0: 와, 역시 오늘 이 날에 딱 맞는 첫 곡을 또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선곡의 진심인 우리 천효진 PD님이 이렇게 골라서 들려주셨습니다.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강지연의 머니특별시 오늘도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두 분입니다. 재무전문가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0: 네 오늘 초복입니다. 두 분은 그 초복, 중복, 말복 있잖아요. 근데 이 복날에 세 번 꼭꼭 다 보양식 잘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1: 뭐 꼭 챙겨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만약에 챙겨 먹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물에 빠진 고기는 겁나 싫어해가지고요.
0: 네. 네.
1: 그 물에 빠진 해산물, 네, 물회를 엄청 좋아하는 편입니다.
0: 아, 물에 들어갈 거면 고기보다는 해산물이 들어가야 한다.
1: 그렇죠. 전복이나 해삼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살얼음이 동동 든 그 육수에 야채랑 같이 먹으면 네, 여름을.
0: 그것도 보양식이니까요.
1: 그렇죠.
0: 네, 보통 그런 네. 쪽으로 많이 드신다.
1: 네.
0: 근데 아까 두 분 잠시 나누신 말씀 들어보니 오늘 방송 후에 뭐 치킨 드신다면서요?
1: 그렇죠. 그 고기는 튀겨야 제맛이고요.
0: 네, 해산물은
1: 물에 빠지면 안 되죠.
0: 아, 네. 해산물은 물에 사는 애들이니까 물에 들어가야 제맛이다.
1: 맞습니다.
0: 구도현 팀장님 어떻게 좀 챙겨 드시나요?
2: 네, 저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 가지고 네. 아주 시원한 밀면이나 냉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0: 예.
2: 아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왼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0: 그러니까 고생 이거, 중이시잖아요.
2: 아 정말 시원한 냉면, 시원한 밀면 먹고 싶은데 아 이 이가 너무 아픈 바람에 올해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0: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2: 네.
0: 봄날에 보양식 먹어야 되는데.
1: 그 마우스피스를 하나 선물해줘가지고 마우스피스 끼고 좀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0: 그러니까요. 네. 잘 드시고 계시네요. 그 몸에 열 많으신 분들은 그 뜨거운 거 삼계탕 이런 거 억지로 드시기보다 그러면. 진짜 메밀, 뭐 시원한 해산물 이런 거 드시라고 아까.
2: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0: 네, 꼭 마우스피스를 네. 끼시고 함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뭐 복날을 맞이하여 어떤 뭐 보양식 메뉴 드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오늘도 여러분 한 시간 방송 함께 하면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려주십시오. 오늘도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연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여러분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려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이승기입니다. 여행을 떠나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 출동지는 오늘은 좀 멀리 가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라고 해요.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내 몸의 기억력, 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엉덩이도 에이? 중요하다입니다.
0: 이게 무슨 말이래?
1: 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이 이어지면 엉덩이 근육이 제 역할을 잇고 그 부담이 허리와 골반, 무릎 관절로 이어질 수 있죠.
0: 네.
1: 자, 오늘은 엉덩이 근육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와 함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기준, 그리고 실손보험 보장 차이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지난주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잠을 잘못 잤나 싶어 파스를 붙여봐도 도저히 통증이 가시질 않아서 끙끙대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은 뒤에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3: 환자분, 이 평소에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시죠? 퇴근하고 이제 주로 이제 누워 계시고요. 그지 맞지요?
1: 아유, 어머, 선생님 돗자리 까셔야겠네. 어떻게 아셨죠? 근데 제 허리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디스크인가?
3: 디스크는 아직 아니고, 예. 환자분은 지금 엉덩이 기억상실증입니다.
2: 엉덩이?
1: 엉덩이 뭐요? 기억상실증이요? 선생님, 지금도 아프다고 놀리시는 거죠? 제가 솔직히 요즘 뭐 깜빡깜빡하긴 한데 기억상실증이 왜 제 엉덩이에 걸리죠?
3: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은 이 진짜 있는 의학적 증상인데요. 오랜 시간 앉아만 있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이 힘을 쓰는 방법을 까먹은 거죠. 이거 지금까지 치료 안 하고 방치하시면은 나중에 이 척추 디스크는 물론이고 고관절, 무릎관절까지 다 망가집니다.
2: 이럴 수가. 처음에 웃음이 났지만 관절까지 무리가 갈 수 있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당장 이번 주부터 주 2회씩 도수치료를 받기로 예약해놨는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사실 제가 여태 병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매달 오르는 실손보험료가 아까워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과연 실손보험을 덜컥 바꿔도 되는 걸까요? 왠지 바꿨다가 손해볼 것 같아 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 보험 이대로 유지해야 할까요? 바꿔야 할까요?
0: 라고 창원에서 30대 청취자분께서 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 우리 구팀장님 아주 구수하게 엉덩이
3: 네. 엉덩이
0: 엉덩이 기억상실증 이름만 들으면 참 이게 생소합니다. 뭐 의사 선생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1: 네, 오랜 시간 이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 원인 모를 허리 통증이나 골반 뻐근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는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고 불리는 대둔근 햄스트링 조절 장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0: 예, 햄스트링 조절 장애. 지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이 시점에 우리 천효진 PD님 뭐라고? 이자 버스요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예요?
1: 이자 버스요.
0: 아, 구팀장님이 아까
1: 네,
0: 이런
1: 요즘
0: 말씀하셨다고?
1: 그 예언대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0: 다시 한 번만 네.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우리 밖에서 요청이 왔어요.
3: 이자 버스요?
0: 이자 버스요? 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대둔근 햄스트링 조절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엉덩이가 기억을 잃는 거라고요?
1: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엉덩이가 힘 주는 법을 잊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0: 네.
1: 자, 엉덩이 근육은 신체 근육의 약 40%가 집중된 부위인데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이 이어지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점차 힘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3: 이 원래는 다리를 뒤로 들거나 상체를 젖힐 때 대둔근이 쓰여야 하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허벅지 뒤쪽이나 이 허리 근육을 대신 사용하게 되거든요. 결국 엉덩이 근육은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 자리가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이 탄력 없이 말랑말랑하게 변하며 이는 관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0: 아, 그 힘 없이 말랑말랑 근육 그렇죠. 빠지고 하면서 엉덩이 처지고 그 말씀하시는 네. 게 이런 현상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가 기억을 잃게 되면 관절까지 영향을 준다면서요?
1: 네, 그렇죠. 이제 엉덩이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척추를 지지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 대둔근이 약해지면 골반이 쉽게 틀어지고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서 허리에 이제 부담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이는 단순한 체형 변화를 넘어서 허리 디스크나 만성 요통 같은 질환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데 자, 걷거나 뛸 때 이제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도 좀 커지게 되고요.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낙상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0: 꽤나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집에서도 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3: 네, 이 간단한 자가체크 방법이 있는데요.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살짝 들어 올린 뒤에 다리를 든 쪽에 엉덩이를 손으로 한번 만져보시면 되는데요.
0: 네, 터치.
3: 네, 이때 엉덩이가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고 네. 말랑말랑하다면 이 근육이 제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또 상체를 뒤로 좀 젖힐 때 이 허리 근육만 과하게 긴장이 된다면 이 엉덩이 기억상실증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엉덩이 기억상실증이라는 병에 걸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1: 네, 대둔근 약화로 이제 허리 디스크나 척추, 무릎, 고관절 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게 되면 뭐 약물이나 주사 치료 외에도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예. 자, 이때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서 보장 조건이나 본인 부담금 등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치료받기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0: 네, 근데요. 이번 달, 그러니까 그 이번 7월부터 도수치료하고 체외충격파, 이 치료 쪽의 내용이 좀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기억상실증 때문에 치료를, 이런 치료를 받으신다고 해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3: 네, 맞습니다. 이제 이 7월 달부터 전국 어디든 이 도수치료 치료비가 4만 원대로 통일되었거든요. 기존의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죠.
0: 맞아요.
3: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병원 그리고 의원에서 30분 기준 1회 43,850원으로 통일이 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기존 도수치료 전국 평균 가격이 약 한 11만 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절반 이상 낮아진 가격이었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런데 치료비가 이렇게 낮아졌다고 해도 도수치료는 원래 비급여 항목이었으니까 좀 원래 환자 부담이 좀 크잖아요.
1: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해 주죠. 네. 자, 도수치료는 원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이라서 실손보험으로 따로 이제 보장을 받아야 되는 방식이었지만 오남용과 과잉진료 논란으로 좀 이어지면서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이제 전환을 해버린 거죠. 네. 자, 관리급여로 바뀌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가 돼가지고 실제 환자가 내야 되는 병원비는 41,658원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이거 또 연간 제한 횟수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3: 네, 맞습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되고 1회 치료 시간도 최소 30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네. 제한 횟수를 넘기게 되면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의 추가 도수치료는 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0: 그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내가 가입한 실손에서도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1: 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되는데, 자, 일단 도수치료를 처음부터 바로 이제 보장받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죠.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받고, 자, 이 치료가에 차도가 없을 때 추가로 이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치료와 함께 청구하는 동시산정도 제한이 됐죠. 자, 단순한 피로해소 등을 목적으로 급여 도수 치료를 받는 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실손보험 보장에선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 도수 치료뿐만 아니라 체외 충격파 치료 쪽도 달라졌죠?
3: 네, 맞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12회로 권장이 되는데요. 네. 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실손보험 적용이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시행 주기는 주 1회가 원칙이고 1회에 최소 2000타 이상 시행되어야 하며 같은 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적응증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 적응증이 뭐냐?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했을 때 이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좀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0: 예.
1: 이걸 제외하고 치료를 받았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체외 충격파 적응증은 자, 어깨는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건변증 그리고 팔꿈치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고관절, 무릎은 술개 건염,
0: 어렵네요.
1: 발목은 이제 아킬레스 건염,
0: 예.
1: 발은 이제 족저 근막염, 경추나 요추는 근막 통증 증후군. 네, 이런 7개 부위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제 보상이 되고요.
0: 예.
1: 이외 부위도 의사 판단으로 치료할 수는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은 제한이 됩니다.
0: 네.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의 경우에도 내가 가입해둔 실손이 몇 세대 실손이냐 여기에 따라서 보상 금액도 달라지겠죠?
3: 네, 맞습니다. 이 도수 치료가 관리급여로 바뀌어도 기존 1에서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0: 네.
3: 도수 치료비가 4만 원이라면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고 나머지 95%인 41,658원을 환자 본인이 내게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실손 세대별 자기 부담률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1세대는 최대 36,658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0: 네.
3: 2, 3

0: 3세대 같은 경우에는 31,65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음흠. 5세대는 2,082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1: 5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뭐 돌려받는 게 거의 없네요.
2: 네, 그렇죠. 이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이제 도수치료와 체외 충격파는 비중증 비급여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요. 사실상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95%가 그대로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비 대부분을 이제 환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되죠. 청취자님처럼 구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려 중이신 분들 이라면 이미 아니면 그 이미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1: 그렇겠네요.
0: 뭐 그렇다고 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닌데요.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느냐에 따라 오히려 총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 청취자님이 연간 도수치료를 15회 정도 받는다면 보험료가 비싼 1세대보다 5세대로 전환하시는 게 연간 지출하는 실손보험료를 아끼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예, 예. 다만 이 다른 비급여 진료도 자주 이용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평소 내 병원 방문 패턴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1: 네, 나의 병원 방문 패턴을 잘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게 좀 보험을 선택하자. 이게 말로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일반 보험 소비자들한테는 진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2: 네, 사실 뭐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네.
2: 자, 2025년 실손 보험금이 지급된 비중을 보면 비급여 이제 근골격계 물리 치료 및 주사제가 27.3% 정도 되고요. 암 관련 치료비가 12.8% 정도 됐거든요.
1: 예.
2: 자, 그런데 이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는 제한이 생겨 버렸고 5세대 실손 보험은 일원 치료들이 이제 비중증 질환으로 분류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50% 이상 늘어나게 됐죠. 자, 그런데 나는 아직 도수치료를 좀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손보험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근골격계 재활치료 같은 이제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통원을 했을 때 뭐
1: 예.
2: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매회 이제 정액으로 보상해주는 이제 담보들이 있거든요.
1: 네.
2: 네, 이런 보장들을 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도수치료를 받고 이제 늘어나는 자기 부담금을 얼마든지 대처해 둘 수 있으니 미리 잘 준비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1: 예,
2: 합니다.
1: 그 부위 보장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메모 해 두셔도 좋겠네요. 근골격계 재활치료 관련 보장.
0: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5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그리고 이 도수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병원비 상관없이 가입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도수치료가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이겠어요.
2: 그렇죠. 이제 2021년 이제 7월 달에 4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1: 네.
2: 난 6월까지 4세대 실손보험이었고 뭐 도수치료 받고 보장을 잘 받았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가
1: 네.
2: 그 재가입 주기 때문에 이제 2026년 7월부터 5세대 실손보험으로 이제 자동 변경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변경될 그 분들이 상당히 많죠.
1: 예.
2: 자, 이런 분들은 근육이나 뼈와 관련된 질환인 뭐 디스크나 관절염,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50견 등에 대한 보장을 정말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1: 맞아요.
2: 앞서 얘기했던 뭐 엉덩이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빠르게 이제 위축되므로 젊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한데 보험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보장한도 또한 줄어들게 되거든요.
1: 네.
2: 자, 그래서 건강 챙기기와 더불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도 미리미리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맞습니다. 엉덩이 기억상실증. 뭐 이름은 좀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요. 뭐 현대인들은 워낙 좀 오래 앉아있고 앉아서 일도 많이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통증이 그쪽에 생기게 되면 치료받으시기 전에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내가 가입해둔 실손이 몇 세대인지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장되는지도 미리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앞두고 계신 분들 보험료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따지실 게 아니라 아까 조언해 주신 것처럼 평소 병원 이용 패턴이라든가 또 나에게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한가 이런 것들 함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혼자 좀

0: 체크하긴 어려운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전문가와 함께 우리 집 보험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3님께서 강지연 아나운서님 반가반가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서 듣게 됐는데 다시 와서 너무 기쁘요. 더운 날씨에 TBS 파이팅. 구도현 팀장님 파이팅 하세요. 아, 왜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 왜 빼놓으셨을까요? 근데 예, 구도현 팀장 파이팅 하시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최 본부장님 뭐라고 좀.
2: 아니 뭐 전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구도현 팀장님 파이팅 하십시오. 네.
0: 아니 굉장히 서운해 보이시는데 예예 모르고 빼놓으셨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 근육이 힘주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다. 엉덩이도 기억 상실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엉덩이 근육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 길구봉구의 엉덩이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의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6989님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첫 번째 민원 사연인데요. 저희 딸이 수족구 진단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어린이집에도 못 가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실손보험과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민원을 남겨주셨습니다. 수족구 우리 아이들 뭐 좀 이런 흔하게 걸리곤 하죠. 특히 어린이집에서 이거 한 명이 이거 걸리면 피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실제 이제 여름철 영유아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수족구병인데 수족구병은 이제 이름처럼 뭐 손이나 발, 입안에 물집과 발진이 생기는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죠.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요. 매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뭐 발열이나 식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입안 그리고 손, 발, 엉덩이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특히 이제 입안 통증이 심해지면 아이가 먹거나 마시는 것을 거부하면서 탈수로 이어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0: 아유, 얼마나 아플까요? 아이도 많이 아플 거고 부모님들도 너무 고생스러울 것 같은데요.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한 치료비가 발생할 텐데 이 부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네, 맞습니다. 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수족구병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수족구병은 이 해열제, 진통제 처방과 이 탈수 시 수액 치료 가 주된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외래 진료비, 약제비, 수액 치료비, 입원비가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단 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 목적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0: 네.
2: 청구 시에는 이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이 질병 코드 B08.4가 기재된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실손보험 말고도 이 수족구병 관련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보험이 또 있을까요?
1: 네, 뭐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이 있다면 수족구병 진단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특약이 있다면 질병 코드 B08.4로 이제 수족구병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진단 확정만 받으면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액형 보장이라서 실손 보험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동시에 보상받는 것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연 1회 한도로 지급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필요하신 부분을 메모 잘 하고 계시죠?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수족구병은 아이들에게만 걸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보호자는 감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수족구병.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 전염이 된다면 어른들이랑 아이들이랑 우리가 종족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인간 종족이잖아요. 보호자도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같은 인간족인데 감염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해야 된다. X. 제가 말이죠. 우리 수요일에 정답을 맞힌 게 얼마만인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1: 네, 그 수족구병은 이제 어른도 감염이 될 수 있어가지고요.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도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아이가 수족구병을 진단을 받았거나 혹시 옮을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입한 보험에 이와 관련된 보장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틀릴 때는 늘 한마디씩 하시더니 이제 오랜만에 맞췄는데 격려 말씀 없습니까?
1: 그래서 딩동댕을 엄청... 네. 적극적으로 쳐드렸습니다.
0: 다음번엔 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이라 암뇌심 진단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또 어떤 보장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1: 네, 실손보험이 있어도 이제 고액 수술을 받으면 예상보다 큰 가입자 부담이 남게 되죠. 국민건강보험 공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5개 주요 수술 건당 진료비는 453만 원이었고요. 지난 5년 동안 매년 4.5%씩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갈수록 비싸지는 수술비, 실손보험 보장만으론 부족할 수 있는 거죠.
0: 예. 근데 실손보험으로도 사실은 수술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 이 실손보험으로 수술비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0: 예.
2: 다만 이 실손보험에는 치료비의 일정 비율을 직접 내야 하는 이 자기부담금이 있죠.
0: 음흠.
2: 실손보험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이 전체 병원비가 비싸질수록 내가 내야 하는 돈도 함께 늘어나게 되는데요.
0: 네.
2: 그래서 요즘처럼 수술비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체감되는 부담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죠.
0: 그러게요. 그리고 요새는 사람이 직접 수술하는 거 말고 도 로봇이 더 정밀하게 수술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비용이 그래서 더 높아졌다 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나 고액 수술비가 전부 보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보셔야 되는데 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이제 그 최신 수술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지게 되니까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빈틈으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술비 보험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0: 그렇다면 실손보험이랑 수술비 보험이랑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2: 네, 맞습니다. 실손보험이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일부 돌려주는 보험이라면 수술비 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이나 상해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0: 예.
2: 실손보험을 청구해도 자기 부담금이나 이 비급여 때문에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빈틈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수술비 보험이죠. 두 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시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그리고 또 수술비는 여러 번 계속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누차 얘기해 드렸듯이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은데
0: 나 자신 칭찬해!
1: 네, 요즘 뭐 딩동댕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수술비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수술을 할 때마다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점이죠. 자, 청취자님이 가입하고 있는 진단비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통 1회만 지급되고 끝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어지는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한계가 될 수 있죠. 자, 이럴 네. 때 수술비 보험은 치료 과정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0: 맞습니다. 근데요, 수술비 보험도 뭐 종류가 많던데요.
2: 네, 맞습니다. 이 수술비 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0: 네.
2: 가장 기본이 되는 질병 혹은 상해 수술비는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수술을 받게 될지 모를 때 전반적으로 대비하기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보장 범위가 넓은 대신 1회당 보험금은 좀 크지 않은 편이라 큰 수술비를 단독으로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예.
1: 네, 질병이나 상해 수술비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수술비 종류가 있는데 그중 뭐 대표적인 게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해드렸던 1호종 수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종수술비는 수술을 난이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나누게 되고요. 보험금을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에 속하는 뭐 백내장이나 요실금 수술은 1종, 암 치료를 위한 로봇 수술처럼 큰 수술은 이제 5종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숫자가 커질수록 중증 수술에 해당하고 보험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고액 수술 부담을 대비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1: 다만 보험사마다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 약관 확인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랑 이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사연 질문도 많이 오거든요. 엔대 수술비는 어떤 보장인가요?
2: 네, 이 종수술비와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술비가 바로 이 엔대 수술비죠.
0: 그렇죠.
2: 이 엔대 수술비는 질병 코드를 중심으로 설계된 수술비 보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지정된 질병만 보장해 이 범위가 좀 다소 좁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이 보험료가 저렴하면서도 원하는 특정 질환의 보장 금액을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처럼 가족력이나 위험 요인이 뚜렷한 경우 집중적으로 보완하기 좋은 수술비라고 그렇군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청취자님은 이제 진단비랑 실손보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미리 챙겨두시길 좀 추천드리는데 자 수술비 보험은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지금 가진 보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내가 가입한 수술비 보험에 이제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이 민원사연 처음 수족구병 여기 이야기로 문을 열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워낙 흔한 질환이니만큼 진단받기 전부터 좀 미리 보장 내용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으로 실제 치료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에 수족구 진단비 특약 가입해두신 거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손보험이랑 진단비만으로는 고액의 수술비나 또 반복되는 오래 지속되는 그런 치료비 부담을 모두 커버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죠. 수술비 보험의 경우는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보장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쏙쏙 채워넣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가끔 이거 진짜 무료 상담 맞아요? 뭐 이런 질문 문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진짜로 진정으로 무료 상담 맞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나고서 바로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담당 전문가 배정된 후에 또 궁금하신 재무 보험 관련 내용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깊게 개인적으로 상담 나누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51번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먼저 4421님. 아내가 3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는데요.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체 보험으로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1: 네, 그 3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사에 따라서 이거 건강체 보험으로 지금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보험사마다 인수 지침이나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질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보험사만 확인해 보시지 말고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 인수해주는 회사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뭐 허리 디스크 수술 정도는 얼마든지 건강체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0: 예.
1: 뭐 암보장을 건강체로 가입을 하느냐 유병자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는 꽤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잘 선별하셔서 예. 건강체로 잘 인수해주는 회사만 찾으신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암보장 얼마든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실제로 허리 디스크랑 암이 직접적인 뭐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그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제 그 보험회사에 따라서 이제 납입 면제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0: 네.
1: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고 이제 뭐 하지방사통이 있을 경우 후유장애를 판단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인수를 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간혹 있긴 한데 잘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건강체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029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비염과 천식으로 가끔 약을 처방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암보험 가입할 때 고지 대상인가요?
2: 네, 이 보험사에서 이 알릴 의무 고지 사항 내용에 보면 표준체를 저희 예로 들면
0: 네.
2: 이 5년 이내 7일 이상 같은 질병으로 치료를 하거나 30일 이상 처방을 받으면 무조건 고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염과 천식으로 가끔 이제 5년 안에 7번 이상 병원에 가시든지 아니면 30일 이상의 처방이 있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하는데
0: 예.
2: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 또 코가 무슨 암에 걸리겠어라고 걱정 없이 고지를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0: 네.
2: 그렇지만 이 비염과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 비인두암과 폐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고지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 기간제 부담보가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0: 예.
2: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 기간제 부담보가 최소한으로 되어 있고 보장 범위가 넓은 회사를 찾아서 가입하신다면은 암보험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뭐 문제가 없다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뭐 비염, 천식 이런 것들 너무 가볍게만 여기시고 이거를 알릴 의무 고지상 그 내용에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혹여나 또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어쨌든 이런 부분은 꼭 알릴 의무 고지하셔야

0: 하셔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7687님 질문 문자로 넘어갈게요. 간병보험은 몇 살에 가입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간병보험을 너무 이르게 가입하면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하고 너무 늦으면 가입이 안 될까봐 걱정됩니다.
1: 네, 실제로 이제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좀 여유를 두고 가입해도 된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생각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0: 왜요?
1: 이제 보험회사가 네. 이 간병보험으로 인한 손해율이 너무 커가지고요. 네. 가입 한도도 줄이고 있고 약관 내용도 자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병보험 가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의 제약이 있냐, 비용의 제약이 있느냐, 그리고 간병받는 일수의 제한이 있느냐 등등,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이제 보장을 받을 때 이 큰 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0: 네.
1: 과거에 가입을 할 때는 뭐 간병인을 몇 시간 쓰던, 내가 간병인을 쓸 때 비용을 얼마를 내던, 어떤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상관없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뭐 8시간 미만 간병인을 썼을 때 아예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그리고 최소 간병인을 썼을 때 뭐 7, 8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돈을 안 줄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 간병인이라고 하는데 뭐 4, 5인실에 입원을 해서 이제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 4, 5명의 환자가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할 때 비용이 한 2,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0: 예.
1: 자, 그렇게 공동 간병인을 썼을 때 만약에 8만 원이라는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을 하고도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0: 네.
1: 이게 지난달부터 지금 이번 달까지 변화가 좀 많았고 또 달이 바뀌면서 약관 개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인 보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7123님이신데요. 실손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모두 수술 이력이 있으면 새 보험은 3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수술 후에는 유병자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2: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술 이력이 있다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되고요.
0: 네.
2: 그리고 수술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이 보험사마다 예외질환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0: 예외 질환.
2: 네, 그래서 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수술 직후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고 예외 질환에만 해당이 된다면
0: 네.
2: 1개월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0: 네.
2: 3개월이 지나야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2: 그리고 암보험의 경우는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요거 또 예외 질환에 들어간다면 즉시 인수 그리고 3개월 이후 인수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꼭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봅니다. 최동기 본부장님.
1: 네, 실손이 자꾸 개정됨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의 흐름 잘 인지하면서 우리 가족 내 보험에 꼭 필요한 보장들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2: 네, 앞으로 이 수술을 동반한 입원이 이제 의료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 공백을 수술비 보험으로 조금 준비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내용 놓치신 부분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띄워드리면서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선아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뒤로 복정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올림픽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서강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비봉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팔탄분기점부터 4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대교 4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엔 사랑도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후 1시 신촌역 앞에서 만나요. 그 한마디 약속만 믿고 길을 나섰죠. 행여나 엇갈릴까봐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상대가 늦더라도 연락할 방법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그래서 그 시절의 사랑을 발로 뛰는 사랑이라고 하나 봅니다. 조금 불편했지만 직접 만나고 직접 기다리던 만큼 마음도 더 기뻤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만났을 때의 반가움도 지금보다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수다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우의 복송. 7월 15일 목요일 첫 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음악이었습니다. 전화. 예전에는 그 단성사 같은 극장 앞에 가면 시계를 보면서 그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정말 쉽게 볼수 있었죠. 이야, 계속 한 자리에 서서 시계를 보다가 결국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분도 가끔. 최근엔 DM으로 약속을 많이 청한다죠. 게다가 요즘은 만나기 전부터 맛집 리스트며 그곳에서 먹을 메뉴까지 미리 공유하잖아요. 자기 뭐 먹을 거야? 난 이거 좋은데. 덕분에 실패는 줄었겠지만 가끔은 즉흥적으로 정하던 재미도 그립습니다. 저도 녹음실을 정말 열심히 다니던 그때 늘 지각이 일상 다반사였어요. 우리 형님들이 그때도 전화가 없으니까 핸드폰이라는 게 없을 때는요. 집에서 이제 한몇달 전에 예 스케줄을 미리 정합니다. 언제 언제. 근데 막상 당일 가까이 돼서는 어떻게 연락할 방법도 없고 늦기라도 하잖아요. 애매한 집에다가 계속 전화를 하시죠. 저는 달려가고 녹음실 앞에 도착하면은 그 환한 얼굴을 쫙 뒤로 하면서 기타 들고 헐레벌떡 들어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 그때 저를 거둬주신 우리 총무님들이라고 해요. 그 밴드들 관리하시는 분들. 스케줄 정하고, 일정 정하고, 그 다음에 밴드 멤버들 정하고, 그 선생님들 지금은 곁에 계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신데, 그때 정말 제가 속 많이 썩혔네요. 매번 녹음실 앞에서 기다리시던 그분들. 아, 지금 이 방송을 빌어 정말 죄송하다는 인사,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기 전합니다. 자, 사흘 연휴를 앞둔 불타는 목요일이네요, 오늘. 특별한 약속 있으시겠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하지만 우선은요, 저와 함께 즐거운 2시간 보내보시죠. 푸른도님께서, 거리의 공중전화와 도서관 게시판에 노란 쪽지만으로도 만나던 사람들. 손마다 인공지능까지 가능하다는 똑똑한 녀석을 들고 있음에도 왠지 얼굴 보기도 소식 전하기도 어려워지다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지만 쓸쓸한 남들만 쌓여갑니다. 이 푸른도님은 주위의 인연을 좀 연결 안 하고 계신가? 이렇게 오래된 연인도 계시고 연결이 안 되는 친구분들도 계시고 참 궁금하네요. 제가 DM 보낼까요?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누시죠. 어떤 사정인지. 4723님, 함춘의 폭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만남 그리고 기다림. 저는 늘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가는 편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늦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어느 지하철역에서 저를 하염없이 기다렸던 예전 그 남사친. 그 친구의 환한 얼굴 표정이 잊히지 않네요.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진짜. 제가 여는 이야기 하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분들 많았다 그랬죠. 극장에서도 그렇고. 아, 맞나?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 것 같아요. 야, 오늘 많은 분들 이 사연 보내주실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일선 멋쟁이 주님, 아, 청년춘우 형님, 반가 출첵합니다. 어젯밤은 열대야 없이 시원해서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시원하게 잘 잤나요? 하셨죠? 아, 저는 어제 그 시인과 촌장 연습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하다가 한 10시쯤 슬쩍 TV를 보다가 잠이 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오후 새벽 1시쯤 깼다가 그 더위가 지속이 되면서 그냥 아침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방송국으로 나왔습니다. 비몽사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더웠어요. 야, 파주 살 때가 그립더라고요. 일산 멋쟁이주님, 일산 파주 근처 아니신가요? 그쪽은 시원했던 것 같은데. 아, 대식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위가 오전부터 절정을 향해 가고 있네요. 차분하게 동행 준비합니다. 제가 새벽 1시부터 깨어 앉아 있다가 새벽 6시에 에어컨을 틀고야 말았습니다. 덥더라고요. 오전에는 살짝 선선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일기예보기 보니까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라고 현우 피디가 올려줬는데, 제가 있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0: 차소음이 시끄러워서. 자, 이게 이 집합 건물이 좋은 건 아니네요. 나만의 공간, 나만의 창문을 열고 살았던 그쪽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3부는요, 문화예술계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준비됐습니다. 우리 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왔을지 3부에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호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오시라고. 어떻게 찾냐 여쭙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된대요.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와서 찾아보시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선곡표도 한번 봐주십시오. 다양한 음악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보는 재미 쏠쏠할 겁니다. 사연과 신청곡 등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김혜지 아나운서 선물 협찬 멘트가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네요. 저도 따뜻한 음악 두 곡 준비했습니다. 변진섭,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 강수지, 내 마음 알겠니?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진섭. 당신의 장난감, 당신의 인형, 그리고 강수지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내 마음 알겠니? 1096님께서, 아, 준호님 반갑습니다. 3일 연휴, 히히. 내일 이 시간이면 속초, 고성 다니며 낚시하고 있을 거예요. 고등어, 전갱이 잡아서 튀겨 먹고 찜 해먹으려고 해요. 벌써 마음은 속초보다 꽤 히히 귀는 함춘에 폭숑 푹 빠지겠습니다. 아, 좋으시겠습니다. 아, 그런데 비는 괜찮은 거죠? 혹시 가시게 되면 거진 가까이 가진항도 한번 다녀오시죠. 제가 어릴 때 거진에서 그 바닷가에서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입히고 그냥 바닷가에 내보내셨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이 꽤 나. 겨우 아장아장 걸을 때였던 것 같던데. 부끄러웠어요. 6832님, 함디님, 현우 PD님, 저는 오늘 치과 예약이 되어 있어. 지금 치과 가는 중입니다. 이제 한 2주면 치료가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저도 며칠 전 치과를 갔는데, 앞에 그 의자에 앉으면은 앞선 그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 기록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익숙한 성함이 있길래, 아, 저분 혹시 뭐 방송국의 PD 아니냐고. 그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맞다고. 야, 치과에서 또 서로 만나진 못했지만, 이름으로 인사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불고 가시죠. 함 퀴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18년 만에 부활한 제헌절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휴가철에 이것 요금 단속에 나섰습니다. 무슨 단속일까? 주차 단속일까? 휴가철 주차 아무 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지난 14일부터는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해수욕장 파라솔이나 샤워장 대여료도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공시한 표준 가격을 넘겨서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샤워장 대여료 1,000원 이런데 뭐 3,000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여행객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모처럼 떠난 여행에서 이것 요금 때문에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아, 일반적으로 정해진 요금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 요금을 흔히 이것 요금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맞추는 퀴즈입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바가지, 2번 소쿠리. 두개 다른 점이 무엇이지? 바가지는 뭘 담으면 안 새죠. 소쿠리는 담으면 쭉 새죠. 그러니까 이 숙박요금을 크게 받아서 소쿠리 담으면 쭉 빠져서 숙박업소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바가지에 숙박요금을 담으면 안 내려갈 거 아니야? 어딜까?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 높아집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곡 준비했습니다.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4월과 5월, 바다의 연인.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그리고 서울과 5월 바다의 여인 듣고 함께 들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이모님께서 해변으로 가요 키보이스 음반을 틀어놓으시고는 저들 춤을 추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야,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별게 다 생각이 나네. 그 이모님 전화 한번 드려야겠네. 왜 그랬는지. 9513님께서, 야, 벌써 답을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함께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정답은 바가지였습니다. 바가지 요금으로 적발되면요,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게 되고요, 2차는 10일, 3차는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올여름은 바가지 걱정 없이 모두가 기분 좋은 여행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선물 받으실 분 선정 전에요. 함께 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가지라고 문자 주신 9513님, 크크, 퀴즈 참여 오랜만에 합니다. 운동 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요. 두 개요. 운동 잘 하고 와야 하니까요.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운동이 있군요. 잘 다녀오십시오. 무리하지 마시고요. 1096님, 히히히히, 정답은 1번이고요. 고성에서 낚시하고 거진항 부근에서 스노클링도 하려고요. 비 소식이 있어서 어떨지. 그래도 마음의 설렘 가득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오가는 길이 이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스트레스 덜 받으실 겁니다. 그래도 차량 이동이 많으면은 길 막히는 건뭐 별반 차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기분 좋은 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6181님께서 정답 바가지 요금. 맞아요. 작년에 가족 여행을 갔다가 숙박업소에서 터무니없는 추가 요금을 부과해. 아, 기분 망쳤어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바가지 요금은 근절해야 합니다. 유유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아주 그 차이가 많지 않더라도 고시된 요금보다 좀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요금이 비싸고 싼 개념이 아니라 뭔가 정해져 있는 요금보다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예 알고 들어왔으면 비싸더라도 그러려니 할 텐데 말입니다. 5283님께서는요. 바가지 요금 정답 1번입니다. 아, 내일 딸과 강릉 가는데 선물 받음 함춘호 선생님께 받았다고 자랑하고 봐야 하셨는데요. 어떡해요. 신화전야 굿즈 입고 갈 거예요. 강릉 잘 다녀오십시오. 굿즈는 입고 가시죠. 자, 4179님 1번 바가지. 아이, 휴가철 바가지 요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바가지 쓰지 않으려고 먹는 건 집에서 싹 준비합니다. 오! 그것도 현명한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폐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하잖아요. 올여름도 바가지 없는 휴가 되기를요.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와 함께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오늘은 한분 선정했습니다. 어느 분을 모실까요?

정답 1번이요라고 문자 주신 2372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여름 휴가지에서 바가지 요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휴가를 가을에 가려고 했어요. 바가지 씌우면 안 돼. 따끔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아, 2372님 축하드리고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선물을 보내드려야 해서요.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김범용, 그대는 미운 사람.

준하의 복성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범룡, 그대는 미운 사람. 노래를 만나게 한다 그러죠. 김범룡 씨. 이 제가 지금 음악만을 듣고 있는데도 김범룡 씨의 그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얼마나 발을 까딱까딱 하면서 어깨를 흔들흔들 하면서 불렀을까요? 미운 사람을 때 고개를 돌리잖아요. 180도. 팔은 오른쪽, 머리는 왼쪽.

참체주꾼이에요. 4723님, 아, 김범룡, 이 노래, 그대는 미운 사람. 나를 또 1986년 고등학교 때로 데리고 가네. 참, 안개처럼 왔다가 그냥 가버릴걸. 미운 사람. 그래요. 노래가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때 그 시절, 그곳으로 나를 훅 데려가서 휙 던져버리곤 합니다. 0583님께서는 히히 이승환님 찐팬 출첵합니다. 함디님, 제가 평소 사용하는 애칭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세뿌사예요, 세뿌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줄임말, 히히.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해봅니다. 내일은 휴일이라 금요일 같은 오늘이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라고 세뿌사님께서 곡을 신청해주셨습니다. 이승환 공연도 재밌죠. 이승환 공연을 보려면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땐한 4시간, 5시간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기본 3시간이고요. 참 대단한 팬분들입니다. 4636님께서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걷다 보면 노란 화살표가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벽에도 돌에도 전봇대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가 남겨둔 표시인데 덕분에 처음 걷는 사람도 화살표만 따라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에서 출발한 우리도 화살표에 따라 한 걸음씩 걸으며 목요일까지 왔네요. 라고 한 분씩 말씀하시는 거죠.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오현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합니다. 애청자들이 임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주간 뉴질랜드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거기가 그렇게 자연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림을 걷다 보면은요. 그 삼나무가 정말 잘 자라 있는데 삼나무 잎을 딱 따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은 약간 반사가 되면 하얗게 보이게끔 빛깔이 나오던데요. 마오리족들은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방향을 향해서 바닥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밤길에 달빛에 비친 그 나뭇잎이 방향을 알려준다고 해요. 그것도 누군가를 위한 배려겠죠? 또 좋은 정보, 깨알같은 팁 알고 왔습니다. 다음엔 저도 이 TBS로 오는 길에 뭐를 뿌려둘까? 헨젤과 그레텔처럼 식빵을 뿌려놓으면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서 다 없어지겠죠? 옆 다른 방송국으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좀더 확실해진 다음엔 한번 하얀 돌을 아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0583님 준비하신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4636님이 신청해 주신 오현준, 바람이 불어오는 것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광교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광교터널 이전부터 북수원까지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찌분기점에 있었던 사고 처리도 이제 막 끝났습니다. 정체는 광명역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할 때까지 이어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광명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안현분기점부터 5km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이전으로는 하기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터널 강남 쪽으로는 1호터널 요금소부터 한나무 거리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터널 1차로에서 하고 있는 작업 때문에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어느 단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스티비 원더의 76년 명작 I Will See입니다. 이 곡은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심장을 쿵 쾅거리게 만드는 8마디의 전설적인 베이스 라인이 문을 엽니다. 이 그루브가 정말 대단해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쫀득하게 튕기는 신디사이저 베이스의 리듬은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발끝을 톡톡 굴리며 어깨를 흔들게 만들죠. 마치 자로잰 듯 완벽한 간격으로 비트를 쪼개들어오는 일렉트릭 기타의 잽잽이 리프, 그리고 고개 허리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드럼 소리, 그 위로 터져나오는 브라스 섹션의 호흡이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약속된 자리에 정확히 꽂히는 이 정교한 사운드는 5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대중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루브가 무엇인지 단번에 증명해줍니다. 이런 가사예요. 그 시절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나는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죠. 노랫말 속 스티비 원더는 장난치다 부모님께 매를 맞고 가짜 돈으로 장난감을 사려 했던 유쾌하고 짓궂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주 사랑스럽게 고백합니다.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시절의 에너지와 생동감이 4분 내내 멈추지 않고 흘러넘치죠. 오늘 목요일 아침만큼은 어른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의 옷을 잠시만 느슨하게 풀어두면 어떨까요? 잠시 후 쏟아질 이 신나는 펑키 리듬에 몸을 싣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천진난만하고 용감했던 꼬마를 만나보는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뜨겁고 유쾌하게 목요일을 깨우는 심장박동입니다. 스티비 원더, I wish you.

홈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 플레이 시간 오늘 함께한 곡 스티비 원더 I Wish 함께했습니다. 아우 신나네요. 제 개인적인 톡에다가 적어놨어요. 한번 하려고요. 스티비 원더 I Wish 따라 불러봤거든요. 너무 높아요. 어우 목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유기님께서 새벽 축구 메시 형님의 경기를 보면서 설마 설마 하면서 조마조마 하면서 봤는데 후반 신의 경지의 어시스트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이겼는데요. 요즘 새벽에 계속 잠 못 이루고 있는 이 여름밤 버겁네요. 아 이래서 2030 월드컵 어찌 볼까요? 헤헤 하셨는데요. 아, 오늘 새벽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준결승.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역전승했죠. 메시가 두 골 모두 어시스트 했다고 하네요. 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거 불고 있을걸. 멍하니 다른 거 그리고 있었네. 에이, 추갈못이라 참 답답하네요. 뒷북이나 치고 있고 말입니다. 자, 결승전은 이제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우리 시각 20일 월요일 오전 4시에 참고로 프랑스와 잉글랜드 3, 4회전이 되겠네요. 19일 일요일 오전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야, 스페인 20일 월요일 오전 4시 이거 보고 나면은 어떻게 하지? 그날 공연했는데 아, 약간 락킹한 공연이니까 좀 거칠어도 되겠네요. 봐야겠습니다. 자, 강호달님 당신 내게 준 노래라는 것이 어민의 선배님이 함께했습니다. 이 곡 듣고요 우리 김현우 PD 함께 모시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에 문화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우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그게 다예요? 제작본부에 뭐 이거 없어요? 뭐.
1: 없습니다. 직원. 제작본부 직원이죠, 직원.
0: 아니, 뭔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1: 이제 잠깐 그런 적 있었죠.
0: 왠지 네. 아쉽네요. 그거 한번 해줘요.
1: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네.
0: 제헌절이 올해부터 네. 공휴일이.
1: 그렇죠,
0: 됐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러면은 네. 오늘부터 3일간 그렇죠.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1: 17, 18, 19. 네.
0: 어디 가세요?
1: 아니, 저는 어디 안 갑니다. 안 가고 뭐 집에서 좀 쉬고 뭐처럼 좀 휴식을 좀 취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뭐 멀리 갈 뭐. 네.
0: 거기까지.
1: 네, 형편도. 아, 뭐 그거 뭐지 연휴 기간에 네. 영화를 잠깐 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주는 그 정부 그 티켓 있잖아요. 할인 쿠폰. 그때 왜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그 앱으로 들어가면 할인되는 쿠폰.

0: 네네.
1: 그거를 하면 훨씬 좀 싸게 볼 수 있으니까.
0: 그래요.
1: 그래서 연휴 기간에 이번에 그 저기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고
0: 아.
1: 그 황정민 씨 나오는 그
0: 네네네네.
1: 영화도 개봉을 했고
0: 네.
1: 또뭐 아이들 이렇게 보는 그런 영화들도 있고 해서 좀 볼까? 지금 생각은 중인데.
0: 영화는 내가 보는 것보다
1: 네.
0: 누가 해주는 게 더, 얘기해 주는 게더 재밌던데. 다녀서 얘기를 해
1: 그렇군요.
0: 주시죠.
1: 일단 만약에 보게 된다면
0: 썰을 한번 푸시죠,
1: 네. 그 토이 스토리도 하고 있어요.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0: 자, 오늘 문화통신 함께 하시다가요.
1: 네.
0: 여기 내가 아는 곳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를 좀 보내주십시오. 꿀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채널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시동 겁니다. 어디로
1: 자,
0: 갑니까?
1: 먼저 여기 이제 서울문화재단부터 좀
0: 오,
1: 가보겠습니다.
0: 멀리 안 가네요.
1: 네. 좀 전에 이제 3일 연휴 때 어디 가냐고 저한테 이제
0: 네.
1: 물어보셨는데
0: 네.
1: 멀리 좀 가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0: 많이
1: 여러
0: 계시죠?
1: 여건상.
0: 네.
1: 그런 분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이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뭐 자연 체험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제 주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7월, 8월 특히나 여름 방학 기간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주 금요일에는 문화로 야금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로 야금야금.
0: 뭔가 이렇게 살짝
1: 네.
0: 도전하는 느낌이
1: 네.
0: 드는데.
1: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역사박물관,
0: 네.
1: 서울시립미술관,
0: 예.
1: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서울도서관,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 그리고 세종충무공 이야기, 요런 8개 문화시설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개방을 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원래
0: 반갑네요.
1: 그전에는 이제 야간에는 이제 문을 닫았는데
0: 그렇죠,
1: 요
0: 그렇죠.
1: 기간에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름철에 특별한 뭐 저녁 추억을 만들고 싶다. 뭐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친구도 괜찮고 연인도
0: 그렇죠,
1: 괜찮고 뭐다
0: 그렇죠, 그렇죠.
1: 괜찮습니다.
0: 네.
1: 여기 가서 이제 요런 그 전시라든가 체험 요런 것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1: 저도 여기서 뭐몇 군데
0: 그러네요.
1: 가봤었는데
0: 네.
1: 낮에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덥잖아요. 아무리
0: 아,
1: 낮은.
0: 덥죠.
1: 요즘 밤도 더운데.
0: 밤도 덥죠.
1: 예, 그나마 요런 데는 시원한 에어컨이 있습니다.
0: 난 지금 졸려요.
1: 자, 잠을 깨시고
0: 아, 진짜.
1: 시원한 이제 에어컨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좋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또
1: 네.
0: 이렇게 야간에 개장해주면은 또 쉽게 좀 갈 수가 편, 가기가
1: 맞습니다.
0: 편하잖아요. 좀.
1: 그리고 또 좋은 게, 제가 예전에 여기 박물관 요런 데를 갈때
0: 네.
1: 저녁 시간에 좀 이제 느지막하게 가면
0: 네.
1: 사람이 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0: 그런 것
1: 뭐 요즘에 뭐
0: 같아요.
1: 국립중앙박물관 요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오픈런이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은 분들이 가시거든요.
0: 한때는 정말
1: 네.
0: 그 중앙박물관 들어가는 차
1: 그거
0: 엄청나는 거
1: 힘들죠.
0: 많아
1: 네.
0: 가지고
1: 그거 좌회전하기도 힘들고 여기서
0: 예.
1: 우회전하기도
0: 무슨
1: 힘들고.
0: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 차가 안 가가지고
1: 네.
0: 그런 적도 있었는데.
1: 네.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게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야,
1: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서울에 또 이렇게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 것도 또 새로운 또 정보입니다, 저에게는.
1: 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몇개 말씀드리자면
0: 네.
1: 일단 그 서울 도서관을
0: 네.
1: 비롯한 서울 시내에 있는 223개 223개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은 쿨하다. 이런 캠페인입니다. 도서관은 시원하다는 거죠.
0: 아,
1: 네,
0: 그래요?
1: 당연히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0: 나도 도서관이 또 젠틀하다는 줄 알았지.
1: 아, 쿨하다. 뭐, 여러, 그런
0: 야,
1: 의미도 포함됐겠죠.
0: 쿨한데? 딱
1: 네.
0: 이런, 아, 나이스한데? 이런 느낌이
1: 뭐, 여러
0: 드는데.
1: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0: 네네.
1: 이제 한성백제박물관이다 보니,
0: 네.
1: 백제왕성 달빛 캠프,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 시간 여행, 요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예,
1: 그리고
0: 좋습니다.
1: 서울 공예박물관에서는 어린이 공예 워크숍, 마이 리틀 아티스트,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비밀 요원 CMI 시즌 2,
0: 아유,
1: 두
0: 재밌겠다.
1: 번째 비밀 코드.
0: 이거
1: 요런 게 이제 아이들이
0: 되게
1: 뭔가
0: 좋아하잖아.
1: 스토리가 있으면 좀 좋아하잖아요.
0: 내 수준이 온가 봐요. 비밀 요원 CMI 하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 거죠.
1: 아직 지금 요원 정체 안 밝히신 거 아니에요, 지금?
0: 아직 좀 비밀이라.
1: 네.
0: 출동할 일이 없네.
1: 네. 그 밖에도 뭐 서울 역사박물관,
0: 네.
1: 서울 생활사박물관, 뭐 청계천 박물관 이런
0: 많습니다.
1: 곳에서도
0: 네.
1: 역사와 생활 문화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뭐가 있어요?
1: 맞습니다. 여기 이제 공연예술 이제 시즌 Think Next 26이라고 해서 네. 발레, 그다음에 클래식, 어린이 공연, 백스테이지 투어 이런 여러 가지 여러 내용들을 또 선보입니다. 주제에 따라 틀려요.
0: 투어가 네. 관심 있을 것 같아요.
1: 백스테이지 투어는 뭐냐면 그 실제로는 백스테이지를 우리가 공연하면 잘 보기 힘들잖아요.
0: 안 보이시죠? 근데
1: 관심이 좀 있잖아요, 사실. 있죠. 그래서 뒤에 그 추첨을 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거기 구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무대 뒤편이 뭐 이렇게 되어 있구나.
0: 오, 신기하거든요.
1: 조명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0: 네. 실제로 뭐 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오면은 백스테이지 네. 투어까지 포함한
1: 아, 그런 패스도 있죠.
0: 패스가 있죠.
1: 맞아, 맞아.
0: 비싸다고도 하던데.
1: 그렇더라고요.
0: 네. 보고 싶긴 해요.
1: 네, 맞습니다.
0: 무대 서는 사람도 보고 싶은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1: 그리고 이제 서울숲, 이제 도심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네. 서울숲이라든지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이런 등등 요 주변에 있죠. 월드컵공원도 이런 10개 주요 공원에서는 물놀이 그리고 테라리움 만들기, 전통 네. 활쏘기, 소생식물 관찰, 정원 디자인, 야간 생태 탐방 이렇게 그 각 공원마다 좀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도 있으니 이런 것도 한번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야, 서울시에서 이 더위에 열일하네요.
1: 맞습니다. 네.
0: 야, 시원한 여름휴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뭐 여기 별거 그러니까 뭐 예약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1: 네. 그런 건 없고 이제 프로그램별로 네. 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7월, 8월 뭐 좀 넓게 이제 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0: 네.
1: 서울 문화 포털 그리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각 기관들 있죠.
0: 네.
1: 뭐 각 박물관별 이런 곳들의 홈페이지에서도 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현우 PD가 좀 다녀오시고
1: 네.
0: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듣는
1: 네,
0: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에 갔습니다.
1: 네.
0: 시동을 걸어보죠. 어디로 움직이나요?
1: 다음에 이제 인천입니다. 인천.
0: 가깝게 가시네요. 오늘.
1: 인천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취미 중에 하나가
0: 네.
1: 지도 보는 거거든요. 지도.
0: 아, 그래요?
1: 맵 지도 보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그 전자로 지도가 잘 돼 있잖아요. 뭐
0: 네.
1: 스마트폰이나
0: 네네.
1: 패드나.
0: 네.
1: 근데 예전에는 지도가 좀 흔치는 않았었는데 세계 지도 보는 것도 좀 좋아했었고
0: 아.
1: 국내 지도도 좋아했고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0: 사람이 달라 보이네.
1: 아니 뭐 이제 취미였으니까.
0: 네. 취미가
1: 그래서
0: 남다르네요.
1: 예전에 서점 가서 지도를 이렇게 보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부산에 어릴 때.
0: 네. 그때 그 지도책 누가 망가뜨렸던데 그 자기 아니야.
1: 여튼 이제 뭐 그런 추억이나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긴 한데
0: 맞아요.
1: 인천문화재단에서
0: 네.
1: 희귀한 지도
0: 오.
1: 이 희귀지도 121점을 이제 특별히 전시를 특별전을 개최를 합니다. 네,
0: 여기 보고 싶다 그거는.
1: 그렇죠. 이게 일반 지도일 뿐만 아니라 좀 희귀한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 이 지도 한 장과 문학 작품 한 편이 만나서 근대 한반도의 풍경을 새롭게 이제 풀어내는 내용입니다.
0: 네, 네.
1: 요게 이제 이번 15일부터 좀 깁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0: 오, 길게 하네.
1: 기획 전시기 때문에 틈이 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도를 따라 걷는 문장, 기호와 풍경 사이.
0: 네.
1: 이런 이제 타이틀이 포함되어 있는데.
0: 오.
1: 요게 이제 대한제국기부터 우리
0: 네.
1: 일제강점기부터 해서 대학제국기부터 해서 해방 이후까지 제작된 지도. 네, 요런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 지도는 그렇게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겠죠.
1: 네.
0: 네.
1: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있는 뭐 관광 안내서라든지 그리고 기행문, 그 문학 작품 모두 121점의 소장 자료를 선보입니다.
0: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은
1: 네.
0: 한국 근대 문학관이라는 걸 가야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한국 근대 문학관의 세 번째 소장 자료전인데 이곳에서 이제 그 전시를 하는 거죠.
0: 아, 네. 이런 데가 있었군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야, 재밌겠습니다.
1: 그리고 그래서 이 전시장에서는
0: 네.
1: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지리 교과서인 대한지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1899년에 나왔습니다.
0: 네.
1: 엄청 옛날 지도죠.
0: 그렇죠.
1: 이거의 초판본과 장지연의 대한신지지 1907년에 나온 초판본.
0: 신자가 들어온 거 보니까
1: 네.
0: 새롭게 개편.
1: 아, 그 당시에.
0: 그런 것 같은데.
1: 그렇죠. 맞습니다.
0: 개정본 이런 거 아닐까?
1: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 대한신지지는 또 왜 의미가 있냐면
0: 네.
1: 여기에 이제 이 대한신지지 책 안에 여러 가지 네. 이제 지도 중에 대한전도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대한민국의 이제 지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0: 아하.
1: 여기는 간도 지역을 함경북도에 포함해서
0: 그랬죠.
1: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함경북도 북한 이렇게까지 포함돼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원래는 저 위에 간도까지 원래 예전 우리 땅이었잖아요. 예전에
0: 이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이 한반도는 될 것도 아니야. 위에 뭐 네. 엄청난 걸 하나 보따리를 하나 찍고 있었죠.
1: 맞습니다.
0: 지도가.
1: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아. 그 지도가 있어서 뭐랄까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제국의 영토 인식을 아. 보여주는 자료다.
0: 중국은 싫어할 지도겠네.
1: 네, 뭐 그렇습니다. 네.
0: 정책 문제가 될까요? 제가 지금 한 발언이
1: 아니요. 그렇지 뭐 그럼 우리 뭐 생각인데. 네. 그래서 이때는 또 그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는 네. 뭐 철도라든지 항로, 도로망, 도시계획, 지역 특산물 이런 것들이 또 담겨 있어서 당시 그 사회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0: 지금과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 네,
0: 좀 다른. 지금 뭐 네.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교통망이라든지 철도 보면은. 야, 이때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이야 뭐 너무너무 복잡하고 길도 많이 생겨서.
1: 그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지금 상암동이라고 하면 상암동에 지금 2026년
0: 네.
1: 지금 여름 시즌에 이제 지도가 있긴 하지만 그 지도를 검색해서 보면 과거에 이곳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탭을 눌러보면 과거의 그 위치 지도도 볼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 맵을 제공하는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0: 오.
1: 2026년 7월이 이뤘는데 뭐 2024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기간을 이렇게 탭을 바꿔보면 이 장소가 예전에는 뭐 길이 없었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0: 그러다가 이제 도시 개발하면서
1: 그렇죠 뭐 그런
0: 길이 정비되면서 네. 구불구불 오솔거리였던 데가 갑자기
1: 맞습니다.
0: 8차선이 되고 이런
1: 네네네.
0: 거잖아요.
1: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지도도 요즘에도 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과거에 1899년 뭐 1907년 이럴 때 지도를 지금 본다는 건 엄청 완전, 재미가
0: 야,
1: 있지 않을까
0: 진짜 재밌겠네요.
1: 네.
0: 야, 사소한 변화도 재밌어 하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일 거 아니야. 오,
1: 네.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뭐 정보도 보여주시나요?
1: 이게 이제 전시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입장은 이제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 가능하고 아까 기간을 제가 2027년 3월까지 좀 넉넉하게 있긴 한데
0: 예.
1: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 그 추석, 뭐 1월 1일 이럴 때는 휴가입니다. 뭐 사전에 좀 계획을 좀 하고 계시면
0: 네.
1: 7월 15일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0: 아, 네. 위치가 어딘가 궁금하네요. 혹시 위치하시는 분들은 한번 문자 한번 주시면.
1: 네, 인천에 하죠. 있는 한국 근대 문학관입니다. 네.
0: 우리가 보여지는 거 있잖아. 인천 무슨 동이 있습니다 이런 거.
1: 아, 그렇죠. 여기 지금 제가 자료에는 그냥 그 동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0: 네.
1: 아마 문자로 좀 올려주시면
0: 네. 동을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하긴 합니다.
1: 모르죠. 내년 3월까지인데
0: 갈 수 있을까?
1: 넉넉할 수 있는데 그죠?
0: 인천에서 공연 한번 하면 좋겠다.
1: 하면 갈 때 겸사겸사 보면 되겠다.
0: 그 네. 공연장이 바로 그 옆이면 좋겠다.
1: 네.
0: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어디로 갈까요?
1: 자 지금은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그 백스테이지 얘기했었는데
0: 궁금하죠.
1: 경기도에 있는 광주시 문화재단 있죠.
0: 오.
1: 여기서 백스테이지 투어를 진행합니다.
0: 그래요?
1: 네. 이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0: 누가 먼저일까요?
1: 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2024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색문화체험 백스테이지 투어를 올해 3회째로 진행이 됩니다.
0: 오, 여기가 그러니까 먼저인 것 같아요.
1: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뒤에 그 백스테이지를 전면 개방하고 여기는 무대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리프트 올리세요. 내리세요. 뭐,
1: 그런 건지
0: 조명 켜세요,
1: 그러지 않을까요?
0: 끄세요. 네. 무대 막 닫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거.
1: 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90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희망하는 분은 분장도 체험할 수 있어요. 분장.
0: 아.
1: 우리 무대 분장은 조금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그래서 그런 것도 체험할 수가 있고 물론 이거는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무대 진행 장비 체험. 아마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올리세요, 내리세요 이런 거 하지 않을까?
0: 그렇죠.
1: 그리고 무대 특수 효과 체험. 그리고 재밌는 체험이 있습니다. 음향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이니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니어. 가수들 보면 이렇게 이니어 그렇죠. 하고 있으면
0: 궁금하실
1: 하잖아요.
0: 거야.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1: 그러니까요.
0: 진짜 궁금.
1: 네.
0: 야 도대체 저건 뭘까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그거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별거 없어요.
1: 어떤 소리 나는지 미리 좀 말씀해 주세요.
0: 듣고 싶은 소리 납니다.
1: 아.
0: 만약에 현우 PD랑 저랑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엔지니어한테 저 현우 PD 목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1: 그렇죠. 반대로 또 이제 그 콘솔이나 이렇게 여기 음향하시는 분들이 그 함춘호 씨 기타가 큽니다, 작습니다 이런 걸 인이어로 하죠. 말씀을 하고 하죠.
0: 이러죠. 네. 함춘호 씨 기타 소리가 너무 커서 사운드 방해돼요. 저 기타 소리는 안 나게 해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러기도 하죠.
1: 네. 그런 걸 이제 인이어로.
0: 네, 인이어로 합니다. 하고. 실은 이제 연주를 할 때
1: 네.
0: 우리는 보통 완성된 음악을 좌우 대칭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주로 듣잖아요.
1: 네.
0: 근데 인이어는 연주자들이 특성상 어떤 연주자는 드럼 소리와 그 다음에 베이스 소리와 그 다음에 피아노 소리와
1: 네.
0: 자기 기타 소리만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가수 목소리 안 듣고.
1: 오히려 음악.
0: 예, 예. 그리고 가수 입장에서는
1: 네.
0: 다른 소리를 좀 배제하고 건반 소리만 들으면서 자기 목소리만 딱 올려 듣기도 하거든요.
1: 오.
0: 재밌습니다.
1: 그러네요. 그게 뭐 이런 내용까지 체험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뭐.
0: 광주신문화재단 백스테이지 투어를 너무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1: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소식이 있어서. 뭐 다 다른 재단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런 거죠?
1: 이게 총 4회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0: 네.
1: 회차별 60명 정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초등학생 이상부터 성인까지 다 가능합니다.
0: 네네.
1: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지금 신청은 이제 지난 7월 13일부터 이미 접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차가 총 이제 4회니까
0: 야.
1: 이 회차는 8월 13일, 14일, 8월 18일, 19일입니다.
0: 아, 여기 네. 문화재단에 한번 제안 한번 해보고 싶어요.
1: 네.
0: 실제로 밴드를
1: 네.
0: 무대 세팅을 하고 딱 해서 네. 저 누구 소리 듣고 싶어요.
1: 와.
0: 이렇게 해서 네. 거기 저를 불러주시면
1: 여기 광주시 문화재단
0: 음악 해설사로
1: 재단 대표님 한번 듣고 계시면
0: 네. 됐어요. 아 재밌겠습니다. 아이.
1: 그렇습니다.
0: 자 우리가 뭐 음향에 관련 얘기했으니까. 뭐 음악 한번 듣고 네. 와서 이야기 나누죠.
1: 우리 아까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신청곡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0: 아, 좋습니다. 슈퍼스타
1: 네.
0: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한철입니다. 슈퍼스타.

0: 괜찮아질 거라는데 네. 언제 괜찮아질까요? 언제 괜찮아질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1: 자, 이제 곧 괜찮아질 겁니다.
0: 아, 네. 그래요?
1: 괜찮아, 잘 될 거야.
0: 한국 근대문학관이 제물포에 있군요.
1: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제물포에 있습니다. 제물포 이렇게 그 그림을 보니까 뭐 뒤에 구체적인 주소가 있긴 한데 이제 큰 곳은 제물포에.
0: 그래요, 제물포 네. 좋죠. 자, 8028님께서 안녕하세요, 함디, 피디님 반갑습니다. 두 분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524님 역시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추임새도 있고 듣기도 좋고 현우 피디님 신나게 하시네요. 크크크. 어떻게 신이 납니까?
1: 네, 훨씬 신이 나네요.
0: 나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있을 때 잘하십시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음악까지 듣고 왔으니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1: 이제 밀양 문화관광재단입니다. 7월 18일,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전시실에서 기획 전시 팻 아트 뮤지엄입니다. 팻 아트.
0: 다녀왔었는데 밀양가.
1: 그런가요?
0: 아리랑 아트센터.
1: 아,
0: 그래서 공연하고 왔는데. 오,
1: 네.
0: 가사하고 왔죠.
1: 근데 여기는 아마 공연하셨으면 공연 그 무대였을 것 같고.
0: 그런.
1: 여기는 전시실인 것 같으니까.
0: 죄송해요.
1: 거기 조금 뭐 아니고 같은 공간인데 여기는 전시하는 곳이 아닐까.
0: 함께 하자 그랬지 뭐.
1: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펫 아트 뮤지엄이 이제 뭐냐.
0: 네. 네.
1: 여기 이제 반려동물을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시대적 흐름. 요즘 또 그렇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이게 이제 반영이 된 참여형 기획 전시입니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회화와
0: 좋겠습니다. 의미도 있고.
1: 네. 그런 설치 미술은 물론이고 포토존과 체험 활동까지 이제 구성이 돼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요즘은 참여형 이런 전시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저희가 소식 전하다 보면 한 뭐 절반 이상은 단순히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가 그 페스티벌인 것 같아요. 행사인 것 같아요.
0: 다른 얘기인데
1: 네.
0: 심지어 노래방도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이제 가수들 나오는데 라이브 클럽이라고 하나요?
1: 아, 네네.
0: 근데 예전엔 가수분들 노래를 들으셨잖아요.
1: 아, 그렇죠.
0: 이제는 오신 분들이 직접 무대 올라가는
1: 그래요?
0: 참여형. 아, 그거 아니면은 영업이 잘 안 된다는 뒷얘기가 업계 사장님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다른 거긴 하지만 참여형에서 갑자기 제가 생각난 거는 예전에 결혼식 가다 보면 네. 결혼식 축가를 불러줬잖아요, 누군가가.
0: 네네네네.
1: 이제 본인들이 부르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조금 이제 뭐 신랑 신부가 본인들이 직접 축가를 부르는 게 흔한 풍경이 아니었는데
0: 네네.
1: 요즘에는 한 제가 주변에 이렇게 좀 봐도 한 절반은 직접 부르더라고.
0: 저 제자 한 명은 네, 네. 곡을 쓰는 친구에 기타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네. 본인이 곡을 써가지고
1: 네.
0: 결혼식 때 본인이
1: 하고
0: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네. 울던데요.
1: 자기가 부르면서
0: 막 울면서 부르더라고.
1: 그러니까 뭐 노래뿐만 아니라 요즘 뭐 춤추는 분들도 계시고.
0: 다양해요.
1: 그러니까 직접 그 신랑 신부 본인들이 자신의 결혼을 축가하는
0: 재능을 막고 뽑네요.
1: 어쨌든 그것도 참여형 결혼이 아닐까.
0: 이게 참 네, 미량문화관광재단 뭐. 죄송해요.
1: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시는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뭐 모두 이 네.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뭐 공감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0: 네.
1: 특히 이제 이 전시장 관람 수칙과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또 반려동물과 함께 전시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뭐 본다든지 고양이를 데려온다든지 직접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보통 전시는 그렇게 힘들잖아요. 당연히.
0: 예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1: 네.
0: 나도
1: 그렇죠. 따로 이렇게
0: 들어갑니다.
1: 보관하는 곳도 네.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그 풍경도 되게 좀 색다르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0: 예, 네. 예. 작가분들이 나오시나 봐요.
1: 맞습니다. 뭐 강달래, 버드얀, 조민서, 조원경, 주후식 작가가 참여해서 여러분들 또 이 작가님들의 작품도 뭐 선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8월 1일과 2일에는
0: 네.
1: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작품도 직접 소개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이 됩니다.
0: 야, 이 포스터가
1: 네.
0: 보니까 이 펫 아트 뮤지엄 하면서 이 반려묘? 반려견?
1: 네네.
0: 반려동물의 발자국을 찍었어요.
1: 그러네요.
0: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즐기며 생명,
1: 네.
0: 존중, 뭐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대표이사님의 말씀도 있었네요.
1: 그리고 전시는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 또 극장도 너무 예뻐요. 네. 밀양에 가보시면은 이 극장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번 계신 분들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요?
1: 다음은 이제 강원 양양입니다. 양양.
0: 양양이래요. 네.
1: 양양은 또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찾는 곳이긴 하죠. 여기 이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 동안 매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휴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네요.
1: 남대천 색강 일원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 2026 남대천 윤슬 사롱을 합니다.
0: 이게 뭘까요?
1: 이게 윤슬이 그 이렇게 햇볕이나 달빛에 물이 이렇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걸 윤슬이라고 하죠. 뭐 바다나 강 이런 데 보면 있잖아요.
0: 원래 그렇게 똑똑해요?
1: 아니 제가 여기 원고에 우리 강 작가가 써줘서.
0: 아 그래요? 난 깜짝 놀랐네.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나가지고 지금. 배가 얼마나 아프던지.
1: 이런 네, 이제 윤슬 사롱을 살롱 아닙니다. 사롱입니다. 사롱. 사롱을 하는데 아. 이 남대천의 윤슬과 야경을 배경으로 로컬 뮤지션 라이브 공연, 윤슬 라디오 그리고 돗자리 마켓, 라이브 드로잉, 포토존 이런 것도 진행이 됩니다.
0: 네.
1: 좀 재밌는 게. 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또 음식도 막 드실 거 아니에요.
0: 배고프죠.
1: 근데 보통은 그런 푸드 존도 있긴 한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제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0: 저도 어제
1: 드셨어요?
0: 그 앱 많이 사용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혼났습니다, 이제
1: 이 행사장 안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곳에
0: 어떻게 찾아와 그러면?
1: 그래서 이 배달 음식을 수령하는 배달 음식 수령 전용 구역을 마련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로 오는 거예요. 라이더 분들이 쫙 오면 거기 이제 뭐, 여기 짜장면이요, 돈가스요,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곳이 있어서 편하게 배달 시켜볼 수 있고.
0: 뭐, 네. 어디 계신지 모를 텐데 그냥 네네. 거기다 놓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네.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리고 물론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이미 포장을 해 갈 수도 있잖아요. 뭐 동네 네네. 근처 맛집이라든지 네네. 자기 지역에 있는 뭐 그 읍내 음식점 이런 음식을 포장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제약은 없기 때문에 좀 편하게
0: 외부 음식 반입 금지
1: 그런 거 많잖아요.
0: 속상하거든요. 네.
1: 반입 가능합니다.
0: 아니 네. 딱 내가 그 안에 음식이 맛있으면 이해를 해. 아니 맛도 없는데 왜 굳이 외부 음식 반입 네. 금지를 하냐고 물. 근데 그 안에는 물을 팔어. 얼마나 속상한 일이야.
1: 네. 뭐 여기는 뭐 정황상 물을 한 5리터씩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주요 프로그램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남대천 윤슬 라이브는 네. 지역 예술가와 뮤지션 네. 12개 팀이 참여하는 양한 공연입니다.
0: 아, 좋습니다.
1: 그리고 한밤 그 아까 윤슬 라디오가 뭔지 봤더니 네. 그 오픈 채팅으로 사연과 신청곡을 받습니다. 거기서.
0: 어허.
1: 아마 현장에서 그런 요 음향 시설을 마련해서 제공하는 게 아닐까.
0: 현우 PD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게 제가 해야 되는
0: 이거 양, 정리해서 양,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
1: 그렇죠. 써야 되는데.
0: 손 올리고.
1: 아, 이것도 PD가 계실 것 같긴 한데.
0: 다음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여기서
0: 현우 PD만큼 잘하진 않아요.
1: 신청곡으로 시인과 존장, 뭐 풍경
0: 이런 거. 그럼 우리가 라이브로 부르나요?
1: 부르는데.
0: 준비해야겠네. 언젠가요.
1: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는 또 그런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곳이 이제 물론 이제 양양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실제 네. 운영은 양양의 그 로컬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이 로컬
0: 아이, 네, 청년 좋겠다.
1: 네, 청년단체가 현장 운영, 공연팀 섭외, 마켓 구성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좀 지역 그의 어떤 로컬 상생형 프로그램 이런 걸로 좀 추진이 돼서 이런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 청년 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네. 또 로컬 아티스트들 그 현지 음식, 현지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함께 하니까 재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또 아이디어가 좋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야. 이 양양 문화재단 저기 야영이라 그랬나요, 제가?
1: 네.
0: 양양 문화재단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네. 거저 드실 수도 있겠다. 그러고 보니까 포스터도
1: 네. 귀엽죠. 이게, 이게 네, 개구리 애들이 막 이렇게
0: 이게 획일적이지 않고 네. 아이디어가 착착 넘치네요.
1: 왠지 이거 손으로 다 이렇게 그림을 재밌게 그린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아이디어 좋습니다.
1: 네.
0: 자, 강릉 갔습니다. 양양 갔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1: 마무리는 부산입니다. 네, 부산 금정. 네, 금정 문화재단이 이번에 특별히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시는데
0: 네.
1: 24일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 놀이홀 여기서 이제 합니다. 패밀리 콘서트 인 금정입니다. 요게 지역 예술인들의 협연 무대와 초대 가수가 다 함께하는 좀 의미 있는 공연인데, 초대 가수는 우리 홍경민 씨, 그다음 최지혜 씨, 이런 분들 특별 공연으로 꾸며지고, 클래식, 대중음악 등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구성이 됩니다. 가족형 콘서트인데, 특별히 좀 이번에 인상적인 부분이 이번 공연이 이제 무료예요. 이제 뭐 특별히 비용이 없는데 이게 금정 나눔 캠페인과 연계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이 무료로 오시지만 관람객이 이제 입장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는데 라면, 즉석밥 같은 거 있죠. 그런 생활 필수품을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를 하면 그 지역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0: 아, 멋지다.
1: 네, 이런 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장료는 없는데 네. 뭐 라면 한 대여섯 개를 이렇게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봉지 라면을 그대로 요 지역 소외 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인 거죠.
0: 아, 또 마음이 앞서가지고 또 네. 라면을 또 1톤 트럭에 싣고 오시고 이러면 어떡해.
1: 뭐 또 그렇게 뭐 하시는 분은 또 좋죠. 사실 많이 기부를 하든가. 그럼 별도로 아마 금정문화재단 쪽에 하실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는 뭐 즉석밥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뭐 몇 개씩 가져오셔서 뭐 기부하는 아마 그런 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달을 하면 의미도 있고 재밌는 공연도 보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점심에 라면과 김밥 어때요?
1: 좋습니다.
0: 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부산 금정문화재단의 이 행사가 우리를 라면을 또 땡기게 하네요. 네. 아, 이거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어요. 더운데.
1: 아, 그렇습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0: 네, 네. 아유, 자, 가시기 전에 우리 곡을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1: 뭐 예고 비슷한 건데 내일 이제 금요일은 재연절이라서 저희가 사실 사전 녹음을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저희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생방송을
0: 다음 그래요? 모르는 척하네 내가.
1: 다음 주.
0: 나 왜 이러지?
1: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생방 찾아뵐 텐데.
0: 우리 어제 아침에 와서 녹음했잖아요.
1: 그렇죠. 아, 네, 일찍했는데.
0: 일찍했는데.
1: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그 우리 함춘의 수다에 네. 드디어 이제 구창모 형님 오십니다.
0: 아 뵙고 싶었어요.
1: 네. 구창모 형님.
0: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1: 아 직접 해주십시오.
0: 이분 언제 때야? 네. 고등학교 때인가. 네. 그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대기실에서 주무시더라고.
1: 아.
0: 그게 제가 백스테이지 투어의 개념이었어.
1: 아, 그렇구나.
0: 아는 지인을 따라 백스테이지 들어왔는데 대기실에서 네. 그 의자에 앉아서 누워 계시는 구창모 형님을 봤거든.
1: 네.
0: 그것도 멋있더라고.
1: 와.
0: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멋질 수 있냐?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아, 물어보면 되겠네. 네.
1: 그래서 구창모 형님 곡 한 곡을 네.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0: 그래요. 이 곡 올리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자, 구창모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1: 네.
0: 이 곡 들으면서 현우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는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끝곡 배철수 사랑의 회상 함께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본 말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Thank you.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뒤로 양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청담대교와 성수대교 구간 4차로에서는 작업 중이라 뒤로 잠실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는 두 건의 사고인데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태계현 부근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소래터널 부근부터 밀립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 옥계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춘천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인 만큼 더욱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3년 6개월 만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과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압력, 고환율, 성장지표 개선 흐름 등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이혁 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혁 원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증시 변동성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영향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냐 문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단기성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장기 자금 유입과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 산업 정책과 주주 가치 보호를 통한 장기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 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설립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새로 출범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 인지 시 즉각 중대범죄수사청에 검토받도록 한 규정이 민생사건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은 중수청법 내 통보 규정이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 의견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통보와 검토 부담이 커져 면밀, 신속한 통보, 검토, 이첩 요구, 이첩 등 작업이 어려워지고 민생사건 처리 지연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무등록, 미신고 교습 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육군 전쟁대에서 열린 국방 혁신 행사에서 미 해군력 증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느냐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미국 밖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8.6도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아유 왜 더워.
3: 아유
2: 너무
3: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0: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일앰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산램프부터 정체인데요. 고장차 지점 지나서도 정릉터널까지 쭉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구간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이후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일대로 서행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용담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 2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북방 1터널과 동산 1터널 구간 1차로에서는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어서 동홍천 일대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 일부 구간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빗길 구간 지날 때는 감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가방 중에는 독특한 손잡이를 가진 그런 가방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뱀부백인데요.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가방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체할 방법을 찾다가 이 대나무 손잡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고 결핍은 뜻밖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딘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한테도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려있는 거 아닐까요? 위기의 가정경제 속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0: 이힛! 언제 들어도 신나는 DJ DOC의 DOC와 춤을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시작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오늘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송엽 팀장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김송엽입니다.
0: 네, 어서오십시오. 오늘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얼굴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김송엽 팀장님은 머니특별시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머니특별시는 제가 처음이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청취자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훈 팀장님, 네. 이 새로운 조합으로 이제 방송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네. 오늘 첫 출연하신 김송엽 팀장님한테 방송에 대해 네.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는지.
1: 아, 근데 워낙 이제 방송 경험도 있으셔서, 네. 뭐, 특별히 얘기한 건 없고요. 뭐, 강전 선생님 있으니까 믿고 따라가면 된다.
0: 아니 저는 이병우 팀장님 그냥 믿고 갈 거라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김송엽 팀장님의 어떤 장점 한번 좀 어필해 주시죠.
1: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고객들하고 상담하고 하실 때 너무 좋은 조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세요. 목소리도 되게 차분하시고 막.

0: 그러니까요.
1: 네.
0: 어. 끝이에요?
1: 네.
0: 아니 저기요 두 분 이제 팀이라니까. 네, 그 차분함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차분함 뒤에 숨겨진 어떤 뭐 신뢰.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경우는 상담 이렇게 두 글자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저희 또 매일 오전 9시에 재방송도 나가잖아요.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의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회복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6월 고용 동향과 청년 일자리 보완 과제를 점검했는데요.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만 3천 명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제조업은 9만 7천 명, 건설업은 6만 7천 명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도 좋지 않은데요.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실업률은 올랐습니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첨단 산업 인력 양성과 민간 공공 일자리 발굴, 구직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고요. 제조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종이 빠르게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코스피인의 비중도 커졌고 이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종목이 출렁일 때 국내 증시가 받는 충격도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취지에 대해 해외로 빠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상장 폐지처럼 급격한 조치는 시장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종합식품기업 사조가 다음 달부터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최대 20% 올립니다.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사조는 다음 달 3일부터 참치캔과 수산캔, 장류, 식용유 지류 등의 출고가를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참치캔은 10%, 꽁치와 고등어 등 수산캔은 20% 오르고 고추장과 된장, 쌈장 등 장류 제품과 참기름, 들기름 같은 식용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됩니다. 식품업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이런 가격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오뚜기는 카레와 당면, 케첩 등 일부 제품 출고가를 올렸고 롯데칠성음료도 칠성사이다 등 44개 품목 가격을 평균 5.3% 인상했으며 커피 전문점과 외식 브랜드, 냉장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원재료와 물류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 가격 인상이 확산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우리 TBS가 있는 이곳과 가깝네요. 서울 강서구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가정용의 불안을 줄이는 건 보험의 개수가 아니라 그에 맞는 보장 범위다. 네, 가족 중에 그 병력이 있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에 이제 보험을 또 하나둘씩 더 가입하게 되잖아요.
0: 맞아요.
1: 하지만 이 보험이 많다고 든든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가족 전체 보험료가 월 100만 원 넘는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중복

0: 땐 보장은 줄이고 꼭 필요한 혈관 보장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사연이나 문자 오는 것들 보면요. 네.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0: 네, 굉장히,
1: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죠.
0: 맞습니다.
1: 저라도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 보험 개수를 늘리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오늘 또 조언해 주시는 내용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의 한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45세 여성입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커가는 두 딸의 학원비와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보험에 관심이 많아요. 보험 방송도 자주 듣고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꼭 찾아보는 편인데요. 특히 TV 홈쇼핑에서
3: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2: 하는 보험 광고가 나오면 이상하게 심장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홈쇼핑 채널 고정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손에서 리모컨을 확 뺏어가는 거예요.
0: 당신 보험 광고 좀 그만 봐. 지금 우리 집 나가는 보험료 월 100만 원이 넘는데 아우 이제 그만해 자중하라고.
4: 아니 당신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사촌 동생들까지 모두 다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줄줄이 고생하는 거 알잖아. 나도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너무 불안하단 말이야.
0: 불안하면 차라리 나가서 운동을 해. 지금 우리 보험 충분해. 제발 여유롭게 좀 가져봐요.
2: 아우 남편 말이 100번 맞긴 한데요. 제 마음속 불안감은 왜 이렇게 쉽게 사라지질 않는 걸까요? 보험이 많으면 그저 안심이 될 줄 알았는데 라디오 머니특별시 듣다 보니까 보험료 많이 낸다고 보장이 안 부족한 건도 아니더라고요. 과연 저희 가족 보험은 남편 말대로 정말 충분한 걸까요? 부족하다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객관적인 점검 좀 부탁드려요.
1: 라고 강서구에 사시는 40대 청취자분께서 예,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김송엽 팀장님 아직은 이 꽁트 톤을 맞춰주시긴 좀 어렵죠? 살짝 제가 이거를 읽기 시작하니까 조금 당황해하시는 좀 그 느껴지더라고요. 예,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좀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취자분 상담 신청 너무 잘해주셨고요. 좀 꽁트에서도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 친척들까지 굉장히 혈관 질환 쪽 가족력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겠네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뭐 아버님이 뭐 심근경색으로 수술 받았다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1: 네.
0: 그런 경험이 이제 가까이서 지켜본 분들은 나는 꼭 보험 준비를 미리미리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마음 당연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보험이 하나씩 추가되면 굉장히 나중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1: 예.
0: 그래서 어느 순간 보험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비슷한 보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꼭 보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보장이 든든하고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4: 그렇습니다. 보험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월 100만 원 내더라도 이제 꼭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30만 원 내더라도 훨씬 효율적인 보장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 네.
4: 그래서 보험은 장기적으로 점검 보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보험료랑 보장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 저희 방송에서도 또 여러 번 말씀드려오기도 했는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그런 경우셨나요?
0: 네. 보장 분석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이제 느꼈고요.
1: 네.
0: 남편 보험, 본인 보험, 두 자녀 보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이 보험 가입 내역에 엄청나게 이제 담아져 있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걱정하시던 혈관 쪽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이 또 굉장히 또 부족했어요.
1: 그랬군요. 네. 아니 가족보험료가 이미 월 100만 원이 넘는다고 아까 사연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안에 보장이 실제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나요?
4: 네. 가족보험료가 월 100만 원은 훌쩍 넘었고요. 네. 남편분이 한 55만 원, 아내분이 40만 원 정도였고 네. 두 자녀분은 각각 한 15만 원 정도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셨고 저축성 상품이나 이제 노후 준비 위한 연금 상품 하나 이제 없으셨던 거죠. 아유. 그래서 보험료 100만 원이 미래를 위해 자산을 모으기 위한 보험은 아니었고요. 네. 보험료 대부분이 이제 소멸되는 거로 빠져나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1: 예. 이 대부분이 또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었다면 이게 저 원래 게레게레게레 갱신 이거 했잖아요. 좀 다른 거 하나 준비 가기 전에 하나는 선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5: 혹시 이게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있지 않을 거야.
1: 어때요? 새 버전인데
5: 계속 정말 어릴 거야.
1: 아니, 반응 어떤? 괜찮지 않아요?
0: 아 좋습니다.
5: 유지한다 생각 못하도록
1: 그만하겠습니다.
0: 네. 아우 예. 제가 얼굴이 더 빨개서.
1: 예 밖에서 또 대단하다 이렇게 전현준 PD님이 아유 열심히 구미해서 준비해 왔는데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갱신형 보장성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보험료가 큰데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는데요. 대부분 가입한 보험 상품이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구성된 보험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앞으로 향후에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지금은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 소득이 없어지고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1: 네.
0: 뭐 그럼 과연 또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정말 필요한 보장이 쓰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남편분 보험부터 그럼 먼저 살펴볼까요?
4: 네 남편분은 올해 50세였고요. 보험이 총 8건이나 있으셨어요. 네. 종신보험 한 건에 35만 원, 건강보험 두 건에 15만 원, 운전자 보험이 한 건에 5만 원 정도가 됐고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월 보험료 한 50만 원이 넘게 내고 있으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보장이 정말 든든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러게요.
4: 그런데.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본 결과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혈관 진단 이 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였고요. 충분하지 좀 않으셨어요.
1: 그러네요.
4: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도 보험료 대비 거의 없으셨고요.
1: 네.
4: 반면 2번 특약, 수술 특약은 여러 보험 건수에 비슷하게 나눠져서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으셨습니다.
1: 그랬군요. 여러 보험에 다양하게 가입이 돼 있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은 좀 부족하고 중복된 보장은 좀 많고 그런 상황이었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장이 좋고 범위도 넓고 보장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큰 틀에서 알려드리면 암을 포함한 혈관 진단, 3대 진단 자금은 보장 범위를 넓게 구성되어 있는지, 매일 납입하는 보험료가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지, 실손 보험 외에 다른 보험이 또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상품들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 상황을 이제 어떻게 개선해 주셨을지 이 본격적으로 솔루션을 들어봐야 할 텐데 잠시 3067님께서 아까 우리 사연에 네. 등장했던 강서구 청취자분 네. 혹시 달려라 한이에 나왔던 고은혜 씨인가? 정확합니다. 제가 바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 거거든요. 홍조깨 씨. 그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한이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저는 달릴 거예요. 나는 성우랬었어야 하나 봐. 어쨌든 이 문제 상황 이제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공개해 주시죠.
0: 네, 그 상담은 이제 보험 해지 목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보장을 살리고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1: 네.
0: 가입 중인 종신보험은 보험료 비중이 제일 높았는데 가입한 지 또 오래되셨고 일부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1: 네.
0: 보험료를 보통 이제 이 내고 있는 거에서 사망 보장이 주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사망 보장 1억을 3천으로 감액을 했고요. 그럼 월 보험료가 3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고
1: 음흠.
0: 건강보험 두 건은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운전자 보험은 적립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 후 5만 원에서 1만 원대로 이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1: 네.
0: 그러면 총 월 보험료가 5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1: 예.
0: 기존에 이제 암 보장은 좀 건강보험이 잘 들어가 있어서 혈관 보장, 수술비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을 5만 원대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예.
0: 그러면 토탈 합산 보험료가 31만 원대로 보험료는 24만 원 줄었고 혈관 보장은 잘 받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드렸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줄이고 잘 된 건 또 잘

0: 유지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보험을 좀 들여다볼게요. 가족력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혈관 보장을 특히 제일 많이 걱정을 하셨을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다른 건 몰라도 혈관 보장만큼은 꼭 대비하고 싶어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제 처음에 여쭤봤더니 친정 아버님이 협심증으로 오래 치료를 받으셨고 또 큰아버님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또 수술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친척분들 중에 뇌졸중으로 또 오랫동안 재활치유를 받고 있는 분도 있어서 늘 항상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0: 그러게 말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아도 가족분들 중에 그런 일 겪는 걸 보셨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2: 그렇습니다. 또 암은 발병되기 전까지는 준비한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경우도 좀 있지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이제 멀쩡하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쓰러지시면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0: 맞아요.
2: 많은 분들이 혈관 질환을 더 많이 무서워하십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보험도 좀 많이 준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은 건강보험만 6건이었고요.
0: 아이고.
1: 월 보험료도 40만 원대였습니다.
0: 아유.
1: 자세히 분석해보니 비슷한 티격이 여러 건 들어가 있었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청취자님 또한 정작 가장 중요한 혈관 질환, 혈관 진단 자금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 뇌출혈, 심근경색으로만 보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 보험은 단순히 뭐 여러 개 가입했다, 개수가 많다, 뭐 이게 꼭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네요.
2: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점검하는 게 굉장히
0: 맞아요.
2: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어떤 분은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비슷한 보장을 여러 개 가입하셔서 보험료만 늘어나신 경우도 있잖아요.
0: 네.
2: 당연히 여러 개의 보험은 중복 보상은 가능하지만 불필요한 특약이 중복 보장되거나 아니면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장이 많다면 아까운 보험 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1: 네, 첫 번째는 중복 보장을 정리하는 것이었고요.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약들이 여러 건 가입되어 있었는데
0: 네.
1: 여섯 건의 보험 중에 두 건은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리를 권해드렸고
0: 네.
1: 나머지 네 건의 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그 특약들은 중복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보험료로 가장 중요한 혈관 보장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네. 혈관 질환 보장, 그좀 보완을 잘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혈관 질환 보장 쪽좀 제대로 챙기겠다 하면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아요?
2: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고요. 그리고 실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혈전 용해 치료제, 혈전 제거 치료비, 그리고 수술할 때 수술비와 중환자실에서의 치료비, 그리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라고 해서 중요한 특약도 보완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입 가능한 보장과 내용은 상품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0: 예, 근데 보통은요, 그내 보험 보장에 그뭐 뇌출혈 있고, 뭐 급성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이거 좀 범위가 좁은 거죠?
1: 그렇죠.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예전에 보험은 뇌졸중 뇌출혈 진단비만 구성해서 판매가 됐었고
0: 네.
1: 근데 대신에 현재는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뇌혈관 보장, 뭐 심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으로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예전에 많았는데
0: 네.
1: 지금 뭐 심혈관, 허혈성 이렇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보장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어떤 그쪽, 내가 걱정하는 그 분야의 그 부위의 위험을 제대로 폭넓게 보장해주고 있느냐, 이걸 봐야겠죠.
2: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 내 보험이 내 상황에 맞는지이고요.
0: 그렇죠.
2: 뭐 가족력, 나이, 직업,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보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청취자님도 가족력이 가장 큰 걱정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렸고요. 청취자인 경우에 기존에 여러 건을 흐트러져 있던 보험도 정리하고 꼭 필요한 혈관 질환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0: 네.
2: 보험료는 월 40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줄여드렸고요. 청취자님이 보험을 줄여서 아, 좀 많이 불안했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수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필요한 보장이 더 명확해져서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를 줄여서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오히려 보장면에서는 더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따님, 아이들 보험은 어떻게 봐주셨나요?
1: 다행히 두 자녀 모두 기본적인 건강보험이 잘 준비되어 있었고, 네. 첫째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릴 때 가입한 보험이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뭐, 기본 보장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그 상품 새로 가입하자라는 게 아니라 좋은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원칙으로 상담을 잘 진행했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가족 전체 보험은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우리 청취자분 보험료 부담은 좀 줄이면서 혈관질환은 더 잘 챙기고 싶다 하셨는데 성공했을까요?
2: 네, 맞습니다. 남편분은 중복 특약을 좀 싹 다 정리해드렸고요. 네. 부족했던 뇌혈관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 보완해드렸습니다. 아내분 역시 혈관 쪽 가족력에 맞춰서 필요 보장 중심으로 재구성되었고요. 불필요한 중복 완전히 줄였습니다. 두 자녀는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최근 가입한 보험을 효율적으로 좀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그 결과 가족 전체 보험료가 11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매월 44만 원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존 가족보험 부담은 줄고 혈관에 대한 대비는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청취자님이 보험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든든해졌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거죠.
0: 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상담이 아니었을까 저도 예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보험은 뭐 개수를 얼마나 많이 가입했냐라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에게 닥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위험 분야를 그 얼마나 제대로 대비하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 가족력, 우리 가정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대비하고 있느냐. 맞춤형 솔루션이 중요할 텐데요. 특히 우리 청취자분처럼 혈관 질환 쪽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또 치료 이후에도 재활, 뭐 장기 관리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 미리미리 잘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전문가와 함께 맞춤형 관리 한번 보험 상담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 텐데 그래도 우리 제작진 반응은 좀 괜찮았나 봐요. 제가 오늘 새롭게 준비해온 갱신송. 그래서 아까 제가 개사에서 들려드렸잖아요. 근데 또 그 다른 부분도 있어. 아까 갱신 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좀 몰래 또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건 비갱신이니까 지금 이대로 오르지 않고서 영원히 이 금액을 예. 음이탈을 지향해 달래요. 알겠어요. 혹시 이게 갱신이면 민망해서 그만할게요. 그럼 김송혁 팀장님은 좀 크게 웃으셔도 된다고 밖에서 그러는데 화면 보니까 소리는 못 내고 어깨를 떨면서 웃고 계신다고.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 박정현의 꿈에 예, 좀 고막 호강하는 시간으로 전 좀 이상하게 했잖아요. 원곡을 좀 아름답게 듣고 이어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아까 좀 무리한 그 갱신 비갱신송을 들으시고 그 1PC33님께서 뭐 앨범 냅시다 이런 댓글을 유튜브에 달아주셨는데 진심이세요?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은철옥님께서는 뭐 잘한다 잘한다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3667님 역시 강지연 아나운서 최고입니다. 웃음 웃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저의 재롱으로 여러분께서 무더위에 좀 더 웃으실 수 있다면 이 한 번 바쳐서 열심히 좀 까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민원 사연 만나볼게요. 5442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가입한 자녀보험 두 건이 있는데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월 보험료는 약 12만 원입니다. 최근 보험증권을 보니까 두 보험 모두 30세 만기였습니다. 아이가 30세가 되면 그때 새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아직 건강할 때 지금 100세 만기로 다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민원이에요.
1: 네, 그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내용인데 자녀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이 부분인데 네. 지금 바꿔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입하는 게 낫나요? 사실 그 예전에 어린이 보험은 20세,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이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만기를 짧게 설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결과 지금도 30세 만기로 이제 보험을 유지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님들이 고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0: 그렇겠네요. 어쨌든 각각 장단점을 좀 잘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그대로 유지했다가 30세 되면 새로 가입하는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건강할 때 100세 만기까지 보험도 점검하고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청취자님도 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0: 네네.
1: 현재 그 가입하신 보험료가 실손을 제외하고 두 건에 12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네. 그런데 부모님이 앞으로 10년 정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주더라도 30세가 되면 보장이 끝납니다. 그 이후에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다시 보험을 가입해서 또 20년, 30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부모님이 내는 기간과 자녀가 다시 내는 기간을 합치면 보험료를 오랫동안 부담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래서 뭐 30세 됐을 때 자녀가 직접 보험을 준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까 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때 하면 이제 자녀가 다시 수십 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챙겨주고 싶고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면 스스로 보험 준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요.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준비해 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보장 내용과 만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신 경우가 많은 거죠.
0: 네네. 그렇다면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해두는 게 나을까요? 어떨까요?
2: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거는 현재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이고요. 네. 예전 보험이라 해도 이제 모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런데 네. 반대로 좀 보장이 부족하거나 보험료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계약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해지해야 된다보다는 기존 계약의 장단점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예, 참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참 어떤 결정 하나 쉽지가 않네요. 이쯤에서 그래서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그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것도 모르냐? 퀴즈 마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1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와 30세에 가입하는 보험료는 같은 보장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우, 오늘도 마음씨가 참 좋으시네요. 일단 보험료는 나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부터 머니특별시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도 물론 매우 매우 젊지만 그래도 10대 때랑 30세 때의 보험료는 같은 보장이라도 다를 것 같습니다. O! 우! 우! 맞았죠?
1: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보험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험률이 반영되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보장이라도 가입점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날 수 있고요. 만약 기존 보험의 보장이 부족하고 앞으로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건강할 때 대세 만기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유리한 이유는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또 보험료죠. 보험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0: 그렇죠.
2: 뭐 지금 1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와 30대에 가입하는 보험료가 같은 보장이라도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월 보험료가 몇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20년 동안 납입하면 그 총액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죠.
0: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준비한다고 해도 내가 가입하는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내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인데 뭐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뭐 10년, 20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0: 맞아요.
1: 뭐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요즘엔 또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좀 일찍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새로운 보험을 또 가입할 때 제한이 되든가 아니면 보험료가 굉장히 또 높은 상태에서 보험을 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2: 세 번째는 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 때문인데요. 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장 내용과 가입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담보는 확대되기도 하고 어떤 담보는 저희가 축소되기도 하거든요. 또 가입 한도가 줄거나 심사 기준까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0: 네.
2: 따라서 나중에 필요하면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상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좀 이르게 100세 만기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첫 번째는 보험료가 다르니까. 두 번째는 그 시간 동안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세 번째는 보험 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만기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보장 또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위험들 이런 걸 좀 같이 고려해야 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집이나 재산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보험도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래서 제가 맨날 보험 수저라고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흙수저가 될지 금수저가 될지는 그죠?
0: 네.
1: 부모님들의 보험을
0: 돼야죠.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기존 보험이 좋은 보장이 있다면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에서도 이 사연에서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정말 모든 문제는 다 맞춤형으로 분석을 해봐야 한다. 답이 꼭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0세 만기 보험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또 무조건 나쁘다. 이걸 꼭 바로 바꿔야 한다. 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다들 잘 들어주셨죠. 그 기존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내용, 보험료 이걸 먼저 전문가와 함께 분석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100세 만기로 내가 변경을 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면 보험료라든가 뭐 가입심사 받으실 때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만기 이후에 다시 가입할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가입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 보험, 보험수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관심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죠. 단순히 그 만기, 날짜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평생 내 아이가 가져갈 만큼 이것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장인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도 뭐 물론 좋고요. 이 자녀보험, 보험수저 만들어주기 이 주제도 좋고요.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우리 집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이제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갈게요. 2580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40세 주부입니다. 몇 달 전부터 불면증이 심해져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데요. 다행히 증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수면제 복용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병원비를 청구해도 괜찮을지, 또 앞으로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가입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고민상담 민원이었어요. 먼저 정신건강의학과 요즘 진료 많이들 받으시고 수면제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수면제 먹고 있으면 보험 가입 좀 제한되나요?
1: 네, 불면증으로 이제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너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 수 있겠죠.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다.
1: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보험회사는 단순히 정신과를 다녔다고 해서 그 하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예, 예. 보험사가 확인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고.
0: 진단명.
1: 네. 둘째는 치료를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0: 치료기간.
1: 네. 셋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넷째,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네.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그렇군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직장 스트레스로 이제 잠을 못 자서 한 달 동안 수면제를 이제 복용하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분이시라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수년간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보험사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사를 하게 되겠죠. 네. 즉 같은 정신건강의학과라도 진료 치료 내용과 치료 기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예를 딱 들어주시니까 어떤 의미신지 딱 이해가 되네요. 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료비도 실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정신과 치료는 실손 청구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실손보험은 가입식에 따라 약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최근 실손보험의 경우는 약관에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정신의학과에 대한 부분은 외래진료비라든가 약제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다만 모든 진료가 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을 보험사 보상팀에 확인하셔서 청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 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면 50대 여성 고객이 이제 불면증으로 약 두 달간 수면제를 복용했고요. 치료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지나서 보험 가입을 진행했고 정상으로 승인이 되셨어요. 반면 다른 고객은 우울증으로 3년 넘게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네네. 이 경우는 일부 담보는 좀 제한이 됐고 특정 보장은 일정 기간 좀 가입은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정신과 이 처방이라도 결과는 전혀 달랐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굉장히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A보험사는 보류가 나왔고 B보험사에서는 일반 조건으로 승인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보험사에서 거절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보험사 꼭 비교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에는 유병자보험과 간편심사보험이 좀 많이 발전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는 일반 보험과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비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겠네요. 우리 2580님 이 질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수면제 처방받아서 드셨다고 해서 보험 가입 무조건 불가능한 거 그거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명, 치료기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아까 그 쭉 짚어서 설명해 주셨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느냐, 가입식이나 약관에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약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당연하겠죠.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곳을 좀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혼자서 비교해 보기가 어렵다, 전문가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영구 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출연하신 우리 전문가분들 무료 상담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76님께서는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 차를 팔고 3개월 후에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를 팔고 난 후에 일단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고 차가 다시 생겼을 때 또 가입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 일시정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자동차 보험은 일시정지라는 제도가 따로 없고요. 차를 팔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받고 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중고차를 사시면 그때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는 게 되고요.
0: 네.
2: 다만 이제 공백 기간, 기존 이제 계약에 운전 경력을 좀 인정하지 않아서
0: 네.
2: 나중에 보험료가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요. 공백 기간이 걱정되신다라고 네. 하시면 해지 대신에 가족 명의 차량에 추가 운전자 등록 하셔서 운전 경력 그 인정제를 좀 활용해서 경력 단절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그 3개월 정도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뭐 어떤 다음 보험 가입에 좀 영향이 좀 큰가요?
2: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0: 네, 그래도. 예. 아, 그 부분이 걱정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좀 깔끔하고 편리한 방법은 일단 차를 팔고서 기존 보험은 해지를 하고 다시 차를 구매하셨을 때
2: 그쵸.
0: 가입을 하는 것이 좀 더 편할 수 있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752님께서도 문자 넣어주셨는데요. 30대 남자입니다. 실손이랑 3대 진단비 보험 갖고 있는데요. 간이랑 신장에 대한 보장도 따로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간,
1: 그게 이제
0: 신장?
1: 보통 이제 따로 뭐 간이라든가 신장에 대한 보장이 되는 그런 보험은 따로 없고요.
0: 네.
1: 대신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단은 네. 간이나 신장 이상 생겼을 때는 실손은 일단 보장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대부분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는 수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혹시 이상이 생기면 수술비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있고
0: 예.
1: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력이 간암이라든가
0: 네.
1: 뭐 신장 쪽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0: 예.
1: 차라리 암 쪽을 좀 늘리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그 부분에다가 혹시라도 이제 그쪽에 그 고민이 많이 되시면 수술비 특약 이런 거를 조금 구성해서 한 보험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수술비 한도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여러 보험사를 쪼개서 수술비만 이렇게 가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이 간이랑 신장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간암, 뭐 신장암 이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한 보장이 좀 걱정되신다면 암 쪽으로 좀 생각해보실 수 있겠고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그 수술비 특약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관련 부위 보장을 준비할 수가 있겠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0878님이십니다. 저는 해외에 자주 나갔다 오는데요. 해외에서 치료받아도 보장 가능한 보험이 있나요? 하셨어요.
1: 그 실손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일단 예전 1세대 실손은 해외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실손은 보장이 안 되고요.
0: 네.
1: 해외에 가실 거면 해외에 가는 그 보험이 있어요. 따로. 여행자 보험이라든가 유학을 가면 유학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보험을 가입하면 현지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해외

0: 지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되는 실손 보험이 따로 있어요?
1: 네, 따로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 가신 분들 여행자 보험을 하는 것처럼 그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 보험을 가입하고 가면 보사 예. 해외에서 보상 받는 거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실손 말고는 뭐 진단 자금이라든가 수술비 이런 게 있거든요.
0: 네.
1: 그런 건 해외에서 해도 보상은 됩니다.
0: 아,
1: 실손만 그렇구나. 안 되는 거고.
0: 그렇군요.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많이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이병호 팀장님 원포인트.
1: 네. 우리 첫 번째 사연이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가족력에 대한 부분은 뭐 암하고 혈관 쪽은 보통 일반적으로 5배, 10배가 높거든요.
0: 네.
1: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다른 분보다는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0: 네.
1: 나는 가족력이 있어서 이 보험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결과처럼 요건 지금 혈관 쪽이잖아요.
0: 예.
1: 뭐 암에 대한 부분에서 했는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암은 되고 또 어떤 암은 안 되고
0: 그럴 수 있죠.
1: 예를 들어서 그리고 금액 자체가 소액으로도 지급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험사에 따라서 보통 분류가 되거든요.
0: 네.
1: 뭐 암 일반암이 있고 유사암이 있고
0: 네.
1: 뭐 소액암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을 굉장히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0: 네.
1: 어떤 분은 똑같은 유방암을 진단받았는데 암 진단자면
0: 네.
1: 1억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점검을 항상 받아보시는 게 좋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엽 팀장님 원포인트.
2: 저도 불안할수록 전문가님께 통해서 이제 점검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뭐 가족력이나 또 이제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쪽도 지금은 순환계라고 좀 범위가 굉장히 맑고
0: 네.
2: 많고 약관 코드 쪽으로도 범위가 한 세네 배가 훨씬 넘습니다.
0: 네.
2: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장의 범위가 넓은 쪽으로 해서 보장받는 거를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병우 김성엽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끝곡으로 백지영의 내 귀에 캔디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0: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강원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는 평소 화요일 이 시간 정도, 평소 목요일 이 시간 정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정릉터널 안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도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기름램프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사고 지점 이후로는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 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중랑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 쪽에서도 역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릉분기점부터 작업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 습도는 6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의 최강일입니다.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 복숭아 때문이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나 마트에 나온 첫 복숭아 한입 깨물곤 실망하기 일쑤죠. 익은 정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몰아서 수확하고 익지도 않은 복숭아를 억지로 익혀서 따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청도에 이런 복숭아 과수원이 있대요. 나무가 이제 따도 된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일찍 주문을 하고 아무리 돈을 보내도 복숭아 나무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복숭아 맛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무는 조바심 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는 조바심 내는 사람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자연은 반드시 그만큼의 결실을 내어줍니다. 복숭아도 여름도 물이 올라야 제 맛이 나는 건가? 그렇게 복숭아도 여름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축약.

0: 추가열이 부릅니다.
1: 그리운 친구 만나러 간다. 니 거니 내 거니 여수행.

휴가열에 여수행 들 것 같습니다. 머리 아프고 골 아플 때 여수행 열차 타고 가서 니꺼 내꺼 따지지 않는 친구하고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아,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현금 다 털어놓고서. 자, 오늘 뭐 무덥습니다. 또 예. 오늘 뉴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5% 기록했던 여론조사 나왔어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하는 전국 지표조사인데 직전 조사보다는 3% 떨어졌고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약화됨으로 반대한다는 비율이 55%고 찬성은 34%. 반대가 많네요, 여론이. 예. 국방부의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가 나왔는데 보면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교수 절반은 민간인으로 하고요.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자운대라는 데가 어디냐? 에, 보면은 이 대전에 아주 넓은 그 공간이 있나 봐요. 육해공 3사 예, 총 동창회는 전통을 끊는 획책이다 이러면서 통합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자운대라는 게 뭐 공군학부도 있고 육군학부도 있고.

해군학부도 있고 국군사관학교 본부도 있고 한 사각형의 널찍한 그런 부지가 대전 자운대라는 곳에 있나 봐요. 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연 8%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늘 20대 대선 당시에 통일기업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통일기업적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바로 의원직 상실을 했어요. 강릉 쪽이 이분이 강원도 강릉 쪽이 지역구죠. 네. 그리고 내란 가담 즉시 항고 포기를 신무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오전 9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오늘 해외 기사 중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거예요. 이제 트럼프보다 차라리 시진핑이 낫겠다. 전 세계의 지도자의 호감도가 뒤집혔대요. 미국의 조사 전문업체 퓨 리서치 센터가 주요 국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36개국 중에서 27개국이 아, 이제 미국 트럼프보다 중국의 시진핑이 더 좋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트럼프를 더 좋아한다. 그런 쪽으로 이제 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오늘 월드컵 준결승 보셨습니까? 저도 저잠 오는 거 그냥 뿌리치고 5시부터 후반전부터는 봤어요. 네. 아, 정말 메시 잘하더만요. 항상 그 아르헨티나는 지난번에 이집트하고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항상 그 막판 추가 시간에 후반 추가 시간에 그 드라마를 그 쓰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잉글랜드하고 오늘 이제 준결승을 했는데 잉글랜드가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그런데 여기 잉글랜드 대표 감독이 투헬 감독이 있잖아요. 독일 사람. 이 사람이 완전히 수비 위주로 작전을 바꿔버리더라고. 그랬더니 해리케인이 그러잖아요. 오늘 인터뷰에서. 아, 이거 너무 일찍 그 수비 위주로 가는 바람에 30, 40분 동안 아르헨티나의 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투엘 감독의 작전을 좀 비판하는 듯한 기자회견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1대0으로 아르헨티나가 계속 끌려갔는데 후반 40분에 엔소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1대1. 그리고 추가 시간 7분 뒤에 추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라우타로가 연속골을 역전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두 골을 전부 메시가 어시스트했다는 거. 야, 정말 예술이더만요. 우리나라 선수로 치면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좀 발전을 하면 메시 같은 그런 어시스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참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볼만 잡으면은 그 오토바이 탄 선수들 같아. 파파파파파 하면서 벌써 이렇게 드리블하는 자세가 다르더만요. 정말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가 7월 20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새벽 4시쯤 되겠죠, 또? 어디하고? 결승전 스페인하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스페인의 그 19살 신성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 39살의 메시가 있는데, 자, 그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와 무적함 대 스페인. 요즘은 질식 수비라고 표현들 하더라고요. 이 대결이 펼쳐집니다. 아르헨티나는 4년 전 카타르 대회에 이겼고요. 월드컵 차지했는데 이번에 2연패를 노리게 됐습니다. 통산 네 번째 우승 도전을 이제 아르헨티나 하게 됐고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 때 우승을 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이제 두 번째가 되고 이 친구들 전부 다그 왼쪽 가슴에 별 달고 있잖아요. 아르헨티나는 세개 달고 있고 스페인은 하나. 예. 그만큼 우리가 월드컵을 몇 개를 차지했다라는 걸 표시라고 하는데 아,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 별 달아보나. 결승전은 하여튼 어디서 하느냐? 예, 미국 뉴욕에서 열린답니다. 미국 뉴욕에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한다는데 미국 뉴욕 뉴저지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뉴욕에 어디 있대요. 네.
자, 여기까지 좀 오늘 눈에 띄는 뉴스 말씀드렸고요. 나눔 선물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또

가스 PD가 어떤 기가 막힌 가스 퀴즈를 준비할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샵 051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이은하가 노래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자, 지금 돈가스 퀴즈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샵 0951 문자 준비해 주시고요. 세 가지 적으시는 거예요. 가스 PD가 출제하는 퀴즈 정답 첫 번째 적으시고, 두 번째 적을 거는 제가 읽어드릴 25가지 나눔 선물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짧게 적어서 1, 2, 3 적어서 샵 연구일 문자창에 적어서 전송하시면 저희가 당첨자들을 정해서 추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 퀴즈입니다. 오늘 오늘도 시사 상식 뉴스를 돈가스 PD가 올려놨네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 호감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이 지도자가 무려 20년 만에 미국 대통령을 호감도를 앞질렀다 그러죠.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고. 예. 그래서 오늘 가스 PD의 퀴즈는 이거라네요. 지금 중국 국가주석 이 사람 이름이 뭐네요. 예. 아, 친절하게 보기를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시진핑, 2번 등샤오핑. 야, 원어 그대로 올려놨어. 가스 PD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예, 네, 좋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저 한자를 그대로 쓰면 습근평이죠, 이분은. 응?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 읽을 땐 시진핑이고, 등샤오핑은 등소평인데 등샤오핑으로 중국어로 발음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겠으면 몇 번? 1번입니다, 1번. 네. 자, 이제 적으시면 되고, 이제 퀴즈 정답 됐고, 25개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아, 나 저거 받고 싶어. 하나 적으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수강권,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 면과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에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여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는 선물 보내주고 계신 사장님들께 감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적으실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누가 같이 하겠다. 1, 2, 3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PD가 출제한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의 이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를 꺾고 호감도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중국 지도자 이름이 뭐냐, 현재. 1번 시진핑이냐? 2번 등샤오핑이냐?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릴 건데, 파블로 PD가 같은 등씨라고 등요군을 테레사 탱이라고 그러죠. 테레사 탱. 대만 가수 월량 대표 아저씨. 니원노아이니요더샨 워아이니요더
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네, 보기에 등 샤오핑 나오니까도 파블로 PD가 잽싸게 또 같은 등씨라고 등려군의 노래 월량 대표 아주 욕심 들었어요.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는 이제 덕미진 이렇게 한다는데 근데 이제 이 등려군 이 노래가 어떤 영화에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천밀밀이라는 영화 1996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홍콩 영화인데 장만옥하고 여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10년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멋진 영화죠. 여기에 천밀밀이라는 이 노래하고 이 월량 대표 아주 욕심 이두 개가 짧게 삽입곡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요. 이 주인공들이 이 등려군을 이 덕미진이라고 안 그러고 대만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은 이 테레사 탱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냥 이거 등려군 덕미진 그러는데 그 영화 속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그 가수 이름 부를 때는 테레사 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 당첨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일단 저뭐 퀴즈 정답은 1번 시진핑이죠. 습근평. 네. 4655번님 당첨됐어요. 1번 시진핑 정답이요. 미친 양꼬치 좀 주쇼. 6명 모임이 10년이 됐는데 오늘 모임을 합니다. 동생 생일이라 축하도 해줄 겸 같이 먹고 싶고요.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4655번님한테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어디 보내주시면은 물건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가스피디. 예? 어디 식당이 어디예요? 아, 프랜차이즈입니까? 여러 군데? 예, 그러면 하여튼 받으실 때 어디 사시는지 가까운 데를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어서 새싹 문자 0522번님 당첨됐네요. 정답 1번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택배하느라 고생하는 남편에게 먹고 힘내라고 가락시장 활미너를 받고 싶습니다. 아, 요즘 뭐, 아, 민어 아주 비싼 그 생선인데, 예. 0522님께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네, 남편분하고 같이 가락시장 가셔가지고 영양 보충, 예. 어제 저 초복이고 그러니까 좋죠, 뭐. 예. 할미너 잘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가스피디가 연결했다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 제가 저기 MBC 듣다가
0: 네.
1: 그게 프로그램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고정해놨거든요. 이제 95.1MHz.
0: 반갑습니다.
1: 어쩌다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0: 언제부터
1: 자연스럽게
0: 들으셨는데?
1: 한그 바뀌고 얼마 안 돼서부터요.
0: 아, 그러셨구나. 이번
1: 네네.
0: 7월부터 아마 MBC가
1: 예.
0: 12시부터 막 바꾼 것 같더라고요.
1: 네, 그래가지고 너무
0: 재미없어요?
1: 재미없어요. 먼저 너무 재밌게 봤는데, 들었는데,
0: 예. 네.
1: 그래서 이제 방송을 돌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0: 아이,
1: 재밌게,
0: 고맙습니다.
1: 자연스럽게 해주시니까,
0: 예.
1: 그냥 고정을 해놨어요. 옛날에는 95.9로 해놨는데, 지금은
0: 어디다 고정을
1: 95.1.
0: 해놓으셨어? 차에?
1: 차 타면은 무조건 틀면 목소리가 나요. 지금
0: 아이고.
1: 퇴근 시간 지금은
0: 아니,
1: 조금 하고
0: 저희는 1년 365일입니다. 항상
1: 예,
0: 나가.
1: 알겠어요. 예,
0: 비록 저희,
1: 새벽에도 듣고,
0: 예.
1: 출근할 때도 듣고, 계속
0: 예, 아이,
1: 듣고
0: 고맙습니다.
1: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1: 예.
0: 허리케인이 2시, 4시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1: 네네, 전부
0: TBS에 이제
1: 그냥,
0: 완전 고정을 해놓으셨다? 아, 참, 이런 청취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뭐, 월급도 못 받고 출연도 못 받고 합니다만.
1: 그러니까요,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아우,
0: 저희
1: 진짜.
0: 불쌍하지 않아요, 저희?
1: 그런데 저희도 불쌍한데 저희보다 더 불쌍하신 것
0: 여러분들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같은데.
0: 아,
1: 네.
0: 근데, MBC를 줄기차게 들으셨으면 12시에 그 손석희 선배가 하는 것도 있고 2시 누가 하는 거예요? 2시? 뭐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1: 지금 이제 손태진 그분이 가수분이 그걸 하시는데
0: 예.
1: 12시도 하시던 분이 일로 옮겼거든요.
0: 아니
1: 2시에서
0: 12시 하던 분이
1: 2시로.
0: 왜또 2시로 해?
1: 거기
0: 그전엔
1: 이제
0: 2시에 뭐
1: 방송
0: 했어요?
1: 끝났지.
0: MBC가?
1: MC가 2시에 저기 박준영과 박영진.
0: 아, 그 갈갈이 무 이렇게 이빨로 막 썼던 그 개그맨이 네. 하던 아 그게 없어졌어요?
1: 피해를 안 해서 님 때문에 맞고 웃는데 그때도 네. 그분들 때문에 막 웃으면서 퇴근을 했거든요.
0: 예, 그러십니다.
1: 예, 너무
0: 저희는요 허리케인 라디오는 예. 뭐 억지로 안 웃겨요 그냥 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1: 소리 내서 막 또 웃는다니까요. 약이에요. 엔돌핀이 솟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 예. 남편한테 먹고 힘내라고 할미너 선물을 하셨는데 택배 일을 네. 하시나 봐요? 남편이? 네. 그러면 네네. 어디 뭐 쿠팡 그런 택배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시는
1: 아니 그게 아니고
0: 예.
1: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니면서 지금 74시거든요 남편이.
0: 남편분이 74시라고요?
1: 네. 그래가지고
0: 지금 저 아내분은 어떻게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
1: 저는 70이에요, 딱, 올해가.
0: 저보다 누나예요, 지금?
1: 57년.
0: 오, 그러세요?
1: 네.
0: 제가 60인데.
1: 아, 그래요?
0: 아니, 아주 죄송합니다. 저는 밑으로 한 20살 밑까지 내려봤는데, 아유, 정말 죄송해요. 안 물어봐서 큰일 날 뻔했네.
1: 하셔도 괜찮아요.
0: 아유, 목소리가 이렇게 젊어요, 그래?
1: 아, 그래요?
0: 어이, 그러면요. 아니,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친구들한테?
1: 그런 얘기 안 들어봤는데.
0: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한 50대 초반 속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남편분이 쿠팡 같은 택배하냐 그랬더니 전철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건데.
1: 네네네.
0: 아, 그렇구나.
1: 많이는 벌지 못하지만은
0: 예.
1: 지금 아직 사업장은 정리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0: 네.
1: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분이 이제 뭐 74시면 뭐 저보다 큰 형님이신데
1: 예.
0: 그러면 그 지공대사 되셔가지고 그죠?
1: 예. 예.
0: 그 뭐 꽃 배달 이런 거 하시는 건가? 간단한 거?
1: 예, 예. 그런 것도 하고 휴대폰 같은 거 뭐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0: 아, 소비자한테 예. 또 갖다 주고. 그렇죠. 큰
1: 네, 네, 네.
0: 부피 많은 거는 지하철 타고 다니기 힘들 테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네. 남편분이 연세도 있으신데 택배 일 네.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1: 아 금융 사출 금융 인젝션 몰드 그 주문 제작을 했었는데요.
0: 어려운 전문 용어 쓰셨다.
1: 네?
0: 전문 용어
1: 사출 금융 사출.
0: 사출 금융.
1: 예 사출 이게 플라스틱 모형을 금속에다가 그 파가지고.
0: 예.
1: 모형 금형을 해서 그걸 찍어내는 아, 그게 예. 틀을 만드는 게 가다 일본 말로 가다.
0: 아 가다. 아, 전문용어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예. 금형, 그러니까 쇠로다 그런 모양을 그 플라스틱 그렇죠. 그 안에 예. 넣으면 이제 뭐가 튀어나오게.
1: 네네
0: 예.
1: 네, 그 그렇죠.
0: 뭐 어떤 사출 금형을 어떤 제품?
1: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팔레트. 플라스틱으로 옛날엔 나무로 했는데.
0: 예.
1: 짐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 올릴 때
0: 지게차로 이렇게
1: 그렇죠 그렇죠 그거 했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플라스틱으로
0: 예.
1: 저기 돼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맨 처음에 사업할 때 그거를 시작을 했죠 파레트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
0: 그러니까요
1: 오. 예
0: 그러면
1: 금형 자체가 몇 톤이 나가는 그렇게
0: 야 그 플라스틱으로 그 파레트를 뽑아내려면 금형 자체가 몇 톤이 된다?
1: 그렇죠. 그거를 조각조각 만들어서 우리 남편이 원래 금형 설계하던 사람이거든요.
0: 오, 그렇죠.
1: 예, 거기 회사 사내 결혼했어요. 저는 격리 업무를 받고
0: 오.
1: 우리 남편 설계를 했고 그래가지고.
0: 아내분은 뭔 일을 하셨다고요, 거기서?
1: 격리 업무, 격리.
0: 격리?
1: 회계. 예,
0: 회계,
1: 예.
0: 회계 하셨고.
1: 네, 네. 아.
0: 그러면 그 사업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는데요?
1: 아,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다 잘못되고
0: 예.
1: 그래서 다 이제 신용회복도 다 시켰는데
0: 예.
1: 또 시작을 해가지고 또 잘못됐어요.
0: 아이고.
1: 그래가지고 지금 아우 그래도 좋아요. 저는 사업할 때보다 이게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0: 아니 사업이 따뜻하고. 망하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으실 텐데 지금이 더 낫다?
1: 그게 편해요. 조금씩 들어오더라도 딱딱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0: 아, 속이 편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구나.
1: 네네네. 뭐 넉넉하진 않지만 네.
0: 그거 뭐 혹시 저 그렇게 사업체 운영하다가 뭐 부도 나시고 그런 거 할 것 같은데.
1: 네, 맞아요.
0: 뭐 회생 파산 뭐 그런 것도 하셨어요?
1: 아니, 그거는 안 했어요. 왜냐면
0: 그 작업은 안 거치시고.
1: 그건 안 하고 그냥
0: 그 빚은 다 갚았어요, 나가고. 그러면? 부도 나서?
1: 아니죠. 지금 갚아나고도 있는 거예요.
0: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
1: 그래도 많이 갚았어요, 지금. 매달 그 나가는 돈이 저기다 버는 게 거의 절반 이상은 나가거든요.
0: 아니, 근데 그 지금 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택배일 그걸로 갚으실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1: 아, 그거는 얼마 안 돼요.
0: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나 보다.
1: 다른 일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가 좀 불의의 저기로 그 뭐지? 실명이 돼가지고.
0: 실명?
1: 네, 네, 동행 도우미라 그래야 되나? 관리자라 그거 하고 있거든요. 오전, 오후 출퇴근 시키고.
0: 지금 아내분께서?
1: 아니요, 우리 남편이.
0: 와.
1: 우리 동창이 그렇게 돼가지고.
0: 예.
1: 야, 택배 그거 한다니까는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걸 하라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오전, 오후만 시간이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구나. 그 중간 틈나는 시간을 이제 택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건 아니면 세 건?
0: 예.
1: 그렇게.
0: 와.
1: 하여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요. 고맙더라고요.
0: 지금 저 뭐, 아내분은도 뭐 일하세요, 그러면?
1: 예, 저도 저기 건물 미원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0: 네, 네, 네.
1: 예.
0: 야, 두 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네.
1: 예.
0: 박수 한번
1: 열심히
0: 쳐드릴게.
1: 살아서 고맙대요, 우리 남편도.
0: 야, 나 막 눈물 날라 그러네.
1: 네. 자랑할 게, 우리 신우님이 자기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네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거는 현아 엄마 선택한 거라고.
0: 현아 엄마가 지금 아내분이신 거고.
1: 네네. 우리 큰애가 현아거든요.
0: 예. 뭐 좀 자녀들도 이제 다 뭐 40대 넘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44, 42 그런데. 그
0: 손자, 손녀는 몇 명?
1: 하나. 11살짜리 하나. 여자애.
0: 예, 여자애고. 예. 예. 저 부부 두 분 건강은 뭐 다 괜찮으신 거겠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 보니까.
1: 아, 7년 전에 남편이 폐암으로 저기 돼가지고.
0: 예?
1: 지금 이제 완치 판정이 났어요. 6년, 만 6년 되니까는 교수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했다고.
0: 담배 많이 피셨어요?
1: 네, 아, 진짜 많이 폈어요.
0: 그 지금 당연히 끊으셨겠지, 지금이야.
1: 예, 네, 그냥 끊으라 소리 안 해도 혼자 그렇게
0: 6년이 걸렸다고요? 발병부터 수술, 무슨 수술을 하셨어요?
1: 폐암.
0: 아니, 폐암 수술을 하는 게.
1: 예.
0: 그니까, 한쪽 폐를.
1: 예, 오른쪽.
0: 오른쪽 폐를.
1: 오른쪽 폐 약간 뭐 이상하다 그래서 원래는 이

0: 다리를 다쳤어요. 금형이 500kg 되는 게 발로 떨어져가지고.
1: 아이고.
0: 완전 박살이 나죠, 말이. 그래가지고 수술 전 검사를 하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오른쪽 그 좀 이상하다.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볼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좀 이상하니까 CT를 찍어보자고.
1: 네.
0: 그랬더니 그게 암으로 판정이 돼갖고. 일단은 불행, 다리 다친 게 불행 중 다행인
1: 그러시구나.
0: 거예요.
1: 그러시구나. 그러네. 네, 또.
0: 예. 그래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자기 살려줬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1: 세상 일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가장 최악인 것 같아도 요거가 네. 또 나중에 또 호전이 이걸 빌미로 해가 또 호전이 되기도 하고.
0: 예, 예.
1: 지금 말해요. 지금 저 우리 문자판에 목소리 예. 젊으시다고.
0: 예.
1: 아주 문자 진짜 많이 보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어떤 분은 일구형 누님한테 큰 실수하실 뻔했네 이런 분도 있고. 아 저는 제 동생인 줄 알았다니까 정말. 누나 미안해. 아이고.
0: 뭐 목소리도 뭐 젊은 게 있나요?
1: 아이 저희는 기르다 매일 듣잖아요. 예, 딱 예. 들어보면 알죠. 예. 근데
0: 아,
1: 한 50 초반의 목소리다 생각했는데 일은 저보다 3살 누님이시네. 예.
0: 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이렇게 콜이 오잖아요. 전화 이렇게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1: 예.
0: 이게 애들이 어린 애들이 있는 줄 알고 아 우리 애들은 다 크다고 다 시집 갔다고 목소리가 젊다고
1: 우리 애들은 다 40 거였지. 중반이요. 그래도 안 믿겠네요. 그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저 하고요. 가락시장 예. 민호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잘 드시고요.
0: 예.
1: 여기
0: 예.
1: 사장님이 다녀오신 분들 후기를 적어주시면 아주 친절하다고 네.
0: 아,
1: 그러시니까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전혀 부담감 갖지 마시고
0: 예.
1: 그쪽 가시면 돼요. 네.
0: 먹고 사진도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그래주신 고맙고요. 네. 아유 오늘 또 저 다른 청취자분들한테도 감동적인 얘기 또 얘기해 주셨어요. 70살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열심히도 살고 계시고.
0: 예.
1: 폐암 수술이라는 역경도 견뎌내시고. 아 대단하신 네. 분들이네요. 저기요 누님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 누님 부부를 위해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아프지 말아요.
0: 예, 그게 그리 건강이
1: 먼저 가지 말아요 하는 노래 아. 노랫말 양희은 씨, 예,
0: 아.
1: 양희은 씨 노래 나이 네, 먹으면 뭐 있어요? 건강이 최고죠. 예.
0: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아요.
1: 아무튼 두 분들 대단하시고요.
0: 네, 네.
1: 저 MBC에서 이쪽으로 잘 건너오셨어요. 인터뷰도 해주시고, 네, 네.
0: 예.
1: 자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저희들한테.
0: 예, 감사합니다.
1: 이 노래 화이팅입니다. 들어주세요, 양희은.
0: 네, 네.
1: 당신만
0: 네.
1: 있어준다면. 네.
0: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1: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보다 3살 누님이신, 진짜 70대 부부신데, 20대 부부보다도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두 분의 감동적인 이야기 듣다가, 제가 양희은 씨의 이 노래까지 들려드렸어요.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예. 네, 뭐, 이게 인력으로 되는 일이냐고요. 예, 가는데 순서 없는 거잖아요. 예, 때 되면 또. 아유, 갑자기 또, 예, 궁상을 떨었습니다. 자, 1437번님께서, 저한테 아주 힘내라는 문자를 보내셨네. 감동의 인터뷰였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아, 근데 아까 저, 그 누님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저만 그런 건가? 여러분들도 그러셨나 모르겠네. 자꾸, 울컥하더라고요. 예. 1371님께서도 최강일구님 누가 불쌍하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최일구 씨가 질투가 나요. 왜요?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으신 분이 우리 평범한 서민 입장에서 진솔소탈하게 진행하는 모습 아무나 할수 없는 위대한 사고입니다. 감정 치사량의 따뜻함으로 우리 애청자들 마음에 온기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아이고, 너무 가찬이시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요. 감사하고요. 네.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첨자입니다. 7732번님, 정답 1번입니다. 요전 광주에 있는 뒷고기 식사권을 부탁드려요. 주시면 신랑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요즘 신랑이 일이 안 돼서 어깨가 죽 처졌는데 먹고 힘내라고 화이팅 하고 싶습니다. 예. 7732번님한테, 자, 뒷고기입니다. 광주. 자, 몇 번이지? 아, 지금 적어놔. 몇 번이야? 저기, 뒷고기. 아, 여기, 6번.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예, 광주 거기 가시면 돼요. 예. 잘 다녀오세요. 자, 이번에는 7053번님이에요. 네. 당첨되셨어요. 최일구 씨, 반가, 반가. 정답 1번 시진핑이고요. 저는 남양주 고기 모듬 세트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둘째 아들이 새 직장을 오늘부터 자전거 타고 10분 거리 회사를 다니거든요. 힘내라고 딸과 가족이 모두 모여서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빠블로 돈가스 PD들도 수고들 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7053번님한테 남양주시 하는 마을 하는 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옵니다. 김훈입니다. 보낼 수밖에.

김은혜 보낼 수밖에 듣고 왔고요. 당첨자 또 발표합니다. 9198번님이에요. 분당 샐러드 받고 싶습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굴착기 기사입니다. 친구 동생이 4년 전에 직장암 수술하고 완치됐는데 최근 재발이 돼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친구 동생 예, 직장암 수술 다시 재발이 됐다. 네, 분당에 있는 샐러드 받아서 친구 동생한테 전달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9198번님한테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드의 샐러드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굴착기 기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셨네요. 이 사실 그 뉴스 이런데 보면은요, 이 방송 기자들도 굴삭기 그러는데 이거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지양해야 될 표현인데 정확하게 아주 굴착기라고 써주셨네. 네, 좋습니다. 멋있어요. 네, 9198번님. 예. 자, 오늘 2부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예, 뭐 하는 날인지 알죠? 3부에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합니다. 이종황 선생님. 아, 저기 들어오셨네. 가서 좀 붙잡아드려라. 쓰러지겠다. 저 지팡이도 좀 잡아드리고. 아이고, 선생님. 예, 어서오세요. 아이고, 헉헉 때문에 오셨네. 아이고. 근데 오늘 바블로 가려는데 오늘은 이종황 선생이요 여행 음악 특집으로 꾸며준다고 그러는데요. 참 출연자도 못 지르는데 뭔 특집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지 대충 하시라고 그래라. 아 힘드시는데 가서 좀 부축해드려. 쓰러지잖아 지금 밖에. 네. 자 2부 끝곡은 청취자께서 이 노래를 신청을 하셨네요. 진영의 노래 덥시 좋은 날 이 노래 듣고요.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아이고.
2: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2: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3: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2: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2: 두루두루 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를 기해서 서울 전 권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일이 제헌절이고 또 올해부터 공휴일이라 퇴근길 정체도 일찍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분당 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양화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 습도는 6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야심찬 프로젝트죠. 실버돌 힘든 싱어 이대강입니다.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이 가수도 좀 이른이 다 돼갑니다.

장마도 지나가고 이젠 본격적인 폭염입니다. 35도 오르내리는 뜨거운 햇살. 여행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여름입니다. 휴가의 계절이죠. 자, 오늘 허리 디스크 쇼는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한 번 못 타도 말로는 세계 일주를 하는 분이죠. 허리 디스크 쇼의 여행 가이드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님 오셨습니다.

0: 여행은 도착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떠나는 그 자체를 위해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독일의 문호 괴테의 말입니다.
1: 원태요?
0: 괴테.
1: 누구예요?
0: 독일의 문호 괴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멀리 떠나야만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 한 곡, 그리고 그 좋은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좋은 추억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뭐 국내 여행도 부담스러운 그 통장 잔고이지만 마음만은 늘 세계 일주 중인 남자. 사실 그 어저께 새벽에도 뭐 저는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뭐 포클랜드냐 뭐냐 뭐 다 갔다 왔습니다. 개털 인생 황당 이중황이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 아르헨티나, 잉글랜드는 어제 새벽이 아니고요. 오늘 새벽이에요.
0: 대충 아무거나 해요.
1: 근데 그 괴테가 한 말 맞아요? 여행은 떠나는 그 자체를 위한 곳이다?
0: 뭐 너가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하고 좋게 가자 시작인데. 응?
1: 알겠습니다. 아주 멋진 예를 드셨네. 오늘 그러면 선생님 첫 여행지는 어디로 가요?
0: 자, 오늘의 그 첫 여행지는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어우러지는 그 지중해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1: 가보셨어요?
0: 아니, 저는 이제 뭐 마음으로 꿈으로 항상 갔다 온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05년 발표된 아바의 그 세계적인 히트곡, 경쾌한 멜로디와 밝은 리듬, 그 그리스의 아름다운 섬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0: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1: 그렇군요.
0: 뭐 어머나 뭐 그 정도 되겠죠.
1: 야, 공부 많이 해오셨네 선생님.
0: 아니 저도 뭐 사실은 뭐 채권자들 만나면 마마미야 이렇게 하곤 합니다.
1: 깜놀이야 이렇게 깜놀. 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바의 마마미야 아우 깜놀이야 듣겠습니다.

0: 쟤들 왜 저러는 거야. 저 엔진이 형을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말이야. 제대로 좀 틀어, 제대로. 응? 월급 들은 오빠니까 제정신들이 아니야, 지금. 밥도 못 먹고 살아봐.
1: 기술 감독, 너도 맘마미아다.
0: 아이고, 참. 아, 근데 선생님.
2: 예.
0: 아까 그 뭐, 맘마미아가 뭐, 이탈리아어로 감탄사죠. 이런 거, 선생님이 다 조사해온 줄 알았더니 여기 써있네.
1: 아, 대본에 있습니다.
0: 예. 이거 그냥 읽으신 거구만.
1: 아, 제가 그 파블로 PD에게 조언을 해준 것을 저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이지.
0: 아, 예.
1: 제가 정리를 시킨 겁니다. 예.
0: 자, 9681님께서 종황 형님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젊어요. 좋은 음악 기대합니다.

0: 너무 젊으시대요. 아, 37년생 친구.
1: 제가 1937년생인데 목소리가 좀 많이 젊게 들리십니까?
0: 예, 젊습니다.
1: 아유, 뭐 아무튼 뭐 그래도 젊은 건 좋지 않겠습니까?
0: 아, 좀 천천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날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968 하나님께 농협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500원부터 입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최일구 씨는 잠깐만, 제가 37년생이고 최일구 씨가 60GT죠?
0: 그렇습니다.
1: GT?
0: 선생님은 저희 엄마 뻘이에요. 저희 엄마가 35년 돼지띠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럼 GT면은 좀 이제 오늘 좀 그만 좀 찍찍거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하여튼 뭐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네.
1: 자, 이럴수록 저는 또 더욱더 겸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0: 네. 메가더 장군은 어디 있다?
1: 인천 자유공원에 서 있습니다.
0: 이 더위에도 그냥 서 있습니까?
1: 그러니까 물 좀 뿌려주고 그래야지.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좀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갔다 왔으니까.
0: 예.
1: 기차 여행을 좀 떠나볼까?
0: 어디로 가요?
1: 미국의 그 락 전설적인 록밴드, 더 두비 브라더스의 롱 트레인 러닝. 이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롱 트레인 러닝.
1: 끝없이 달리는 그 기차처럼 경쾌한 기타 리프와 리듬이 아주 인상적인 명곡입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그 지나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기차 여행을 떠난 듯한 그런 기분을 예. 느끼게 해주는 곡입니다.
0: 롱 트레인 러닝. 긴 열차가
1: 그만 찍찍거리라고.
0: 듣고 오겠습니다.

0: 두비 브라더스의 롱 트레인 러닝, 긴 열차가 달리고 있다. 선생님,
1: 예.
0: 롱 트레인, 미국의 롱 트레인 보셨어요?
1: 네? 아니 뭐
0: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선생님?
1: 모르겠습니다. 그 뭐 그 한국어도 길긴 긴데
0: 한편성이 우리나라 거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어떤 때는 말이죠, 한 2km짜리도 가요. 2km, 10km짜리도 있고. 네?
1: 그렇게 알면 네가 맨 처음에 설명을 한번 됐잖아.
0: 응? 10km까지 뭐 하여튼 미국 대륙에 횡단한 열차고 엄청 깁니다. 네. 근데 선생님 말이에요.
1: 예.
0: 이 두비 브라더스인데 브라더면 형제인데.
1: 그렇죠.
0: 몇 형제예요 그러면? 다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1: 그건 몰라 임마. 그거 참 너무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0: 아니, 제가 그래서
1: 좀 부탁을 드립니다.
0: 찾아보니까 세븐 브라더네, 세븐 브라더. 예?
1: 일곱 명?
0: 예.
1: 그러면 네가 다 하지 맨 처음부터 왜 저에게 그걸 물어보고 그럽니까?
0: 아니 그리고 이 두비 브라더스가 그 또 히트곡이 그거 이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오호호
1: 나는
0: Listen to the music 에헤헤
1: 에헤
0: 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1: 되게 많이 좀 불편합니다. 부탁이니까 좀 참여 안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받습니다. 샵 0951로요. 듣고 싶은 노래 이중환 선생님 앞으로 보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1: 허리 디스크쇼는 그 여러분의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0: 자, 첫 번째 사연을 그러면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1: 먼저 문자 5248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휴가에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강원도 동해안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아침에는 그 일출을 보고 저녁에는 항구 방파제에 앉아 파도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오랜만에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휴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합니다라고 네. 그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참 이보다 더 부러운 휴가는 없네요.
1: 그렇죠. 잔잔한 그 파도 소리와 부두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풍경이 그 떠오르는 노래를 한번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0: 어떤 걸로 하셨어요?
1: 잠깐만요. 한 몇 곡이 있는데 그 중에 막 와닿는 곡은 오티스 레딩이 남긴 그 영원한 명곡.
0: 오티스 레딩이요?
1: 그렇죠.
0: 누구예요?
1: 왜 또 오형제냐 그러려고 그러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너무 바쁜데 좀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0: 네. 응?
1: 좀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음악입니다.
0: 우리나라에도 그런 음악이 있죠.
1: 어떤 겁니까?
0: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
1: 그만 좀 찍찍거려.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입니다.
0: 뭐예요? 뭔 뜻이에요?
1: 뭐 바닷가에, 뭐 부두가에 앉아서 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0: 오티스 레딩.

0: 아, 듣기만 해도 그냥 바닷바람이 마지막에 또 휘파람 소리까지 들렸어요, 선생님?
1: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듣지를 않았는데 중간에 이게 바다 파도 소리도 들리고 네. 휘파람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예. 더욱더 정감이 가는 그런 곡입니다.
0: 어떻게 해서 정감이 가요?
1: 바다 소리 그 ASMR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참 바닷가에서
0: ASMR이요?
1: 그쵸. 그
0: ASML 아니에요?
1: MR.
0: ML인데요?
1: MR. ASMR. 그만해, 임마. 그래서 이 뭔가 이 사운드를 듣는 것을 ASMR이라 그러는데 그 바닷소리가 탁 들으면서 예. 뭔가 그 바닷가 부두가에 하늘을 보면서 누워있는 그런 평화를 느꼈습니다.
0: 아, 진짜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선생님.
1: 나 애드립 괜찮았지?
0: 아,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다음은 문자 781호님의 사연입니다. 휴가철인데 회사 사정 때문에 아이고 참 그 올해는 휴가를 갈 수가 없습니다.
0: 아, 이분도 출연료를 못 받으셨나 보네.
1: SNS에는 그 바다 사진, 계곡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저는 사무실에서 선풍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안타까워라.
1: 몸은 그 회사에 있지만 마음만이라도 참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네. 라고 이렇게 적적한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아, 올 여름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1: 그렇죠. 사실 그 휴가라는 게 꼭 뭐 떠나야 맛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한 곡이면은 마음은 이미 그 바닷가 근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분께는 1963년에 발표된 클리프 리처드의 썸머 홀리데이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썸머 홀리데이.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모두 여름 휴가를 떠나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밝고 희망찬 그런 메시지를 담은 여름 대표 명곡입니다.
0: 우리나라도 있죠. 조용필의
1: 어떤 거?
0: 여행을 떠나요.
1: 아.
0: 네. 근데 선생님.
1: 예.
0: 아까 왜 소개하면서 막 울먹거리고 오버하고 그러세요?
1: 넌 열심히 해준 날이냐, 너는.
0: 아, 나 진짜. 듣겠습니다. Summer Holiday.

0: 안녕하세요. 브릿지아베어 목소리 참 좋습니다. 멜로디도 아주 상큼합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네.
0: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황당데이 축하 축하합니다. 정충년 소띠생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 반가 반갑니다. 무더위에 건강은 괜찮으세요? 보양식 챙겨 드시고 여름 나세요. 그러면서 신청곡으로 척베리의 Johnny B. Goose이라는 노래를 해주셨네요. 척베리.
1: 근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0: 블루베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척베리하고.
1: 그럼 블루베리랑 척을 줬다. 그래서
0: 아, 척베리입니다. 네.
1: 너 내가 당황할 줄 알고 하시죠.
0: 막 나가시는 겁니까? 지금?
1: 그 척베리 형님이 이 형님이 1927년생 형님입니다.
0: 아, 그러면 선생님보다 10년이나
1: 저기시네. 아유, 한참 형님이시고. 그런데 일산 멋쟁이님은 제가 가끔씩 이렇게 프롬프트를 보면은 자주 문자를 보내시던데.
0: 네.
1: 그렇게 보양식 챙겨 드시고 고따구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0: 500원부터 받는데
1: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계좌가 오늘 농협을 쓰신다고요?
1: 네, 날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0: 근데 척베리 이 형님이 27년생이신데 아, 지금 찾아보니까 2017년에 타계를 하셨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한 분 더 소개 좀 하겠습니다. 4636님, 네. 허리디스크쇼.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죠. 아,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다.
1: 저는 잠깐 그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네. 여기서의 여. 행복할 것의 행.
0: 여행. 아,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행복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이러면서, 싸이의 낙원이라는 노래를 시청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
1: 예.
0: 바로 들어볼까요?
1: 그럼 이 두 곡을 준비를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듣겠습니다.

0: about you.
1: 척 베리의 자니 비굿, 싸이의 낙원 두 곡 들었습니다. 선생님,
2: 예.
1: 낙원 마지막에 뭐라고 한 거예요?
2: 그거 못 들었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뭐 욕했습니까?
1: 귀가 잘 안 들리십니까?
2: 잘 안 들립니다. 예.
1: 자, 3726님께서 아, 선곡의 깊이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 선생님을 칭찬해 주십니다. 오티스 레딩 곡을 들으니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소울이 꿈틀거립니다.
2: 참 뭐 3726님 사실 뭐 저 존경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존경까지는 필요 없고 가볍게 가벼운 성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협을 오늘 한 서너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 하나도 안 걸리네요.
1: 자, 0890님은 저녁 방송은 황인용 아나운서, 박규석 선생님의 쇼쇼쇼, 또 이종환 DJ님의 구수한 멘트, 팝뮤직, 그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2: 예. 그 예전에 예, 예. 후라이보이 곽규석 이 형님께서 1928년 안성 태생입니다.
1: 예, 저희 고향 선배이십니다. 예,
2: 그리고 1999년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1: 네.
2: 우리 최일구 씨도 이제 안성 출신이고
1: 네.
2: 우리 훌륭하신 우리 곽규석 선생님도 안성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2: 우리 최일구 군이
1: 어릴 때부터도 저희가요 예, 곽규석 씨 텔레비전 나오면은 아, 저분이 저 우리 안성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2: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더욱더 자랑스러운 안성의 인물이 될 거라 일구야.
1: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멘트는 뭐 이제 짜놓은 멘트예요? 그냥 즉석에서 나온 멘트예요?
2: 모든 것이 즉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까? 예.
2: 먹고 오면 얘기를 하십시오.
1: 대단하십니다, 역시. 3063님께서는 명 MC 최일구 앵커님 그리고 황당 선생님 목소리 여전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200살까지만 어이구, 방송을 어이구, 해주세요.
2: 어이구 어이구.
1: 예. 노래 신청합니다. 컬처 클럽의 카마 카멜레온. 예. 애청자 김종원 올립. 네.
2: 저 그 컬처 클럽에 그 보이 조지가 있지 않습니까?
1: 뭔 조지요? 뭐가 안 됐어요?
2: 보이 조지.
1: 누군데?
2: 그 컬처 클럽의 보컬입니다. 보컬.
1: 보컬이요?
2: 보컬의 이름이 보이 조지인데 이제 영국 밴드 출신인데 이 우리나라에도 이 까마 카멜레온 우리 네. 탤런트 박영규 씨가 카멜레온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2: 그런 노래입니다. 예. 여장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색이 아주
1: 아,
2: 특이합니다.
1: 예. 네, 네,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카마 카멜레온. 카마는 뭔 말이에요?
2: 그냥 까마 까마 까마 까마 까마.
1: 그러니까 까마가 뭔 말이에요? 예.
2: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엮여서 부르는 말이죠. 예.
1: 아니, 그러니까 뭔 뜻이냐고요?
2: 그냥 들어, 임마.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아, 나봐, 좀. 나봐. 아, 나봐.

0: 야, 영국의 컬처클럽의 카멜레온을 들었는데 선생님, 우리나라에는 박용규의 카멜레온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1: 뭐 노래는 뭐 각기 이제 창법이 달라가지고 예. 뭐 서로 다른 창법이라 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말은 못할 것 같습니다.
0: 왜 말을 못하십니까?
1: 뭐, 박용규 군도 제가 아끼는 동생이고 근데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0: 일산 멋쟁이 청취자께서 황당 이종황 선생님 저처럼 일산에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보양식을 대접하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야 선생님 보양식 대접 나왔습니다. 빨리 가시죠 지금 그냥.
1: 아, 네? 아 잠깐만요. 그 날도 더운데 그 뭐 굳이 뭐 만나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가 그 멋쟁이님이 만나가지고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 줄 알고 내가 거길 갑니까? 그냥 깔끔하게 계좌로 쏴주시고 네. 내가 사 먹을게 그냥 응? 부탁드립니다. 예.
0: 0772님은 너무 재밌어요. 옛말로 골 때립니다. 하하하 이렇게 골 때리신대요.
1: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0: 4021님은 옆집 방송국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재미가 없어서 TBS로 와봤더니 묘하게 재미가 있네요.
1: 요즘 그 M본부에서 자꾸 이제 많이들 귀순하고 계신데.
0: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여성 청취자분 전화 인터뷰했을 때 네. MBC 계속 듣다가 재미없어가지고 TBS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나는 여기 출연료를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청취자분들은 여기로 넘어오시고 나만 거기로 넘어가면 되겠다.
0: 거기가 출연료를 받으니까.
1: 거긴 주지 않겠습니까?
0: 아, 네. 거기야 주겠죠.
1: 제발 네. TBS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0: 김처복만이 청취자도 황당 선생님 농협을 못 찾겠어요. 혹시 아는 곳 있으세요?
1: 아, 그 널린 게 농협인데
0: 여기 상암동에도 있는.
1: 그러니까 아니 네. 이 양반
0: 상암동 상암 초교 사거리에 보면요. 예. 네, 상암 농협 있습니다.
1: 그거를 잘 못 찾으시네. 처복만님 좀 섭섭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뭐 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요번에 저 다른 방송에서 이 얘기하다가 집행유예로 지금 한 3년이니까 따로따로 만납시다. 손대손으로 가능하니까 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얼마부터 가능하십니까?
1: 아, 이따 500.
0: 아, 500원부터?
1: 어, 500부터 받습니다.
0: 자, 1371님은 내 친김에요. 투 언리미티드의 트와일라잇 한번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속 시원해지게요?
1: 뭐 따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0: 이게 뭔 노래입니까?
1: 같이 가야 됩니까?
0: 예? 선생님, 투 언리미티드가 네. 가수예요?
1: 응?
0: 투 언리미티드가 가수냐고요?
1: 응? 야, 그 바블로 빨리 좀 써. 자, 그래서 이 투 언리미티드에 빨리 쓰라고.
0: 쟤도 모르나 봐.
1: 투 아이라이 존을 준비. 들어 그냥.

0: 아, 신나네요, 노래가. 청취자 신청곡으로 Too Unlimited의 Twilight Zone 들었는데.
1: 이렇게 아주 더운 날이 아주 참 신나고 좋습니다.
0: 예. 네. 8269님이 제가 스무 살 때 락 카페나 나이트 가면 정말 많이 나왔던 곡인데 신납니다. 예. 선생님도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 아, 저도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0: 아니, 그 37년생인데 락 카페가 있었어요?
1: 아니, 뭐 저희, 뭐. 그래도 뭐 소달구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어디서 음악 전파사에서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0: 이 노래가요?
1: 제가 그래도 이 음악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게 모르겠습니까?
0: 이런 노래 들으면 막 춤추고 싶고 그러세요, 선생님?
1: 아유,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든데 저는 목발 없으면 오래 서 있지도 못합니다.
0: 어,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드시다고요?
1: 아유, 좀 있으면 지금 누울판입니다, 누울판. 예.
0: 2780님께서 옆방에서 저도 왔는데요. 너무 재밌네요. 누구세요? 와, 재밌어요. 매일 올게요.
1: 누구세요?
0: 이종황 선생님입니다. 네.
1: 어, 누구세요? 어, 농협입니다. 예, 저. 010-21-에서.
0: 선생님, 고정하시고요.
1: 자, 새로 왔는데. 오늘 물정도 잘 모를 때 받아야 되는데.
0: 유망곡 빨리 소개해 주세요. 자, 시간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 유망곡.
1: 자, 오늘의 유망곡은 제가 제목을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마주친 그대.
0: 어쩌다 이, 마주친.
1: 근데 어쩌다가 아니라 또다시.
0: 또다시 마주친.
1: 그렇죠. 가수 구창모 씨가 예. 아우 이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 또다시 마주친 그대. 오. 그 우연한 재회 속에서 예. 다시 피어나는 설레임과 그리움을 담은 따뜻한 노래입니다.
0: 근데 구창모 씨 노래를 유망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1: 너무 오랜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유망곡 구창모의 또다시 마주친 그대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1: 이거야,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5천 원만 빌렸지.
0: 자, 선생님 고정하시고요. 자,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8: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사고 위험이 있고요. 분당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곡정교차로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서도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독일에서 한 연구진이 도시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몇 달 동안 MRI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조사 결과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서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일수록 대뇌 회백질이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뇌 회백질이 커진다는 건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즉 사물과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매일매일 가벼운 산책만 해도 뇌 구조가 개선되고 집중력과 기억력 등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만화 우연한 산보를 보면요. 산책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헛걸음이라고 했고요. 인도 시인 타고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서두르고 영리한 사람은 기다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정원으로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될 수 있는 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헛걸음 한번 내디뎌보면 어떨까요? 힘차게 같이 걸으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헛! 헛!

네, 7월 16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59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이지형의 산책이라는 노래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우! 아니, 제가 지금 노래 막 나가는 동안 막 왕관도 끼고 뭐 지금 뭐 해피 버스데이 써 있는 이렇게 띠도 두르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밖에 스태프들이 아니 개인 방송이냐 왜 이렇게 사심을 채우냐라면서 불만 어린 목소리로 계속해서 질책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이 질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 MG니까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것저것 한번 꾸며봤는데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내일 생일인데 생일이에요, 여러분. 내일 생일인데 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팀원들이 이런 거 이렇게 왕관이랑 막띠 같은 거 주면서 오늘 약간 방송에 미션처럼 줬어요. 이거 꼭 하고 나와야지만 앞으로 좀잘 하겠다. 그래가지고 협박 아닌 귀여운 협박에 못 이겨서 한번 해봤는데 그냥 뭐 이런 신나는 파티 분위기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그러면 좋죠 뭐. 저 말고도 7월 달에 생일이신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대신 이렇게 또 즐거운 분위기 한번 내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왕관하고요. 퇴근하세요 집까지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쓰면 제가 못할 것 같죠? 해요. 저 하죠.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10년을 봤는데.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 오늘 올 때도 걸어서 왔거든요. 와, 지금 너무 습해요, 밖에. 와, 습하고 덥고 요런 날 이제 또밤 되면 또 열대야 오고 그러겠죠. 저는 열대야에 맞는 거 주제도 정해봤는데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날씨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쪽이 29.6도인데 어제보다 무려 4도나 높습니다. 4시, 네, 4도. 4도가 높아서, 근데 습도가 높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30.8도예요. 진짜 이런 날 불쾌지수 높아질 때 저처럼 이렇게 왕관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뭐 나름대로 미스코리아는 아니지만 해피버스데이 띠도 둘러보시고 이러다 보면 좀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나대고 약간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또 예쁘게 봐주려고 한번 노력해보라고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오늘 좀 적극적으로

최초의 그 보수계. 그러니까 만보기를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상업적으로 마케팅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만보 뭔가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한자로 만이라는 그 글자가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케팅으로 했는데 사실 1만보 걷기가 좋다, 건강에 엄청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걸으면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한 중장년층 한테는 6,000에서 8,000 걸음 정도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좀 건강상 이득이 있다 하니까 굳이 만보를 걷지 않더라도 하루에 그냥 7,000보 안팎으로 걸으면 걸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평소에 생각이 좀 많아질 때는 좀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걷다 보면 생각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기운이나 에너지가 이렇게 걸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운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비워져야지 조금 더 긍정적이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막 이런 좋은 창의적인 생각들로 바꿔 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연구 결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제 경험상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 걸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오늘 몇 걸음 정도 걸으셨는지 저도 한번 알려주세요. 저보다 많이 걸으신 분들은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좀 공유하고 내가 오늘 어느 정도 운동했고 걷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되게 인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걷게 되고 또 주에 운동하는 횟수도 늘어나게 되고 아시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좀 공유 좀 해달라 말씀드려보면서 어디로 얘기를 전해주시면 되냐면 샵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되는 문자 이용료는 들지만 저희 같이 소통할 수 있다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지금 너튜브랑 또 보이는, 너튜브가 보이는 라디오죠? 정신이 없어요. 막 습한데 뛰어오다 보니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TBS 시민의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니, 쪼피가 왕관도 끼고, 뭐 이상한 띠도 둘렀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띠를 둘렀는지, 흰 띠인지, 검은 띠인지, 토끼 띠인지, 돼지 띠인지, 어떤 띠를 둘렀는지, 한번 눌러 오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창에서, 지금 많은 분들 얘기 나눠주고 계세요. 차 엄청 막히네요. 옥수수 패밀리님 얘기해 주시고 현재 8,000보 걸으셨던 한상직님. 걷는 거 대신에 스쿼트 30개를 했다라고 하면서 또 운동 인증해 준 대마블님. 광채님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봉기님 신데렐라다 해주셨는데 신데렐라면 저 12시까지 계속해서 방송해야 되는데 자정까지 들어주실 건가요? 정보 알아야 할 이유님도 오셨고 박일관님 광채님, 신민수님, 공주님 등장해 주셨는데 공주는 아니고 뭐 할까요? 네, 그냥 서마소를 지키고 있는 쪼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시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돗자리 드렸어요. 네분 뽑아가지고 돗자리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서울의 명소들, 진짜, 여러분 들으시면, 이런 좋은 데가 있었어? 하는 데들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특별히 오늘은 여의도에 위치한 계류식 가스기구, 계류식 가스기구를 타보실 수 있게 티켓을 준비해왔습니다. 짜자자잔, 짜자. 뭔지 아시나요? 짠. 네. 서울달 티켓입니다. 계류식 가스기구를 탈수 있는데, 요것만 드리면 또 섭섭하실까봐. 이거 사실 티켓이 가격대가 뭐, 이렇게 몇천 원 하는 게 아니라, 이 만원, 몇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요 티켓과 함께. 짜자자잔, 짜자. 아주 작지만 손바닥 정도 되는 네 손거울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쁘죠? 우와 우와 이렇게 네. 이래서 서울달 모양에 들어간 자개 원형 손거울 같이 해가지고 저희 신민수 막내 주임이 열심히 포장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님이 뾰로롱 남겨주셨 아 헤이진님 헤이진님. 헤이즈님이 뾰로롱 뾰로롱 하면서 남겨주셨는데 요술봉은 없고요. 이렇게 서울달 티켓 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예쁜 손거울 갖고 다니면서 가방에서 얼굴 단장 예쁘게 하실 분들은요. 오늘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드는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한 분한테

두 장씩 해서 혼자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뽑아가지고 두 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달 마지막 비행이 밤 9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저녁 드시고 우리 같이 서울을 내려다볼까 자기야 하면서 이렇게 또 데이트하시기 딱 좋으실 겁니다. 애인도 좋고요,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엄마 아빠나 이렇게 가족들도 좋고 뭐 여러분들 비밀 친구 있으시면 이렇게 비밀 친구랑도 가셔도 좋고 네, 이렇게 손걸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2부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말고도 저희가 TV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요. 슉! 와! 점점 합이 잘 맞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 통신사, 집에서 쓰는 통신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244번, 214번, 245번 요렇게 해가지고 통신사에 맞게끔 IPTV라다 보니까 집마다 번호가 좀 다릅니다. 200번대 쭈르르 돌리시다 보면 저희 TV로도 큰 화면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경기도 채널권에서는 또 100번대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TBS 보실 수 있는데 트셔가지고 TV로도 볼수 있지만 너튜브로 보면 더 재밌습니다. 누가 어떤 말 하는지 제 얘기에다가 어떻게 댓글 다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하면서 문무인님도 인사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오전에 워터파크 다녀오셨다는 우리 주드 YJ님. 네, 4517걸음. 와, 저보다는 그래도 많이 걸으셨네요. 지금 야구장 가는 길이라서 가서 더 움직이면 되겠다 하셨는데 오늘 한번 7000걸음 채워보시고 건강도 잡아보시고 아이들과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무병장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 지금 31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오셔서 우리 앞자리 한번 사 한번 찍어보자고요. 오늘 이렇게 사자 얘기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기꾼 사자는 아닙니다. 네, 뭐라는 거죠? 밖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네, 자 오늘 2부 어떤 시간이냐면요, 조금 야해질 거예요. 야해집니다. 야, 눈 약간 야릇하게 띄고 야해져요. 밤이 되면 기사가 아니라 야사가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네. 서울의 야장을 누비고 궁궐 야행을 걷고 미디어 아트에다가 한강의 야경까지 섭렵해서 야행 전문가들. 아, 야행. 서울이 너무 야행. 서울의 밤 제대로 한번 빠져볼 겁니다. 누구랑요? 아주경제 문화부 부장, 우리의 크리스탈 기수정 기자. 윤술만큼이나 반짝이는 뉴스원의 윤술빈 기자. 두분 벌써부터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네, 이거 꼭 해야 돼요, 멘트를. 매주 목요일 4시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는요. TBS와 서울 관광재단이 공동으로 제작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시가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로컬 브랜드 상권에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규모 점주들의 경영난을 타개한다는 구상인데요. 특히 그간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갔던 야장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공공도로 점유를 야간경제 상생특구, 야장 거점지구 등에서 조건부 허가하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시민 보행권, 야간 소음 제어, 도로 위생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특히 이달부터 해외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는 나이트메이어 시스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에 전담하는 역할을 새로 만들어 소음과 안전을 공백 없이 관리하게 됩니다. 서울관광재단이 폭염에 대비해 오는 7월 20일부터 무더위 쉼터 8개소를 운영합니다. 서울관광플라자 및 명동관광정보센터와 광화문, 고터세비, 동대문, 이태원, 종로, 서초 관광안내센터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 거점에 위치해 여름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서울 관광 만족도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무더위 쉼터에서는 서울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일 SNS 팔로우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인데 특히 서울 관광 플라자와 명동에 위치한 관광정보센터 두 개소에서는 시원한 음료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여름 휴가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여행기간을 줄이고 저렴한 숙소를 찾는 다운사이징 소비가 새로운 휴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6월 기준 여행 관련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1년 새 품목별로 24% 넘게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3% 넘게 오른 소비자 물가 지수의 8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장거리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도 감소하고 있는데요. 시중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올해 7, 8월 성수기 해외 패키지 예약률은 지난해보다 최대 4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경기가 나빠졌다고 여행을 완전히 끊기보다 유지하려는 소비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카라의 노래로 아시는 분들 많은데 최근에 리셋네가 커버를 했더라고요. 프리티걸.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오늘 스튜디오가 위험합니다. 조금 야한 얘기 나눠볼 거예요. 여자 셋이 모여서 야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우양. 근데 이 얘기 19금이 아니라 야금입니다. 야금. 네, 서울의 밤을 취재하며 누구보다 야행성으로 살아가는 관광 전문 기자들과 함께 야장부터 야경 그리고 야행까지 둘러볼 건데요. 야자 들어가는 건 다 꿰고 있다. 35번째 소울풀 게스트는 야자랄. 네, 아주경제신문 기수정 기자, 뉴스원 윤술빈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밤을 서울처럼 화려하게 밝혀드린대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저는 아주경제신문에서 문화부를 맡고 있는 기수정입니다. 뭐 다양한 기사와 칼럼을 쉴 새 없이 공장처럼 제조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0: 네. 뭐 이렇게 나오신 김에 나 이 기사 쓰고 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이 기사를 쓰고 있다. 네.
0: 그 칼럼처럼 쓰고 있는 그 페이지가 저, 있잖아요.
1: 제가 고정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수정의 여행인, 기수정의 호텔인, 기수정의 여담, 기수정의 문화 감상까지 굉장히 많아요.
0: 네. 그래서 아주 경제 뭐, 기수정 없으면 안 되겠는데요.
1: 그러니까
0: 안
1: 네. 큰일 납니다.
0: 자, 그러면 또 반대편에 계신 하얀 옷을 입으신 이분이 누굴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전 뉴스원의 13년 차 관광 전문 기자 윤슬빈 기자라고 합니다.
0: 네, 깔끔하네요.
2: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1: 저렇게 썼어야 되나요?
0: 그러니까요. 깔끔하게 해버리니까 기수정 기자의 소개가.
1: 너무 주절주절.
0: 주절주절. 네. 네. 네. 하지만 그만큼 또 역사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2: 역사
1: 연식이 예, 오래됐죠.
0: 할 말이 많았다. 네. 쓰는 기사들도 많았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TBS 스튜디오는 오늘 처음 오시는 거죠?
1: 네, 처음이에요.
2: 저는 두 번째.
0: 오, 그래요?
2: 네, 한 8년 전에 김미화 님이랑 하셨던 거 네, 왔었어요. 네.
0: 아, 4년 전?
2: 아, 아니요, 8년.
0: 아, 4시에 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2: 아무튼 오래됐습니다.
1: 정정해주셨네요.
0: 네, 저희가 이렇게 소통이 좀 잘 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4시에 좀 자주 나오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1: 네. 4시의 여자.
0: 4시의 여자.
2: 4시의 여자, 네. 좋습니다.
0: 예,
2: 네.
0: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TBS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좀 떨리진 않으세요?
1: 많이 떨려요. 특히 이게 네. 보이는 라디오라 너무 떨리고. 네.
0: 처음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안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제가 가면 씌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2: 예명으로.
1: 예명으로 하겠다.
0: 가면 쓰고서 서울이 야행 이런 거 하면 더 이상해 보일 것 같기는 해요.
1: 그런가요?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제가 봤는데 원래 야한 색깔 하면 빨간색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빨간색을 좀 야하다고 느끼지만 어떤 외국 같은 데서는 또 블랙을 야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대요.
1: 약간 그래, 섹시하죠.
0: 네, 그래서 오늘 섹시하게 하고 오신 서울이 야행. 자,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우리 서마소 이렇게 또 떨리신다고 말씀은 하셔도 청취자의 밤을 정말 잘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소통창 계속 열어둘 거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소개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이곳이 더 낫다 하는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의견 자유롭게 주고받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실시간 소통 어디로 하면 될까요?
2: 네.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0: 네.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4784번님께서 지금 저수지에 꽃을 보면서 반바퀴 돌고 그리고서 듣고 있다. 우리 목소리가 힘을 줍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더 힘나는 얘기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계속 도세요. 지금 저수지 이제 꽃만 봤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보시면 또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죠?
1: 네, 이게 너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너튜브 창에 TBS

0: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스튜디오 현장, 저희 또 대화 나누는 모습, 이 모든 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몇
0: 또
1: 번일까요?
0: 244번, 214번, 245번 채널도 잡아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1: 네, 우리 상징님께서 기수점 기자님.
0: 그래서 제가 저 댓글을 보고 지금 웃음을 참고 있는데 제가 점을 네.
1: 여러분의
0: 되나?
1: 마음에 점을 네, 찍어줄 기수정 네. 기자님과 하고 있고요. 또 네. 윤세빈 기자님도 같이 있다고 얘기를 네. 남겨주셔가지고 네. 네. 직접 이름을 알려주세요.
2: 누구요?
1: 윤세빈이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2: 윤세빈입니다. 슬빈.
1: 네. 네. 슬빈.
2: 부모님이 지어주신.
0: 아, 귀한 이름이죠.
1: 네. 아,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건들지 못하겠어요.
2: 아, 네. 그럼요.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서울이 야행 열대야를 뚫는 야한 서울입니다. 근데 이 열대야 주의보가 보통 이제 밤 최저 기온이 26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계속되면 열대야라고 한다고 하는데 잠 못 드는 밤에는 일부러 그냥 자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좋은 거 보고 먹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잠이 들지 않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기 기자님이 추천하는 첫 번째 네. 서울의 밤 뭘 보면 좋을까요?
0: 이게 진짜 저도 집에만 있으니까 더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켜도 더울 정도로 그래서 더 나와야 된다. 더우니까 더 야행 떠나야 될 것 같아서 네. 준비를 했고요. 네. 요새 그 밤이 되면 미디어 파사드가 뭐 바닥에서도 뭐 벽에서도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네.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서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네.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0: 일단 저희 회사가 종로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종로구부터 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광화문 이제 지나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거기 외벽인데요. 거기가 K컬처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좀 특이하게 기역자로 되게 대형 벽면 스크린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보실 수 있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나오면 바로 네, 지척에 있어서 또 쉽게 오다 가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번 출구에서 나오면 그냥 거의 네. 1분 거리 정도
0: 네.
1: 되더라고요.
0: 뭐 조금 네. 과장하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라고 네, 하더라고요.
1: 저 내일 가서 코 닿나 보려고요.
0: 아, 안 닿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닿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주요 콘텐츠는 네. 어떤 것들일까요?
0: 여기가 네. 그 가로 82m, 세로 13m짜리 초대형 스크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뭔가 전설 속 청룡이 살아 움직이는 뭐 그런 영상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입체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튀어나와서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이런 시각적인 청량감을 좀 공짜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딴 데 찾지 마시고 광화문 광장 이제 잔디밭에서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크기니까 예, 시원하게 한번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광화문 광장에 가서 여기 말고도 또 볼만한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0: 그쵸. 네. 그래서 해치마당 그 미디어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네. 광화문 광장 그 지하 이순신 장군 동상 아시죠?
1: 네.
0: 그쪽 뒤편 진림로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오, 그러니까 거기는 5호선 광화문역으로 봤을 때 7번 출구 정도가 제일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대왕 동상 아래로 쭉 이어지는 그 경사로 벽면에 무려 한 53m 정도 길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시즌에 맞춰서 좀 시원한 영상들이 많이 송출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서울시 캐릭터 뭔지
1: 해치.
0: 아시죠? 네, 핑크색 해치 친구들의 그 3D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1: 추천 이유가 좀 특별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가
0: 이게 네. 다른데 미디어 월 하면은 이렇게 좀 높은 좀 고층 빌딩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 특히 이제 광화문 광장이 그 물놀이장처럼 막 분수가 네. 막 솟아오르잖아요.
1: 네.
0: 좀 밤이 되게 시원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1: 아이들 물놀이 하고 있고 뒤쪽에는 막 그 해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며 네. 진짜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풍경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0: 뿌듯하기도 한데 아, 저 옷 다 젖어가지고
1: 아이 안 튀어봐가지고 티나죠.
0: 네, 네. 그래서 갈아입을 옷을
1: 네, 네, 가시면
0: 꼭
1: 갖고 좋겠다.
0: 가시면 좋을 것 같고
1: 네.
0: 또 이제 종로구 쪽에서 마지막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청계천 그 오관수교 다리 밑에. 예, 거기도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거든요. 네.

0: 청계 리브라는 그 이제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디어 파사드 지금 전시되고 있어서 예, 거기도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는 지하철역으로 가면 어느 역이 제일 가까울까요?
0: 동대문역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1: 네.
0: 8번 출구로 나오면 한 3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예,
1: 아.
0: 좀 편하게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 그곳에서 주요 콘텐츠는 어떤 걸
0: 네.
1: 볼 수가
0: 그래서
1: 있어요?
0: 이제 뭐 미디어 작가들의 릴레이 전시를 좀 만나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대본을 써왔는데 초록빛 가득한 대자연의 영상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1: 오.
0: 거기 청계천이 있으니까 발 담글 수 있잖아요.
1: 네.
0: 발도 담궈 보시고 뭐 이런 전시도 감상하면 열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청계천 다리 밑이라는 그런 장소적인 특징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더 시원하게 느낄 것 같기는
0: 그렇죠.
1: 해요. 이쪽을 가면 주변에 뭐 둘러볼 만한 게 있을까요?
0: 동대문은 쇼핑?
1: 아,
0: 네.
1: 쇼핑.
0: 쇼핑하시고 또
1: 네.
0: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밤에 좀 여유 있게
1: 네.
0: 즐기시면
1: 잔잔한
0: 될것
1: 물소리와
0: 같습니다.
1: 함께
0: 네,
1: 또
0: 그럼요.
1: 시원함을 느끼면
0: 청각도 만족하고 뭔가 오감이 만족될 것 같아요.
1: 쇼핑 때문에 더 만족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0: 그쵸.
1: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생각난 게그 가까이에 광교 아래에서도 청계수월 오션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얼마
0: 맞네요.
1: 전에 지나다가 보니까 아, 이게 서울관광재단에서 하는 거긴 해요.
0: 그렇군요.
1: 이제 미디어 아트로 고래도 다니고 막 꽃도 움직이고 작년만 해도 여기에 181만 명의 시민이 다녀가셨는데 아마 지금 가신다면 오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가볍게 또 청계천 산책하면서 광교 아래에서 잠깐 멈춰서 그리고 요즘에 청계천 아래쪽에 버스킹 공연 진짜 많이 하잖아요.
0: 오, 너무
1: 타이밍
0: 좋죠.
1: 좋으면 음악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멋진
0: 네.
1: 로맨틱한 여름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네요.
1: 자, 그러면 한강 이남 쪽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제가 너무 이북만 설명을 했나요?
1: 네.
0: 네, 서초 지역에도 당연히 뭐가 있죠. 그래서 그 서초구 주민들의 피서지.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포 한강공원.
1: 한강공원, 네.
0: 네, 거기에 그 달빛 무지개 분수랑 세빛섬이 대표적인 명소인데요. 여긴 밤에 꼭 가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1: 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그 달빛 무지개 분수가 그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양옆으로 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 길이만 1km가 넘는다고 합니다.
1: 그렇게나 길어요?
0: 네,
1: 오.
0: 굉장히 좀 시원하고 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물줄기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질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녁 7시 반부터 밤 9시 반까지 30분 간격으로 그 무려 한 20분씩이나 물줄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뭐 서초구 주민들은 저녁 드시고 뭐 산책 삼아 나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어떻게 가면 될까요? 가는 방법 좀
0: 이게
1: 알려주세요.
0: 제가 서초구민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1: 네.
0: 고속터미널 역에서 나와서 한 15분 정도 걸어가시면 된다고 해요. 8-1번 출구라고 하네요.
1: 네, 좋습니다. 추천 이유가 그러면 한강에서 제일 여기가
0: 네, 좀
1: 괜찮아서일까요?
0: 상징적이잖아요. 그
1: 네.
0: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라는 점도 그렇고, 또 더울 때
1: 네.
0: 마땅히 밤에 갈 데가 없는데, 이런 분수들을 좀 보면 마음까지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제가 추천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잖아요.
1: 네.
0: 조명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세빛섬, 수중 조명까지 더하면 또 여름 되게 시원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데에서는 그냥 앉아서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약간 막
0: 맞아.
1: 피자나 맥주나 이런 거 같이
0: 먹어야죠.
1: 먹으면서
0: 먹어야죠. 네, 치맥하셔도
1: 즐겨지면,
0: 되고,
1: 그쵸.
0: 피맥도 즐기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생각해요. 다만, 이제 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운영을 안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확인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근데 하나만 하기 조금 아쉬우니까 한
0: 또
1: 가지,
0: 어디로 갈까요?
1: 네, 한 곳만 조금 더 알려주세요.
0: 네.
1: 네.
0: 광진구 그 뚝섬 한강공원으로 또 한번 가봐야 될것
1: 좋죠,
0: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음악 분수랑 수변 미디어 월, 예, 거기에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7호선 자양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정말 발 딛자마자
1: 네.
0: 코앞에 예, 음악 분수가 기다리고
1: 바로
0: 있습니다.
1: 연결이 돼 있군요.
0: 네, 그래서 퇴근하시고 좀 들러서 뭔가 이제 뭐 머리 식히기도 좋고 뭐 캔커피를 들고 나가셔도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여기 가면 좀 주로 볼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0: 이게 뭔가 음악 분수처럼 그
1: 네.
0: 음악에 맞춰서 막 분수가 이리저리 춤을 춘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니까 화려한 조명도 또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음악 분수 뒤편에 한강 벽면에 이게 그 수변 미디어 월이 압권이라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여기 사실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하도 주변 분들이 추천을 해서 예, 추천을 드리는 건데 또 한강 너머에는 이제 롯데타워 또 상징적인 장소 뭐 초고층 야경이 또 한눈에 들어오니까 예, 살펴보시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일단 저는 여기는 접근성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도 한번 불러보시라 말씀드려보고, 자양역 2번,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볼수 있다.
0: 나오셔.
1: 네. 나와셔. 아, 근데 이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이렇게 밤길을 막 걷고 있는데 미디어 아트랑 마주했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뭔가
0: 맞아요.
1: 보물 같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죠.
1: 데이트를 만약 계획하고 계신다 하시면, 상대는 몰라도 나는 알아서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0: 자기야, 이게 뭐야?
1: 이게 뭐야라고 했다가 그쪽 로맨틱한 분위기를
0: 맞아요.
1: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윤 기자님 너무 조용히 계셔가지고 네
0: 제가
1: 한번
0: 너무
1: 다
0: 말을 많이
1: 여쭤볼게요. 밤에 가볼 만한 우리 서울의 대표 명소 어디가 있을까요?
2: 제가 이제 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좀 많이 돌아다니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추천드리는 곳들이 저의 약간 실생활을 좀
1: 볼수
2: 공개하는
1: 있는 네.
2: 그런 게될것 같아요. 저는 먼저 좀올 여름 야장을 꼭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실생활하고 야장 얘기가 나오면 보통 이렇게
0: 한잔
2: 빼놓을 수 없죠.
1: 네.
2: 그러니까 뭐 야장이 이제 말 그대로 야외 상을 펴가지고 즐기는 건데 저는 뭐 에어컨 바람보다도 전 밤바람 맞으면서 놀고 먹는 게좀 좋더라고요, 저는.
1: 저는 약간 습해도 그밤 공기만이 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2: 저도
0: 낭만이.
2: 네, 낭만 있고.
1: 근데
2: 또,
1: 요즘에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2: 맞아요. 좀 리얼 서울 체험을 하고 싶은 외국 분들도 좀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어디를 주로 많이 가세요, 그러면?
2: 좀 대표적, 야장 하면은 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곳은 을지로 노가리 골목. 잘 알고 계시죠? 예.
1: 그렇네.
2: 여기가 좀 원조이자 성지인데, 을지로 삼가 일대 쪽에 이제 즐기는 곳인데, 이게 화려하거나 뭐 그런 곳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서민적인
1: 그치.
2: 느낌도 있고, 뭐, 형광등이 켜져 있고, 플라스틱 테이블이 깔려 있고, 또 노가리 한 마리에 뭐 시원한 맥주 이렇게 즐기면 되는데, 그게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기억이. 그래서,
0: 친구이네요.
2: 예. 뭐 대표적으로 만선땡땡 같은
1: 그치.
2: 곳이 있고 뭐 노가리가 마리당 2,000원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뱅이나 치킨이 뭐 1만 원에서 3만 원대 뭐 그래서 부담도 없고 근데 대신 예약은 안 돼서 이제 가서 기다리고 또 합석도 각오하셔야 하는 게 네. 그리고 좀밤 9시쯤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다들 좀 취하기도 하고
1: 네.
2: 기분도 좋아서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되게 합석도 많이 하고
1: 네.
2: 즐기시더라고요.
1: 아.
2: 네.
0: 가봐야겠네.
2: 다른 테이블 있는
1: 네.
2: 분들이랑도 엄청
1: 오.
2: 친해지는.
1: 좀 MBTI로 따지면 2인 활발하신 분들이 그곳에 가기에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2: 근데 아이인 사람도
1: 네.
2: 마시다 보면 좀 이가 되기 때문에
1: 그쵸. 네.
2: 모두가 약간 다 즐길 수 있는
1: 즐거운
2: 분위기지
1: 분위기를 만드는
2: 않나. 네.
1: 홍민님께서는 야장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정보라고 남겨주셨어요. 저 이렇게 좀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좀 많이 갈 만한
2: 네.
1: 그 야장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2: 그러니까 을지로 삼가에서
1: 네.
2: 조금 더 힙한 버전을 생각하면은 루프탑 야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을지 땡땡,
1: 네.
2: 뭐 달맞이 땡땡 바베큐 뭐 이런 데는 예약이 되고 대신 이용 시간이 좀 두세 시간으로 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또 성수 돼지갈비 골목도 빼놓을 수 없는데 요즘 성수하면 좀 힙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한복판에 30년 넘은 노포 골목이 그대로 있고요. 또 뚝섬역 근처인데 옛날에 이제 뭐 경마장 손님들이 출출하다고 들르면서 생긴 골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집이 수원 원조 땡땡,
1: 네.
2: 뭐 1975년에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대성 땡땡 같은 곳들은 이제 확장 이전하면서 조금 모던해지긴 했는데, 뭐 돼지갈비가 한 2만 원쯤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네.
1: 네. 근데 야장은 또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웬만하면 좀갈수 없는.
2: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신당 중앙시장이라고 좀 아시나요?
1: 신당동도 요즘에 핫하잖아요.
2: 신당동. 네, 거기는 좀비 오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데 신당역 12번 출구에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가 원래 이제 쌀이랑 닭거래 하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2017년쯤에 이제 개성 있는 가게들이 좀 하나둘 들어오면서 지금 완전 MZ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1: 됐네. 네. 힙담동 이렇게 불리기도
2: 한다고. 힙담동이라고 네, 불러요. 힙담동. 네.
1: 그래서 어떤 곳을 좀 가면 좋을까요?
2: 여기서 시장에서 제일 인기 많은 술집이 옥경인의 땡, 옥경인의 땡땡땡. 여기가 이제 방건조 생선 전문집이에요. 네. 그래서 목포에서 가족분들이 직접 잡아서 말려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메뉴가 반건조 갑 오징어 구이고요. 네. 뭐 성시경 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매우 더 뜨거워져, 핫하게 뜨거워졌다고 하네요.
1: 우리 하나만 소개하면 약간 공정성이 네, 좀 그러니까 네, 네. 여러 개 좀 알려주세요.
2: 그 외에 뭐 제군의 닭뱀 같은 연탄향 밴 닭발이랑 돼지갈비 같이 시켜서 번갈아 먹다가 뭐 마무리, 마무리로 이제 라면 먹는 게 이제 이쪽의 공식이고요. 네. 또 웨이팅이 길면 남원 닭 땡, 뭐 오빠 화이팅.
1: 왜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시죠?
2: 다들 아실 거예요. 땡이라고 네. 해도 아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성비 좋은 꼬치집인데 여기 이제 날씨 좋으면 야외석 핀다고 하고 뭐 한이칼 땡땡은 알고니칼 국수로 유명한데 네, 이곳을 2021년에 문 열고 신당을 아예 일부러 찾아가는 동네로 바꾼 좀 집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네.
1: 그리고 또 뭐 더 있나요?
2: 그다가 타코집인 라카땡, 뭐 미세린에 오르는 올랐던 네, 고사리 땡땡땡. 네. 그래서 다 먹고 나면은 2-3차는 골목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옛날 무당집 컨셉으로 만든 칵테일 바 주신땡. 뭐
1: 거기도 신당이에요?
2: 네. 신당동에도 있고 삼각지에도 최근에 생겼어요. 아. 거기 신당에서 시작한
0: 지점이
2: 곳이에요.
0: 이렇게 생긴 건가요?
2: 네, 신당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예 그 신당이랑 그쵸? 관련된 걸로 알고
1: 네네. 네, 무속신앙이 이쪽으로 많이 있던 곳이었고
2: 맞아요. 이름 네.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네.
1: 아 근데 상호명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뭔가 다 알 것만 같고
0: 다 알려주신 것 같은
2: 많이 놀아보셔서
1: 아무튼 지금 소개되는 장소들 여러 군데 있었는데 뭐 약간 자타 공인일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윤술빈 기자님 개인픽도 조금 섞여 있는 것도 같고 자 근데 생각나는 곳 어차피 말씀하신 네. 김에 좀 더 이렇게 다채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 가볼까요?
2: 특히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인데 네. 제가 이제 해방촌의 과거 해방촌
1: 주민이었거든요. 네네.
2: 그래서 해방촌을 좀 추천드리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월길 루프탑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에 루프탑들이 좀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게를 하나를 콕 찍기는 그렇고 길 자체가 약간 루프탑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공통점은 남산 타워랑 서울 야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뭐 원조격이 더백푸드 땡땡 이제 햄버거 한우 패티 수제 버거 집인데 네. 언덕 거의 끝에 남산 바로 아래에 있어서 뷰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루프탑은 밤 10시까지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가수 정엽 씨가 하는 오리땡이라고. 네, 그거 듣고 그다음에 썬땡땡 플레이스 뭐 피피땡땡 같은 곳은 아예 태국 휴양지 컨셉이라서 네. 여기가 진짜 서울인가 싶기도 하는 곳들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네. 곳은 이제 신흥시장. 요즘 진짜 핫해요. 여기가 진짜 스토리가 재밌는데 원래 이제 피란민 판자촌 시절부터 있던 재래시장이에요. 그런데 네. 2015년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역으로 뽑히면서 한번 좀 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솔직히 좀 한산해지고 이렇게 붐이 잘 못 일으켜가지고 뭐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 1-2년 사이에 새 레스토랑이랑 와인바들이 확 들어오면서 이게 다시 터졌어요.
1: 와, 지금 다시 한번 부흥기로
2: 터졌군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최근에 와인바를 갔는데 사실 너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어우, 젊으신데.
2: 네, 그런데 이제 제2의 전성기라고 해서. 근데 가보면은 골목 위에 반투명된 지붕이 덮여져 있거든요. 이걸 네. 이제 서울챙이라고 하던데 그 아래로 골목이 순환형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유럽 광장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동남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여길 두고 나만 알고 싶은 비밀 같은 곳이라고 소개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1: 꼭 가봐야겠네요. 신흥시장 쪽으로.
2: 네네네.
1: 네, 더 듣고 있으면 너무 배고파. 목소리가.
0: 죄송해요. 목에 매일 정도로.
1: 죄송해요.
0: 목에 매일 정도로.
1: 네. 아, 더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네.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다른 배고파요. 얘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밤에 꼭 가야 되는 곳. 우리 기수정 기자님.

0: 추천 받아볼게요.
1: 너무 배가 고프네요. 이제 밥을 네. 먹었다 치고.
2: 네. 치고.
1: 네. 서울의 야경을 이제 내려다 볼 수 있는. 아까는 올려다 봤다면. 네. 네. 지금은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 야행 코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1: 보통 우리가 전망대라고 하면 유리창 밖으로, 이제 창 너머로 보이는 그런 야경만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서울달.
0: 네. 서울달. 아까 네. 저희가 티켓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고 싶으신 분 들으면서, 아, 나 진짜 꼭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1: 서울달. 여기는 정말 이색 전망대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0: 샵 0951,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되는 문자 네. 참여해주시면, 오늘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68번님께서는요, 오늘 방송 내용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준 장소들,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1: 혹시 저희 지인일까요?
0: 해주셨는데 저희가 네. TBS 기사로도 나갑니다. 방송 끝나고 뭐 오늘 밤 혹은 내일 아침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달 얘기 조금 네. 더 이어가 볼까요?
1: 네. 그 이제 사방이 좀 뚫려 있어요. 서울달이라는 게 그 계류식 가스기구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0: 네.
1: 그래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그 여의도공원 잔디마당으로 가면 이제 만나실 수 있는데, 이게 낮에도 운영을 하지만 밤에도 또 운영을 해요. 밤이 되면 이제 기구 몸통 전체가 둥근 울음달처럼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상공 130m 위까지 올라서 아주 그냥 위에서 서울 시내 전체, 뭐 여의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환상적인 전망대입니다.
0: 그러니까 국회의사당도 내려다보여서 좋더라고요. 네. 수직으로 쭉 네네. 비행을 하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기자님이 추천하신 이유가 뭐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좀 약간 무서움을 좀 타서 이런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풍선 비행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좀 위험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무서움이 많은데
0: 네.
1: 이건 안전하게 네. 쇠줄에 이렇게 묶인 채로 안전하게 수직으로만 오르내리는 거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뻥 뚫린 공간을 사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어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0: 앞에 이렇게 좀 가로막는 게 없이 네. 있어가지고 바람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1: 네, 바람도
0: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이건 그만할까요?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해서 꼭 네.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0: 네.
1: 두 번째 는 아까 신당동 말씀 주셨지만 좀 힙하고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0: 어디예요?
1: 네. 세운상가 혹시 아실까요?
0: 네.
1: 세운상가 9층 옥상에 있는 세운옥상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네. 여기가 1호선, 3호선, 5호선 그 종로 3가역 12번 출구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여기는 또 특히나 지갑 가벼운 분들한테 이 소식이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여기도 네. 올라가면 사방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종로의 약간 그런 화려한 불빛, 그런 감성, 그리고 또 밑에 종묘, 약간 그 창덕궁, 뭐 이런 좀 고풍스러운 그런 궁궐까지도 또 내려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오묘해요, 분위기가.
0: 저 그럼 이번에 성동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벌써요?
0: 성동구는 어느 곳을 좀 둘러보면 좋나요?
1: 성동구는 네. 응봉산, 암벽공원 그리고 정상에 있는 봉수대. 요새 SNS에서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여기가.
0: 네.
1: 근데 이제 뭔가 밤에 등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응봉역 1번 출구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되고
0: 네.
1: 저 그러니까 등산 싫어하는 저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되게 평이하게 예, 가서 야경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0: 와. 오늘 좋은 건 많이 알게 됐습니다. 4784번님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윤 기자님께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강의 밤도 준비하셨다고요?
2: 네, 뭐 한강은 서울 사람들이 네. 국민 피서지죠. 네, 일단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물 위로 가로지르는 한강버스.
0: 근데 시간이 안 돼서
2: 아, 그래요?
0: 하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은
1: 네. 대표적인 거?
0: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죠. 네.
2: 또 한강버스를 네. 네. 또 최근에 경험해보기도 했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수상 대중교통인데 작년 9월에 개통했어요. 네, 그래서 마곡부터 잠실까지 선착장이 7개 있고요. 요금은 3,000원입니다. 네. 뭐 예약 필요 없고 그냥 교통카드만 찍으면 되고요. 뭐 기후 동행카드 쓰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더 내면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 10시

0: 10시 반까지 다녀서 야경도 보기도 좋고, 뚝섬에서 잠실 구간이 야경 코스로 꼽힌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면 여기 지날 때 수상 레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 혹시 우리 윤 기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수상 레저 어떤 게 있을까요?
0: 제가 즐기지는 못했지만, 이제
1: 네.
0: 사진으로도 많이 봤고, 추천도 많이 받았는데, 카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어디 가면 탈수 있어요, 카약은?
0: 카약은 잠시만요. 뚝섬이나 잠실 쪽에서 하실
1: 네.
0: 수 있다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노을 질 때나,
1: 너무
0: 그다음에
1: 좋다.
0: 야경, 밤 어두울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1: 오,
0: 하더라고요.
2: 데이트 코스네요.
1: 진짜 너무
0: 근데
1: 좋습니다.
0: 이제
1: 네.
0: 좀 많이 이게 힘드실 수도 있어서.
2: 다른 데로 갈구나.
1: 네. 아니, 근데 한강 쪽은 요즘에 보니까 뭐 예약해서 크루즈 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DJ 파티 이런 것도 요즘 많이
0: 맞아요.
1: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DJ 파티 크루즈가 있는데,
1: 네.
0: DJ 음악이 이제 바비큐 먹고, 베이에서 불꽃놀이까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시간 남짓하고, 좀더 클래식한 걸 원하시면, 선셋, 달빛, 별빛, 불꽃 이렇게 나뉘어서 골라
1: 네.
0: 타시면 된다고
1: 와,
0: 하네요. 네.
1: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인사를
2: 벌써.
1: 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좀 시간 조율 한번 해보고 준비한 게 너무 많았다 보니까
2: 너무
1: 뭐 다시
2: 많았어요.
1: 한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짧게 오늘 소감 한마디. 한 줄,
2: 제가,
1: 한 줄.
2: 네. 그래요?
1: 안 된다, 안 돼. 3초
2: 첫 출연이라,
1: 남았대. 네.
2: 네. 첫 출연이라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좀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편하게 방송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우리 윤 기자님은요?
0: 네, 다음에 더 야한 밤으로.
2: 정말 야해요.
0: 네.
1: 다음 시간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1: 인사해주세요. 네.
3: TBS 캠페인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왜 이렇게
0: 덥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제헌절이자 공휴일입니다.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퇴근길 정체는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고 또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길게 밀리는데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잠실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 이미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월드컵대교를 조금 못간 지점 4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는 벌말 사거리부터 탄천 1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7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3: 사용하기 위해 찾아서 한 대 모으다. 빠짐이 없도록 살피거나 갖추다. 잊지 않고 돌보다. 네, 사전에서 챙기다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아이를 챙기고 끼니를 챙기고 마음을 챙기고 두루 살피고 거두고 돌본다는 뜻인데요. 그러고 보면 생각보다 살면서 챙길 게 참 많네요. 챙길 거 많은 세상. 그러나 제일은 내 몸을 챙기는 거죠. 내 몸을 챙겨야 다른 것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다 빼고 소중한 여러분의 몸부터 먼저 챙기시는 거 어떻습니까?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몸부터 챙겨야, 그래야 뭐 가족을 돌보고 또 두루두루 챙길 거 아닙니까? 네. 닥터스를 들으시는 매일 오후 5시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챙기더라도, 두루두루 살피시더라도,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챙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응급의학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자, 그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드리는 친절한 닥터스 퀴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119 구급차에 급박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긴급 차량이 정체된 도로에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들이 양옆으로 비켜서 길을 열어주는데요. 이런 현상을 비유적으로 부르는 표현이 있죠.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열리는 모습이 홍해를 가르며 길을 열었다는 성경 속 인물. 이 사람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음음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네, 오늘 저 우리 방청객 어린이가 지금 밖에 와 있는데 웃겼어? 네, 응응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길 위에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한 발짝씩 비껴 설 때 막혀있던 도로가 갈라지고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현상. 이 땡땡의 기적. 네, 여기서 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만세, 2번 모세, 3번 파죽지세, 4번 종합소득세. 네, 세자로 끝나는 걸 또 오늘 한번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1번 만세, 2번 모세, 3번 파죽지세, 4번 종합소득세. 네. 2037번님이 보기에 모래 있겠네요. 그러신데 틀렸네요. 네, 오늘 셋자 돌림으로 저희가 네. 이제는 뭐 다들 예측.

음식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케이노블에서 후라이팬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 오늘 이 선곡은 퀴즈 힌트를 드리는 건데 공목의 힌트가 아니라 가수 이문세 씨의 네. 저 햇살 속의 먼 여행 듣고 옵니다.

0: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있죠. 갑작스런 사고나 위급한 상황.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곳 바로 네 그렇죠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분들이죠. 나선호의 닥터스 오늘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1분 1초를 다투는 현장 그 최전선에서 환자의 오늘을 붙잡는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송주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오늘 사실 그 대기실에서 뵙고 학생이 이렇게 대학생 정도 되신 분이 아 웬일일까 그랬는데 네. 아주 네. 젊어 보이십니다.
1: 아, 칭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0: 아, 예. 저기 뭐 응급의학과 그러면은 예. 상당히 그 총각을 다투고 말이죠.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을 응급 위급한 환자 치료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저도 이제 이 닥터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오셨는데 응급의학과 교수님을 모시긴 처음이거든요. 네. 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그 네. 응급의학과는 이제 한마디로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환자를 이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심정지나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같이 시간이 생명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에서 환자 상태를 빠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처치를 즉시 시작해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0: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처치를 했었던 경험이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응급 사이렌이 울리면 이제 구급차가 특히 이제 뒤에서 온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줄이면서 주변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도로 가장자리도 이동해서 양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1: 그 뭐 과거에는 이게 차량들이 응급차가 와도 잘 비켜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식 그 운전하신 분들 운전자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0: 맞습니다.
1: 도로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시죠.
0: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교수님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제가 뒤조사를 좀 해봤더니 고대 안산병원에 계실 때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으신 건가요?
0: 예,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병원 인근 소방서에서 이제 의료 지도 의사로 이제 위촉이 돼서 이제 구급 품질 관리라든지 구급대원 평가.
1: 네네.
0: 그다음에 구급대원 교육 같은 것들에 이제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좋게 봐 주셔서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아주 저 상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세요.
0: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1: 네. 자, 뭐 수많은 그 병원의 진료과들이 있는데 상당히 힘드시고 바쁘실 것 같은데 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0: 네. 그 환자의 가장 절박한 그런 순간에 직접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이제 판단과 처치를 통해서 환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
1: 네.
0: 그게 응급의학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1분 1초, 정말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네네.
1: 그거를 놓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간혹 이렇게 뵐 수가 있는 거잖아요.
0: 네,
1: 너무
0: 맞습니다.
1: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0: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빨리 오셨었더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 네네. 그래서 오늘,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그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상담 실시간으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료 과목은 응급의학과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지금 뭐 댁에서 아이를 키우시거나 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렇게 부모님 걱정 때문에 늘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궁금한 상황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응급실이나 응급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또는 여러분이 내가 직접 이런 순간을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이런 경험도 좋습니다. 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응급의학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갈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실 텐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응급의학과를 찾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0: 네. 예. 그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심정지 같은 중증 응급질환 그리고 또 암 같은 기존 질환 악화로 오시는 분들이 대표적인데요.
1: 네.
0: 꼭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고 단순 두드러기나 얕은 열상 같은 그런 경증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 그렇죠.
0: 네. 네. 그 응급 상황에 해당하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1: 그렇죠.
0: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숨이 차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통증, 두통이든 흉통이든 복통이든 그런 심한 흉통이 갑자기 생긴 경우는 응급실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1: 네, 네. 그 지금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요즘 같은 봄에 가장 그 많이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까요?
0: 이게 꼭 계절을 타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1: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근데 아무래도 만약에 꼭 계절에 분류를 한다면은 좀 봄철에는 뭐 알레르기지만 그래서 조금 심한 경우에는 뭐 혈관 부종 알레르기의 심한 형태인데요. 뭐 혈관 부종이나
1: 갑자기 부어가지고
0: 네 맞습니다.
1: 뭐 호흡이 어렵다거나
0: 맞습니다.
1: 그런
0: 천식이라든지 그런 알러지 관련된 질환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 가을에는 뭐 그 뭐 벌에 쏘였다든가.
0: 맞습니다.
1: 그런 경우도.
0: 아무래도 있어요. 외부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그런 뭐 벌에 쏘인다든지 아니면 벌레, 아니면은 뭐 그런 진드기 같은 거 관련된 뭐 찌찌가무시 같은

0: 질환이라든지 네. 그런 야외 활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많이 오십니다.
1: 그렇죠.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119 이제 구급차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 서울 마포에 산다, 거주한다. 그럼 마포에 있는 긴급 의료 기관으로 먼저 가게 됩니까? 아니면 나는 좀 큰 병원으로 가고 싶어요. 환자가 그렇게 원했을 때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0: 기본 원칙은 관할 지역으로 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1: 아, 그렇군요.
0: 이게 그 의료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1: 그렇죠.
0: 게 예를 들어서 그 마포 지역에 있는 병원이 가까운 병원이 있지만
1: 네.
0: 예를 들어서 좀 먼 지역에 뭐 강남구나 아니면 뭐 성북구나 이런 지역에 추적 관찰하는 병원 뭐 아, 암이든 굉장히 네. 중증 질환으로 다니시던
1: 평소에 다니는 병원에 아,
0: 그런 먼저. 병원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가까운 병원이라고 해서 가는 게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네네. 그쪽 병원에 다 기록이 있고 계속 거기서 투약을 받는 분이라면 그런 이제 사실은 그 환자의 어떤 증상이나 네. 어떤 정도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그 판단은 이제 119 구급대원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0: 예, 1차적으로는 하고 네. 그다음에 각 병원에 수용 문의를 해서 이제 병원과의 조율을 통해서
1: 아, 그렇군요.
0: 이제 수용 여부 결정이 됩니다.
1: 네,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0: 아, 네,
1: 네. 그 드라마 영화 보면은 뭐 막 분주하게 산소 마스크 막 씌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0: 예.
1: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영화와 현실은 좀 다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그 드라마에서는 네. 한 명의 의사가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네. 현실의 응급실은 철저하게 이제 팀플레이라고 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0: 이제 물론 당연히 중심이 되는 이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1: 네.
0: 그다음에 같이 함께 일을 하는 협업을 하는 간호사 그리고 여러 전문과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여러 환자를 특히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합니다.
1: 네네.
0: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드라마는 극적인 이제 장면이 강조가 되지만
1: 네.
0: 실제 응급실은 이제 빠르고 정확한 어떤 판단을 연속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순간보다 이제 보이지 않는 판단들이 환자의 생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네. 네.
0: 그래서 한마디로 현실 응급실은 히어로 한 명이 아니라 시스템과 팀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1: 그렇군요.
0: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현실하고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고.
0: 네.
1: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이게, 아,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환자 본인은 또 내가 이거 지금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예,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1: 계시죠.
0: 예, 많이 계시죠.
1: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0: 사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뭐 다룬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네. 좀 이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저기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데요.
1: 네네.
0: 약간 속된 말로 막 뭐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친다든지 네네. 이렇게 먼저 보채시는 분들은
1: 네.
0: 오히려 아주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1: 아주 중증이면은.
0: 중증이면 그런 말조차도 못하시는
1: 말조차도 거죠. 못하니까.
0: 예,
1: 아,
0: 그냥,
1: 그거 아주 논리적입니다.
0: 예, 예.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 환자분들은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1: 네네.
0: 막 정작 보채고 그러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분들이
1: 네네.
0: 더 위험하고 예, 더 위중한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1: 그렇죠.
0: 저희가 환자분에 그렇다고 그런 증상들을 당연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1: 그렇죠.
0: 이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특히 흉통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은 굉장히 어떤 심각한 한쪽 마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이 얘기하시는 증상에 환자분의 의식 상태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1: 네.
0: 빠르게 처치가 빠르게. 필요한 경우가
1: 그렇죠,
0: 많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도
1: 아주 일부의 경우
0: 일부의 네, 경우지
1: 네,
0: 이제
1: 그,
0: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1: 네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응급실은 정말 급할 때만 가야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0: 예.
1: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정도면 빨리 와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계실까요?
0: 예,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응급의학과 의사들이나 이제 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의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기준일 텐데요.
1: 네네.
0: 뭐 저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상태가
1: 네.
0: 지금 현재 생명이나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1: 네.
0: 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슴 통증, 흉통, 그다음에 호흡곤란,
1: 네.
0: 그다음에 의식 저하. 그다음에 한쪽에 마비가 온다든지 뭐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다음에 심한 출혈이나 큰 외상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고열이 있으면서 의식 변화가 생긴다 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응급실에 바로 오셔야 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아 이거는 괜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는 본인의 직감 사실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1: 자기 몸을 자기 한 가장 잘 알 테니까요.
0: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전과 확실히 확연히 다른 뭔가 이상이 느껴지면 네. 응급실로 오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응급의학과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저 3번 카메라 이렇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제가 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제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됐을 때 얼음에 직접 닿게 보관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X. 네. 세 번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을 아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골든타임은 모든 응급질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침착한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 O, 틀리면 X? 세모입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아, 제가 갑자기. 기침이 나와가지고요. 아, 네. 네네. 죄송합니다.
0: 좋습니다.
1: 네. 응급 상황이네요.
0: 네. 물을 빨리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응급의학과 상시 오해와 진실, OX, 저희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자, 첫 번째 질문 드린 거,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경증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예, 맞습니다.
1: 네네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0: 네. 특히 이제 응급실은 중증 환자만 이 아니라 네. 이제 신속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꼭 아주 중증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자가 이용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만 그런 경증 환자들 뭐 아주 얕은 열상이라든지 물론 단순 두드러기 같은 환자들도 내원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중증 환자의 치료가 먼저 우선시되고 좀 우선순위가 그런 분들은 조금 차후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꼭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또 예를 들어서 합병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응급실 이용 가능하다.
0: 예, 네, 맞습니다.
1: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 손가락 절단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네. 이랬을 때 얼음에 직접 닿게 보관하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0: 네. 네네. 맞습니다.
1: 이렇게 뭔가 내가 아는 것처럼 얼음에 이렇게 가져오신 분들 그 있나요?
0: 네. 그렇게.
1: 아, 실제로 그렇군요.
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주 틀린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찬 곳에 보관을 해야 좀 조직의 그런 것들이
1: 손상이
0: 덜할 수 있다는 상식은 맞는데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직접 얼음에 닿으면 그 조직이 이제 손상이 될 수 있어서요.
1: 아, 그렇군요.
0: 깨끗한 천이나
1: 천.
0: 거즈로 싸서 그래서 비닐에 넣고 그 비닐을 얼음에 담는 것이.
1: 아, 그 비닐을.
0: 예. 네네네. 그래서 직접 닿지 않도록 닿지 하는 않도록.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 피부에 닿지 않도록이요.
0: 예,
1: 이게
0: 맞습니다.
1: 아주 중요하겠군요.
0: 예.
1: 네네. 그렇군요. 보통 그 우리가 코피 나잖아요. 거기 뒤로 해, 뒤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0: 네.
1: 근데 이게 맞습니까, 교수님?
0: 네, 이게 이제 많이들 코피가 나면은 네.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라고 이렇게.
1: 왜냐하면 이제 코피가 계속 나니까.
0: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고개 그 이유는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면 네. 이제 그 코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삼키게 되거나 또는 기도로 잘못 들어갈 그런 위험이
1: 큰일 날 수 있겠네요.
0: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히려 고개를 약간 앞으로.
1: 약간 앞으로 하고.
0: 앞으로 숙이고.
1: 숙이고.
0: 코의 그 말랑한 부분. 저희가 콧망울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콧망울이라는 부위를 손으로 한 10분 정도 꾹 눌러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1: 네, 뭐 티슈나 이런 거를 코에 꽂는 건 어떻습니까?
0: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잠깐 멎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멸균된 거즈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하. 좀 오히려 감염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1: 네, 위험이 네. 있는데 그래도 계속 뭐 출혈이 있다면은
0: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있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그렇군요. 위험성에 대해서 예, 네네. 예, 말씀드립니다.
1: 그리고 술에 취해서 잠든 사람은 술이 깨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들 생각하는데 아닐 경우도 있나요? 이게 단순한 숙취와 위험한 상황 구분하는 방법. 네. 예. 워낙에 그 애주가들이 많으셔가지고.
0: 예. 그래도 정말 애주가들이 많이 오십니다.
1: 아, 아니 어떻게 오십니까? 이거 궁금해요 정말로.
0: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네. 이제 질문하실 부분이 이제 단순 주치인 거냐 네. 아니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일단 많은 경험과 그리고 실제로 경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네네.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해 잠들면 그냥 깨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이제 네. 그렇게 했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있는데 특히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뇌를 이제 억제를 해서 심하면 네. 의식이 떨어지면서 단순히 의식 저하뿐만이 아니라 호흡까지 저하될 수 있고 토한 것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깨워도 반응이 없다든지 호흡이 느리다든지 계속 구토한다든지
1: 네네.
0: 아니면 이제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하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숙취가 아니라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큰일 나겠네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0: 예.
1: 저 아는 분은 그 이제 술을 드시고
0: 네.
1: 소파에서 옆으로 기운 채 기울어진 채 이제 잠이 들었는데
0: 네.
1: 그 다음 날 보니까 왼쪽 팔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0: 그게 아마 1차적으로 술 때문이라기보다는
1: 네.
0: 그 술 때문에 의식이 저하되시면서. 아마도 제
1: 신경이 눌려서.
0: 신경이 눌려서.
1: 아, 그럴
0: 그 신경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말하자면 이제 그쪽에 이제 운동신경이 되겠죠.
1: 네.
0: 저희가 신경, 운동신경이랑 이제 감각신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신경에 손상이 생기면서
1: 아하.
0: 팔을 잘 못 들게 되시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요즘 이제 그 대학의 개강 시즌이고 지금은 덜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술 관련 사고가 아주 많았거든요.
0: 예.
1: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구토해가지고 질식사를 했다 이런 뉴스도 종종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구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줘야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일까요?
0: 일단은 그 약간 환자분을 네. 이제 옆으로 좀 눕혀서
1: 옆으로요?
0: 예, 약간 옆으로 눕혀서 바로 눕는 것이 오히려 어떤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1: 그렇죠.
0: 질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저희가 약간 옆으로 눕히는 것이 그 음식이라든지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1: 네.
0: 예, 적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거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뭐 좋은 응급상황 대처법을 혹시 교수님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0: 예, 뭐 네.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네네.
0: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의식이랑 호흡을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우선이
1: 네.
0: 되겠고요.
1: 네.
0: 그다음에 판단을 해서 만약에 진짜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119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이제 술 취한 술의 이제 주취자분들 같은
1: 네네네.
0: 경우 또는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의식이 저하된 경우에 환자가 이제 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게 흡인되는 걸 막으려면
1: 네.
0: 그냥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1: 자세가 옆으로 예, 항상
0: 눕혀서 기도를 확보하는
1: 네,
0: 그런
1: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필요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런 의식이 저하되신 분들한테는 물이나 약 같은 거를 함부로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1: 네.
0: 그런 음식물이나 물 같은 거를 그 먹이시게 되면
1: 네네.
0: 그게 마찬가지로 그것도 기도를 막는 그런 위험성을 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민간요법 같은 거 뭐 체하면 손을 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예.
1: 그런 게 응급의학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가요?
0: 저희는 사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1: 그렇죠.
0: 때문에 예.
1: 방송에서 예.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건 직접 목격한 건데 운동하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약간 뇌진탕 그런 증상이 네. 있었는데 약간 혀가 말린다고 하나요? 그럴 때 혀를 잡아주는 거 이런 거 어떻습니까?
0: 아, 사실은 이게, 혀가 말린다라는 표현이 저도 정확하게 어떤
1: 네네.
0: 말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1: 네.
0: 그거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1: 네.
0: 혀라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저희가 맛을 느끼고, 네네. 그다음에 뭐 음식을 삼키는 걸 도와주고, 굉장히 그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 네. 이게 의식이 없는 사람에서는 오히려 이게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아, 혀가 기도를 막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호흡에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의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는 게, 그렇게 되신 분이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뭐 잡아준다라는 네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거를 그런... 이제 충분히 통로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0: 예, 맞습니다.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0: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이게 저 응급 상황이 워낙에 뭐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라 참 당황할 수 있거든요.
0: 예.
1: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을 아는 게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오, 그러셨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0: 예.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는 시간이 중요한데 이제 과거 병력이나 복용약을 알고 있으면 이제 치료 방향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고요. 특히 예를 들어드리자면 항응고제나 혈전약.
1: 혈전약
0: 같은 걸 이제 혈전을 녹이는 약이죠.
1: 네네네.
0: 그런 것들을 복용 중이시면 출혈 위험이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다르게 이제 봐야 되고요.
1: 네.
0: 또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치료 우선순위가 그거에 또 달라질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도착하면 선생님들께서 가장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그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0: 그렇죠. 뭐 맞습니다.
1: 네, 뭐 아스피린 드세요? 뭐 혈압약 드세요? 뭐 당뇨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다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맞습니다. 초기 위험도를 판단을 하고 이 환자분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골든타임 질문을 드렸는데 모든 응급 질환에 이 골든타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X 그러셨어요?
0: 네.
1: 네네.
0: 그, 맞습니다. 그 질환마다 그 골든타임이 다르고 이제 몇 분, 몇 시간 사이에 이제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이제 질환별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뇌손상이 진행되고 그로부터 이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리고 이제 뇌졸중.
1: 네네.
0: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제 뇌경색이라고 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시간에서 한 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을 해야 그런 후유증, 영구적으로 이제 한쪽으로 마비가 남는다든지 하는 것들을 후유증을 크게
1: 최소화할 수 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그렇군요.
0: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빠를수록 좋은데요. 90분 이내에 혈관이
1: 시간 많이네요.
0: 네, 맞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나서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사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아, 응급실에 도착하면 그럼 바로 뚫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0: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의료진과 자원이 가능한 병원이어야 되겠죠.
1: 그런
0: 심근경색에 대한 약물 투여 내지는 혈관에 대한 처치가 가능한 병원이어야 할 겁니다.
1: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뭐 버스나 지하철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분들 뭐 저희가 이제 뭐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보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0: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1: 세 가지.
0: 예, 첫 번째가 의식 확인.
1: 의식 확인이고요.
0: 두 번째가 이제 호흡 확인입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도움 요청입니다.
1: 도움 요청인데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반응이 없고 숨을 안 쉬면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해야 되고요.
1: 아.
0: 그리고 의식이랑 호흡이 다 없다면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1: 네네네.
0: 중요한 건 이제 망설이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1: 우리가 보통 이제 심폐소생술 듣긴 많이 들었는데 직접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어떻게 가슴을 계속 이렇게 압박해주는 게 아주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때는 가장 좋은 거죠? 어떻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훈련을 받으신 또 교육을 받은 그런 분들이 잘하시는 건 맞겠지만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119에 그런 환자를 신고를 하게 되면 119에서 보통 처음에 호흡이랑 그 의식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유선상으로 그 이제 지도를 해줍니다. 아. 어떤 식으로 하시라.
1: 아, 유선상으로.
0: 예, 라고 네네네. 이제 물론 당연히 두 가지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네네.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맥박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진 그이 아닌 분들은 이제 그렇죠. 맥박 확인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호흡과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 119에서 그 유선상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아, 어떻게
1: 신장하는 방법이네요.
0: 예, 좋습니다. 네. 예, 좋은 방법.
1: 뭐 그 TV 보니까 가슴을 그 그냥 단순히 때리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떻습니까?
0: 예, 아무래도 뭐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심장에 어떤 자극을 하겠지만
1: 자극을 주고
0: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표준적인 그 심폐소생술 방법, 심장 압박을 하는 것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고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송주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냉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계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송주현 교수님 모시고 응급실의 생생한 이야기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주현 교수님과 2부 친절한 진료실 이제 열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문자들을 주고 계시는데 어제 뉴스에도 그 목에 이물질 걸린 어린이를 매장 직원이 이제 하임리히법이라 그러죠. 그걸로 이제 살린 얘기가 나왔는데 아이가 이제 교수님 혹시 그 뭘 잘못 삼킨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그 효과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2: 특히 어떤 게 걸렸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도 떡이라든지 네네. 그런 이제 좀 뭐 토마토라든지 기도를 이제 통째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같은 경우에
1: 아 토마토도 좀 위험한가요?
2: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1: 아, 그 조그만한 방울 토마토
2: 방울 토마토입니다.
1: 아 예. 그래요?
2: 그 생각보다 방울 토마토 사탕 네네. 이런 거가 좀 영아들 뭐 한 유아 정도까지도 좀 그런 경우가 아이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급한 상황으로 이제 기도 폐색으로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고 네네네. 그게 이제 사실은 병원에 안타깝게도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이 걸리면 사실 심정지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아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을 놓쳐서.
1: 네네.
2: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응급처치로 하는 방법 중에 영아들이 갖고 1세 미만의 영아들이 갖고 있는 경우는 등을 네네. 두드리고 가슴을 누르고 하는 걸 이제 반복해서 기도 이물이 이제 그 흉강의 압력을 높여서 네네. 나오게 하는 방법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 사실 그게 많이 좀 해보지 않으면 네네.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대부분 그걸 못하고 이제 심정지나 거의 이제 호흡이 완전히 이제 호흡 부전에 빠져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1: 네네네.
2: 그리고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나 이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네. 말씀 주셨던 전 떡이나 이런 이물질이 걸렸을 때 그런 하임리라는 이제 그 의사 실제 그 방법을 만든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든 하임리 법을 통해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압과 흉강압을 높여서 네네. 이제 그 이물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일기가 되겠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하임리히 법을 아는 거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아니 그 손가락끼리 걸어서 그 명치 쪽을 쿡쿡 이렇게 좀 압박해 주면
2: 네, 예.
1: 그게 맞나요?
2: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은 그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에 이제 주먹을 쥔 걸 잡아서 요 그 한쪽 손에 그 엄지에
1: 엄지 쪽
2: 예, 엄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밀치듯이
1: 아 밀치듯이
2: 하는, 예, 하는 방법을 아.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서 그렇게 이제 압력을 높여서
1: 네네
2: 이제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1: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뭐 어린이 좀 성장한 어린이나 어른들은 괜찮은데 그 영아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그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1: 네.
2: 특히 이제 저희가 1세 미만의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네. 왜냐면은 그걸 할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와서
1: 네.
2: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는데
1: 아하.
2: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1: 네.
2: 그 아이를 이제 등을 보인 상태로 안아서
1: 아하.
2: 그 견갑골 주변을
1: 네.
2: 이제 손바닥으로 몇 번 칩니다.
1: 견갑골이라면
2: 견갑골이라면 어깨뼈죠.
1: 어깨뼈.
2: 등쪽,
1: 등쪽의
2: 등쪽을. 약간 위쪽입니다.
1: 아.
2: 그렇게 여러 차례 치고
1: 네.
2: 다시 돌려서
1: 음흠.
2: 가슴 압박, 그러니까 양쪽 젖꼭지 사이에
1: 네.
2: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1: 네네.
2: 하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1: 아.
2: 그 이제 그 압력을 복강 내 압력을 올려서
1: 네네.
2: 이제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1: 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면 정말 그 부모님들이 당황해 하실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굉장히 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1: 네.
2: 정작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굉장히 하기가 좀 네. 어려운 그 술기이긴 합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평소에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죠?
2: 예.
1: 네, 네, 네.
2: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1: 네.
2: 예. 좀 그렇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문자 사연 2937번님. 7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밤에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너무 놀랐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좀 지켜봤는데 이럴 때 바로 응급실을 가야 하는 건지 항상 고민됩니다. 이러셨어요. 이거 대한민국 정말 우리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2: 네.
1: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2: 그 열 자체보다 네. 중요한 거는 아이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처지고 막 물도 못 마시고 네. 의식도 떨어진다.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응급실 방문하시는 게 맞겠고요. 아, 반대로 잘 놀고 있고 네. 평소와 열만 있고 평소와 크게 다른 점을 모르겠다 하고 하시면 해열제를 투여하고 네. 경과 관찰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2: 상태에 따라 네네. 다를 것 같습니다.
1: 아, 많이 처져 있을 때 아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은 바로 가셔야 되겠죠.
2: 예, 맞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5519번님 전에 딸꾹질이 한참 멎지 않아서 고생했는데 이런 것도 응급실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간단한 응급처치법이 있나요? 지금 딸꾹질 교수님 여기 이 화면에 지금 주신 건데요.
2: 예.
1: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2: 네, 생각보다 꽤 있고요.
1: 아, 그래요?
2: 예, 그 사실은 그 딸꾹질이라는 게 그 어떤 특정한 좀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네네.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응급실에 일단 오셔서 네. 저희가 딸꾹질을 멈추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 이제 먹는 약도 있고 주사약도 있어서
1: 저희 어렸을 때는 네. 이제 딸꾹질을 많이 하면 부모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예.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2: 예.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1: 민간요법이죠.
2: 예. 뭐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저희는 아무래도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1: 죄송합니다.
2: 예,
1: 제가 그런 자꾸 이 민간요법을 네. 교수님께 과학적으로 좀 네. 검증이 된 그런 네, 진행자가 네. 이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렇군요. 아무튼 딸꾹질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네, 그런 말씀 네,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9304번님. 저는 갑자기 배가 아프고 계속 토를 해서 응급실을 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복통은 하나지만 원인이 다양하다고 하던데 위험한 복통과 그렇지 않은 복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위험한 복통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2: 예, 이제 복통이 정말 흔한 증상이지 않습니까?
1: 네.
2: 이제 그 중에서 수술이나 어떤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통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주관적으로 네. 본인 느끼시기에 참기 어려운 정도다.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1: 네네.
2: 토해서 이제 아예 음식 자체를 못 먹는다.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배를 스스로 눌러봤을 때 굉장히 저희가 이제 압통이라고 하는데요. 눌렀을 때 아픈 거를 그 심하게 아프거나 배가 딱딱하게 네네. 굉장히 막 그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피가 섞인 구토나 혈변 같은 네. 거를 하는 경우 이제 또 추가적으로 환자가 이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난다. 통증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단순한 장염이 아니라
1: 네.
2: 장염이나 어떤 그런 위염이 아니라 충수염이나 장폐쇄 또는 이제 장천공 같은
1: 네네.
2: 그런 응급 질환일 수가 있어서 바로 병원에 이제 오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9254번님 교수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굴린 느낌이 있는데 계속 불편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두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이러셨어요.
2: 예. 네. 그 뭐 작은 아주 작은 생선가시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1: 네.
2: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이제 병원에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1: 네.
2: 이제 침을 삼킬 때마다 계속 아프거나 통증이 심해진다. 그다음에 목 한쪽이 특히 딱 특정 부위가
1: 네.
2: 계속 콕 찌르는 느낌이 지속이 된다. 그런
1: 네.
2: 경우에는 내려가지 않고 계속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1: 네.
2: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0: 삼킨 곤란. 연한 곤란이라고 하는데 뭔가 음식이나 물을 삼킬 때 네. 굉장히 좀 어렵다. 연화통. 그러니까 삼킬 때 통증이 생기는 걸 저희가 연화통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침에 피가 섞여 있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뭐 변화된다든지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심한 발열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확히 병원에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1: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869번님, 50대 남성인데요. 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 쉬는 게 조금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약을 드시고 나서 이제.
0: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 봐서는 약을 먹고 나서 생긴 증상이다 보니까 아마 네. 약물에 의해서 유발된 그런 알러지 반응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중요하게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단순 두드러기가 아니라 네. 숨을 쉬는 게 좀 불편했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죠.
1: 이런 경우는 좀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입술이 붓고 눈 점막이 붓고 막 목이 붓는 느낌이 있다.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두드러기가 아닌 혈관 부종. 이 경우가 가능성이 있고요.
1: 네.
0: 여기에 추가로 이게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의식까지 처진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제 응급 질환.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단순 혈관 부종보다 더 심각한 형태의 이제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가서 뭐 에피네프린 같은 그런 이제 응급 그런 약물 투여를 받으셔야 네. 회복이 가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 약 드시고 이제 본인과 맞지 않은 그런 알러지 반응 때문에
0: 네.
1: 그런 경우가 좀 많이
0: 예,
1: 있겠어요.
0: 그런 경우가 보니까. 있습니다. 약뿐만이 아니라 뭐 음식 같은 네. 경우도 있고요. 예.
1: 네네. 자, 7324번님은 칠순 어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는데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쉬게 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걱정되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네, 질문하셨는데.
0: 예. 네. 그 칠순 어머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연세가 이제 고령이신 편이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겉으로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 어머님들이, 대한민국 어머님들이 네. 다 그러셔야 돼요.
0: 예. 되시죠? 무조건 그냥 네네. 괜찮다. 네네. 괜찮아, 괜찮아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 골절이나 또 출혈 같은 게 특히 이제 복강내 출혈이나 고관절 골절
1: 네.
0: 같은 것들이 이제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저희도 병원에 있다 보면 한 일주일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네.
0: 그래서 언제 다치셨냐 그러면 오늘 다친 게 아니라 일주일에 넘어지셨는데 그냥 누워서 계시다가 이제 뒤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0: 이제 특히 이제 고령이시라면 병원에서 좀 빠르게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1: 일단 저 뭔가 좀 이 어르신들이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그러면은 먼저 그냥 예방주 차원에서라도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죠.
0: 예, 확인하시는 게.
1: 네네.
0: 안전합니다.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4632번님. 집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당장은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도 되는 건지 바로 가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괜찮다가 두통이 심해지면 가도 되는 걸까요? 지금 조금 전 그 칠순 어머님 사연과 좀 비슷한 사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중요한 건 이제 머리를 다쳤다,
1: 네.
0: 부부 외상이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뇌출혈이 있느냐, 두개골에 골절이 있느냐가 네. 중요할 텐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거를 증상만으로 100% 판단하기는 어렵고 결국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병원에 가야 되냐?
1: 네.
0: 이제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제 두통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악화된다든지
1: 네.
0: 아니면 계속 심하게 구토. 저희가 이제 머리를 다치신 분들이 구토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저희가 이제 뇌압 상승 증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 중추가 자극이 돼서 막 구토를 하게 되시는.
1: 네네.
0: 그다음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의식 저하가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그 머리 다치셔 가지고 그 구토로 증세가 있으면 신속히 가 보셔야 되겠죠.
0: 예, 맞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그리고 5692번님. 집에서 전기 콘센트를 만지다가 살짝 찌릿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감전사고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위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러셨어요?
0: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일종의 전기 화상이라고도 네. 이제 부르는데요. 꼭 화상이 그 어떤 불꽃이나 아니면 뭐 그런 화학 물질에 의한 화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기 손상에 의한 것도 일종의 전기 화상이라고 부르는데요.
1: 아, 이런 경우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0: 네네.
1: 아가들.
0: 네.
1: 우리 이렇게 좀 그 이런 경우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0: 네. 아가들이 아무래도 조금 아무래도 부주의할 수 있다 보니까 예, 예, 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1: 네.
0: 그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그 접촉된 그 손 또는 발 어떤 부위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 사람의 몸의 일종의 이제 전도체로서 전기를 전달하는 전도체로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에 2차적으로 이제 심상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1: 아,
0: 있습니다.
1: 심장은.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치명적인 어떤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입원을 해서 경과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런 전기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이게 심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1: 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제대로 된 질문을 해 주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1: 네.
0: 손상이 특히 이제 심장에 2차적인
1: 아주 것처럼. 작은 충격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0: 네, 일반적으로 사실 뭐 집에서 쓰면 220볼트로 심장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1: 흔치는 않지만
0: 그렇다고 그래도 완전히 이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 배제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1368번님.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쉬니까 나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호흡 관련 증상에서 위험 신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0: 예.
1: 이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까 호흡 곤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는 중요한 네.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이제 위험 신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네. 이제 드리면은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가슴 통증이랑 가슴의 압박감이 같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숨이 찬 게 그 정도가 좀 심해지면서 말도 못하게 된다.
1: 아.
0: 대화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런 네네. 경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고 어지럼증이 나고 아니면 이제 쓰러질 것 같다.
1: 네.
0: 그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몸이 심하게 붓는다든지.
1: 붓는다든가.
0: 그런 경우에는 뭐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천식발작 같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호흡 관련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0: 네.
1: 많이 그런 증상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1: 네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끔 맞춰야 될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사실 뭔가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절반도 다 못했죠?
0: 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거의 한 95%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 네. 예.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번 모세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 후라이팬 받으실 분 4397번님, 6935번님, 유산균 받으실 분 4421번님, 6116번님, 7048번님, 그리고 네, 그렇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이렇게 처음 나와주셨는데 응급의학에 대한 모든 것들 궁금했던 것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예, 일단 질문도 굉장히 네.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는 질문들이 많아서
1: 네네.
0: 저도 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1: 네.
0: 저도 질문을 준비하면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1: 네네. 우리가 저 갑자기 이런 상황 물론 닥치면 안 되겠지만 또 닥쳤을 때 이렇게 응급실에 가면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또 편안하게 발 벗고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0: 맞습니다.
1: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송지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인사드리겠습니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제헌절이고요. 3일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퇴근길 정체가 일찍부터 길게 이어집니다. 돌발 상황도 있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홍제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마장램프부터 시작된 정체가 고장차 지점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 성수 쪽으로 는 성산램프에서 월릉분기점과 또 사근램프에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까지 각각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성동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면서 성수분기점부터 상계교까지 지금은 5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광고 하나 떠올려 볼까요? 최신 휴대폰의 감각적인 화면 옆에 선 얼굴, 럭셔리 카 옆에 선 시크한 실루엣, 그리고 카메라 광고 속 환하게 웃는 얼굴까지. 우리는 보통 이런 광고들을 보면 이건 이 모델, 저건 저 모델, 더 다른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광고 모델로 또 앰바서더로 함께한 사람이 놀랍게도 같은 한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아시아 전역을 무대로 활동해온 모델이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합치면 팬이 260만 명을 넘는 인플루언서. 그런데 이 화려한 얼굴 뒤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화사한 뷰티 화보 뒤에서 이분의 두 손을 전혀 다른 걸 빚어냅니다. 찢어진 상처, 흐르는 피, 그리고 좀비까지요. 곱디커운 얼굴로 아시아를 사로잡고 동시에 한국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는 분. 오늘은 그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의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광고 속 구 얼굴 그리고 좀비를 만든다는 반전을 살짝 흘렸는데요. 그 궁금증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빙이 K-스토리213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배우이자 모델, 뷰티,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가 오늘 모여드린 별명대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묻혀드린 별명대로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한 그녀, 하나유리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온 하나유리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통화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가 연락을 하는데 전혀 오늘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유리 씨 굉장히 바쁜데 자, 먼저 우리가 라디오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카메라 여기 이쪽 카메라가 있거든요. 카메라의 정면을 보시고 직접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하나유리입니다. 미얀마에서 온 하나유리입니다. 지금 한국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국 생활 5년 됐습니다. 지금 라디오에도 유튜브에도 보고 계신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저의 처음 라디오 방송이에요.
0: 맞아요.
1: 그래서 네. 너무 지금 설레고 근데 제가 한국어 진짜 하고 싶어서 한국어만
0: 네.
1: 할게요.
0: 네. 손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떨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가슴 위에를 이렇게 손을 얹었는데 손을 굉장히 처음이랍니다. 한국어로 방송을 하는 거. 한국어로 라디오이든 방송을 하든 네. 이게 처음으로 한국어로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음에 네. 우리랑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1: 제가 더 영광입니다.
0: 네. 제가 오늘은 사실 하나 씨의 별명을 두 개 지어 왔습니다. 하나는 좀비 만드는 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한 그녀. 자, 둘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에 드세요?
1: 저는 두 다 하나 선택해야 되면 좀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좀비 이런 스페셜 팬은 제가 네. 너무 관심이고 저 취미처럼 제가 쉬는 시간에도 이런 연습하고 아티스트처럼 네. 저의 취미라서 네. 그리고 이 지금 매우 모델은 저의 꿈이에요. 아,
0: 진짜 독수분장을 하고 계시는 네. 분입니다. 독수분장을 따로 이렇게 배워서 아, 태국에서 배웠던 건가요?
1: 네, 그쵸? 태국 인터내셔널 메이크업 스쿨에서 네. 배웠어요. 저는 네. 저의 대학교에는 미자는 영어 미자인데 네. 저는 그거 미얀마 솔직히 저는 이런 무서운 영화들 관심이 네. 많아요. 그래서 뭐 미얀마에는 이런 스페셜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이런 거 없고 여자가 네. 이런 일 하는 거는 조금 없죠. 우리 부모님들도 반대예요.
0: 아~
1: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안 하는 네. 이런 거 여자는 왜 못해 이런 그렇죠. 거라고 저 그때부터 제가 더 관심이 더 관심. 많았어요.
0: 네. 원래 그럽니다. 부모님이 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거든요. 사람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싶거든요.
1: 맞습니다.
0: 근데 그게 맞아요.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미얀마의 최초 여성 독수분장 아티스트입니다. 우리 네. 하나유리 씨는. 아, 영화도 같이 이제 특수 분장 아,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해 봤다고 그런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와, 네. 최초 여성, 미얀마의 최초 여성 특수 분장 아티스트. 입니다. 대부분 남자가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1: 네, 미얀마에는 뭐 다 이런 일들은 남자가 해야겠다. 여자는 집에만 있고 요리 배우고 뭐 그리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런 거 조금 옛날처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 할 수 있으면 왜 여자 못했지? 그래서 예. 저는 항상 이런 챌린지 어렸을 때부터 챌린지 다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아빠 엄마 하지 말라고 해도 저는 그거 고집 세고 배웠어요.
0: 와, 근데 대단하다. 이제 고집 세고 배운다는 거, 뭐 배울 수는 있어야, 있을 수는 있죠. 배울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예술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아트이고 예술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배운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1: 네.
0: 이미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 사신 지 올해로는 5년 반이라고 그러셨는데
1: 맞습니다.
0: 요즘 하나 씨가 가장 뽁 빠져 있는 한국에서 난 이거 너무 좋아한다. 지금 뽁 빠져 있는 것이 네. 하나 있을까요?
1: 지금 요즘은 저는 한국에 이런 칼이랑 춤 하는 거.
0: 칼춤이요?
1: 너무 관심이 있어요.
0: 나 이거 너무
1: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네. 뭐 바이올린처럼 한국에 네. 이렇게 오는 네. 건가?
0: 예예. 예. 악기가 있죠. 네, 네. 예, 예. 저도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네. 안 나는데. 예.
1: 저도 그거 뭐 아. 제가 기억 그 단어는 예. 바이올린처럼 네. 한복 입고 이런
0: 네 거 맞아요 있어요
1: 너무 네. 아름다워 이런 것도 배우고 싶고 칼이랑 춤하는 한복 입고
0: 와 나중에 바이올린을 치면서 갈춤하는 거 아니에요? 아쟁이지 예, 아쟁이랍니다 네. 이게 우리 아쟁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 아쟁이라는 네. 아 아쟁을 치면서 갈춤 추는 이건 무당의 노래네. 무당이 될 것 같은. 독수 문장까지 하시겠다. 다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와 관심이 굉장히 네, 예술적인 그런 아, 재능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아 아쟁을 치면서 갈춤. 정말 저는 예상도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것은 가장 많이 빠져있는 것은 갈춤입니다. 네. 와, 처음입니다. 아, 아무튼 일단 앞서 제가 이게 잔뜩 힘을 줬는데 광고 속 얼굴이 다 한 사람이다. 이제 직접 확인해 볼 시기인데요. 그래서 하나 씨한테 지금까지 이게 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한 브랜드들

0: 직접 이거 하나씩 이름을 불러 이거 생각나시는 네. 브랜드들이 뭐가 있어요?
1: 네. 저는 후지필름 카메라 일본 브랜드. 네. 후지필름나 온

0: 예전보다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1: 아.
0: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차 갖고 싶은 거.
1: 그렇죠. 아,
0: 근데
1: 차.
0: 제가 행사
1: 운전을 할줄 알아요?
0: 연말에 있을 때 했었는데
1: 하자.
0: 한국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1: 차를 갖고 싶어서 모델은, 그래도 모델이라도 하실 게 어디세요? 아, 운전해보셨어요? 모델을 하면서?
0: 저는 연말 솔직히
1: 아니,
0: 말하면
1: 포르쉐를요.
0: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저희
1: 네.
0: 꿈가 차예요.
1: 차, 꿈이 모델 되는 게 아니라 포르쉐 갖는 게가
0: 맞습니다.
1: 맞아요. 영어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르쉐보다 우리 한국에서 포르쉐가 익숙한데, 포르쉐라는 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0: 네,
1: 아, 부르는
0: 맞아요.
1: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0: 그리고
1: 예.
0: 러티 지금 저 러티백 과장
1: 네.
0: 브랜마스터로 일하고 있어요. 진짜 저의 너무 큰 행복이에요.
1: 야, 큰 행복.
0: 꿈이에요.
1: 왜큰 행복이에요?
0: 저는 미얀마에 있을
1: 네.
0: 때부터 러티 이런 호텔 행사들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1: 아.
0: 호텔은 지금 한국의 대표
1: 예.
0: 백화점이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러티 백화점에도 제가 자주 쇼핑할
1: 맞아요.
0: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브랜드사 쪽으로 일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1: 너무 행복하죠.
0: 너무 행복해요.
1: 근데 진짜 미얀마에 제가 가보니까 거기 롯데볼도 있고 롯데도 다 들어가고 막
0: 맞습니다.
1: 그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웬만한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 시청자나 정치자 여러분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수많은 브랜드를 왜 하나씩을 선택했을까요?
0: 저는 지금 한국에 5년
1: 네.
0: 됐잖아요.
1: 네.
0: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저는 유명해서 브랜드들이 저한테만 그냥 연락 오는 거였어요.
1: 원래 미얀마에서 유명하셨군요. 그래서 원래 모델 활동하신 거예요?
0: 네, 모델 이런 홍보
1: 네.
0: 모델하고 이런 TV 광고 이런 것들
1: 와.
0: TVC에도 제가 많이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명해서 뭐 다른 뭐 태국이나 동남아시아의 유명한 브랜드들이 저한테 연락 오는 거예요. 네, 한국에는 저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저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제가 그때 학생이라서 좀뭐 알바 일하고
1: 예.
0: 조금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1: 그렇죠.
0: 힘들어.
1: 그러니까 원래 미얀마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0: 네.
1: 브랜드들이 해외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해달라고 TV 광고까지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예 제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그 상태이기
0: 네.
1: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알바라고 하셨는데, 무슨 알바 하셨어요?
0: 저는 그때 대학생이라서 뭐
1: 네.
0: 카페나 이런 식당, 이런 카페 식당에 산다 하면 저는 식당 일하는 거더 좋아요. 왜냐면 이모들랑 같이 일하고 한국
1: 식당.
0: 요리들도 배울 수 있어서, 그리고
1: 아.
0: 한국 문화, 지금 제가 배우는 한국
1: 네.
0: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나 문화 다
1: 네.
0: 제가 배울 수 있어서 식당 일이 더 많았습니다.
1: 아, 식당을 많이 일하고, 그리고 다른 일이 있어도 페이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일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모들 때문에.
0: 네, 제가 뭐 가족처럼
1: 네.
0: 이모들 너무 엄마처럼 많이 막 입을 말 해주고 많이 챙겨줘서 제가 이런 일만 많이 했습니다.
1: 그 마음은 이해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국에 왔는데 엄마 없이 가족 없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옆에 이모들이 대신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한국 요리도, 한국 요리 잘해요?
0: 네, 저 한국 요리 다 잘해요. 우리 엄마도 한국 요리 좋아해서 좋아하네.
1: 한 번, 오, 한국 이 하나 유리 씨의 나중에 요리를 하는 모습 한 번, 이게 SNS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0: 네, 저
1: 네.
0: 자주 오렸어요.
1: 아, 정말요? 아, 제가 못본 거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원래 유명한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 유명한 브랜드들도 이게 좀 약간 이 뭐죠?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유리 씨한테.
0: 네.
1: 네, 그게 왜 유리 씨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0: 그거 제가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1: 아, 내가 오.

0: 아, 근데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이 모델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이런
0: 모든
1: 거 쉽지
0: 사람들이.
1: 않죠.
0: 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이제 본인도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연락을 해서 했는데 그냥 해준다고 그런 거. 와, 대단하신 거네요.
1: 그냥 저는 뭐
0: 네.
1: 어떤 거라면 그때 사람들 많이 힘들 때
0: 네.
1: 힘들지 않게 이런 게 방법 찾아잖아요. 이런
0: 네.
1: 것처럼 저는 그때 뭐 제가 일하고 싶은 브랜드들이
0: 네.
1: 이런 브랜드들의 이메일 이런 주소들 하고
0: 네.
1: 제가 잘 쓰고 저는
0: 네.
1: 한나율이에요. 저는 미얀마에 이런 활동하고 뭐 이런 콘텐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런 거 일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저한테 기회 주시면
0: 네.
1: 그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서 브랜드들이 뭐 탑장 오는 브랜드들도 있고 탑장
0: 네.
1: 없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탑장 있는 브랜드들은 저한테 먼저 PR 팁처럼 선물
0: 네.
1: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0: 아.
1: 컨텐츠 만들고
0: 네.
1: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이런 컨텐츠 좋다 해서 천천히 브랜드들이 이런
0: 네.
1: 저랑 뭐 연결하고 이런
0: 아.
1: 제가 천천히
0: 네.
1: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믿는 거.
0: 네.
1: 저랑 브랜드들이 사이에 믿는 거 이런 거
0: 네.
1: 한 번만 끝나는 거 아니고
0: 네.
1: 이런 거 제가
0: 계속해서.
1: 만들었어요.
0: 와. 자기 PR을 굉장히 강하신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홍보를 하고 직접 연락을 하고
1: 네.
0: 일일이 다 컨택을 해가지고 답변이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경험을 하나 유리 씨랑 이렇게 일을 할때 너무 좋은 경험을 갖게 보니까 더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 브랜들도. 와,
1: 맞습니다.
0: 진짜 이게 그 많은 사실 촬영도 하고 뭐 광고 촬영도 하고 뭐 이게 SNS도 올리고 하고 그렇지만 그 많은 촬영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은 현장은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촬영장에 아, 나 이거
1: 네.
0: 이 촬영장은 못 잊을 것 같다라는 게가 있을까요?
1: 한국에
0: 네.
1: 아니에요? 아, 한국에는 아니면 얼마 전에
0: 네.
1: 제가 한국의 첫 방송 데뷔처럼 연예인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한국 방송의 연애
1: 연예인
0: 프로그램이에요? 아,
1: 프로그램이요. 네.
0: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이 연애 프로그램 뭐 MC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출연자?
1: 출연자예요.
0: 어우, 그러면 연애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1: 그거는 뭐
0: 거예요?
1: 한국에 방송하면 많이
0: 네.
1: 기대해 주세요.
0: 아, 맞다. 한국에 아직 방송을 안 했다는 거죠?
1: 네, 지금 동남아유에서 그거
0: 예.
1: 락락 선솔랩이라고요.
0: 네.
1: 네, 그런 다른 여러 나라의
0: 예.
1: 사람들 나와고 한국 사람들도 나와고 다
0: 네.
1: 이런 연예인 글로벌 데이팅 쇼처럼이에요. 네, 그래서
0: 데이팅
1: 지금
0: 프로그램.
1: 네 동남아시아에는 지금 비안유에서 방송하고 있고
0: 예.
1: 한국에는 언제 방송
0: 할지는 아직
1: 공고 온것
0: 없고.
1: 같아요. 네.
0: 아, 뷰웨라는 이게
1: 네.
0: OTT 플랫폼이 있거든요.
1: 네.
0: 이 방송도 되게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아까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아직, 지금 한국에 아직 방송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필리핀에서 왔던 거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그 힌트로, 나중에 방송이다 하게 되면은, 제가 원래 왔던 나라의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하나유리한테. 예.
1: 네.
0: 아무튼 그런 첫 촬영도 하셨고, 첫 방송도 하셨고, 데이팅, 이제 연애 프로그램도 하셨고, 일단 촬영은 다 끝난 거죠.
1: 네,
0: 그거는.
1: 촬영도 다 끝났습니다.
0: 네.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 그때 다시 뭐 우리 하나 씨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제 사실 하나 씨의 이력을 보니까 2008년에, 와, 이것도 뭔 이야기지? 미얀마에서 미인 대회 1위? 우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솔직히 그거 이유는 미얀마 그다 나라 이게 이외 아니고
0: 네.
1: 저의 고향이에요. 네,
0: 네.
1: 고향은 우리 시안 쪽에
0: 네.
1: 그때 그 저는 미스 이런 우리 고향에도 그
0: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1: 지역에 네
0: 거죠?
1: 그때
0: 예.
1: 적이
0: 예.
1: 그때는 제가 다시 더 올라가고 미얀마 호 미얀마 이런 거
0: 예.
1: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서
0: 네.
1: 그때 그거 포기했어요.
0: 와, 아쉽다.
1: 네.
0: 원래 저도 그거 잘 알거든요. 동남아시아는 이게 미인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이렇게 뭐 고추 이렇게 특산물에 관련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미인 대회가 많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에서 1위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1위를 하고 나중에 미스 미얀마로 되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서 아쉽게도 1위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다음 단계에 엄마가 아파서 못 올라가서 미스 미얀마가 될 뻔할 그런 사람이랑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 어때요? 미인 대회는요?
1: 저는 솔직히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모델 배우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유명한 이런 가족들이나 저 이런 거 뭐 없어서
0: 배경이
1: 제로 백그라운드 없어서 이 그때 천천히 올라가겠다. 뭐 사람들 제가 이런 거 썬 바라면 이런 거 사람들 더 알 것 같아 해서 그거 나왔는데 그때 그 저 엄마 봐서 포기해도 그때 튜브레스라고 태국 브랜드의 브랜드마스터 홍보 모델처럼 제가 됐어요.
0: 태국 브랜드의 뭐
1: 튜브레스
0: 오케이.
1: 화장품 브랜드
0: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차피 그걸로 포기를 해도 미인 대회 포기를 해도 더 안 올라가도 이미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미인 대회가 아니라 모델하고 이렇게 배우다
1: 시작했어요. 저의 커리어는
0: 그때 미얀마에서 배우도 하고 모델도 활동을 하시게 된 거군요. 그러면 미얀마에서에 있다가 모델하고 배우하고 태국에서도 가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특수분장 배우시고 하고 그리고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럼 2013년부터 이어서 모델 커리어에서 뭐 여기서 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언제예요? 언제쯤 바뀌었던 것 같아요?
1: 저는 2015년이에요. 2016년에는 저는 예전에 뭐 일 많이 해 이런 모래 일들 했는데 그냥 미얀마에 하는 거 더 많았어요. 근데 2016년에는 저는 태국에 이사 갔어요. 태국에 이사 가서 그때부터 저는 뭐 해외 브랜드라 해서 그때도 솔직히 제가 스페셜 에펙트 화장 메이크업 배워서
0: 특수분장
1: 그때 학교비가 비싸서 그때 모레 열심히 해야겠다
0: 돈을 열심히 모델 일을 열심히 일을 해서 특수분장을 배워야 되겠다
1: 왜냐하면 아빠가 그거 동의 안 해서 아빠한테 도움 달라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때 모델 일을 열심히 많이 하고 저는 그냥 페이 조금 받아도 이런 일들 했다가 저는 해외 브랜드라 많이 이런 초대도 많이 받았어요.
0: 와.
1: 그때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다른 나라 팬들이 해외 팬들이도 많이 생겼어요.
0: 생기고. 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하겠다는 하니까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공부해 라고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러면 진짜 나가서 태국에 가서 진짜 돈 벌어서 진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와 2016년도에 태국에서 이사로 간 거네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플루언서 모델 하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생각을 하잖아요. 인플루언서는 모델이고 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일상 노동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이거 반짝반짝 보이는 그 사진에서 하고 광고에서 봤을 때 뒤에서 일했을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까지의 하나유리에 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지 이게 모델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는 면마에서도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직접 연락을 하셨잖아요. 직접 연락을 하고 아 이렇게 좀 납우는 브랜드 있고 우지 않은 브랜드들도 있고 면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저는 미얀마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까 예 말씀한 것처럼 네. 저는 미스 대회 이런 거 갔다가
0: 네.
1: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얀마인은 이런 한국 스타일 얼굴이 이런 네. 거 좋아해요.
0: 아~
1: 네, 태국에도 이런 네. 거. 그래서 저는 허영이라서 네. 네. 이런 다르게 생겨서 이런 네.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이런 거.
0: 아~
1: 그래서 제가
0: 모습이 얼굴이 한국인처럼 생겨서
1: 네.

0: 한국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됐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
1: 네.
0: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진짜.
1: 제가 한국 너무 좋아해서.
0: 이렇게 만약에 하나유리 씨 이렇게 촬영을 하고, 뭐, 저기 뭐 SNS도 올리고 하고 막 그러더니까 촬영을 할 때, 이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현장에서 일하면 차이가 있어요?
1: 제 생각은 좀 해외 브랜드랑 한국 브랜드랑
0: 네.
1: 더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 브랜드는 뭐 한국 사람들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0: 아, 한국 사람 일하는 스타일.
1: 네.
0: 그게 무슨 스타일인 거예요?
1: 왜냐면
0: 네.
1: 해외에는 유명한 사람들 뭐
0: 네.
1: 늦어도 기다려야 되고
0: 아.
1: 이런 거 조금 유명한 브랜드 저 이런 어떤 거라면 뭐 시간들
0: 지키지 않고.
1: 네, 시키장 이런 거 있어. 저는 근데 해외 브랜드랑 일해도 저는 이직하는 이런 편이에요. 네,
0: 아.
1: 그래서 저는 뭐 한국 브랜드랑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0: 어머.
1: 한국 사람들은 진짜 디테일이에요. 다 한국
0: 네.
1: 사람들 막 가이드라인 하면 이거 다 이거 보고 이거 제가 할수 있는 거안할수 있는 거다 동의하고 뭐다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한국에는 믿는 거한번 믿는 거 없으면 일하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이랑 일하면 저는 뭐 이런 거 디테일이요. 다른 브랜드도 다 비슷해요. 근데
0: 네.
1: 한국은 뭐 조금 늦어도 안 되다. 너무 일찍 가야겠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간은 소중한다. 이런 것들 많이 문화 이런
0: 네.
1: 것들. 한국 사람들
0: 그렇구나.
1: 어떤 거 좋아하는지 한국
0: 네.
1: 브랜드들이
0: 네.
1: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 브랜드랑 일하고 싶어서 제가 한국어 많이 배웠어요. 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마 분인데 5년 정도이면은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때 그러니까 한국 해외 같은 경우는 대스타들이 와가지고 늦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들 모든 사람이 다 기다리잖아요.
1: 네,
0: 근데 한국
1: 이해해요.
0: 같은 다 이해해주고 스타니까 늦어도 된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제 시간을 다 오고 시간을 지키고 심지어 더 늦게 나가는 경우가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다. 한국이 그렇다는 것이죠. 와, 그럼 인스타그램에서는 75만, 페이스북에서는 160만.
1: 네.
0: 이 숫자로 실감이 잘안 나는데 저도 그런 팔로워가 없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1: 네.
0: 내가 진짜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저는 그거 매일매일이에요.
0: 처음이야.
1: 매일매일 고마워 마음으로.
0: 예.
1: 왜냐면 저는 지금 왜 저의 팬들이 저를
0: 네.
1: 좋아하는 이유. 아까 제스미님
0: 네.
1: 말씀한 것처럼 인플루언서는 예쁜 것만 보여줘서 제 팬들이는 제가 예쁜 것만 보여줘서 제 외모 때문에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뭐 저의 제가 어떤 삶에 오는지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지 저의 마음이 이런 거 좋아해서 다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제가 더이 지금보다 더 유명해도 제가 항상 한별 이거
0: 함블락
1: 제가
0: 에크가
1: 어떻게 오는지
0: 예.
1: 잊으면 안 되겠다.
0: 네.
1: 항상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
0: 네.
1: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0: 야, 아까는 딱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이게 생각, 인플루언서이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예쁜 하나유리 씨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아름답고 정말 생각하지 아름다운 하나유리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2부에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시 2부로 들어오겠습니다.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와, 우리가 정말 이게 유명한 사람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채팅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금 우리 하나유리 씨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의 2부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은 미얀마에서 온 배우이자 크리에이터 글로벌 브랜드가 선택하는 그녀 하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취하고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2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게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씨 입으로 아까 들었던 이야기 있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우리 방송에 나오시면 반드시 본인이 모국어로 네. Mother Language로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면마어로 우리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고려우 주면우비 여실아래 면마 민글리디아위에 뚜이죠.
1: 마지막에 K-스토리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K-스토리.
1: 그렇게 붙여주셔야죠. 되게 긴데요? 무슨 말인 건가요?
2: 면마어예요. 저의 나라어예요.
1: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벌써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 읽기가 아이디가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데요. 에이테엘플라엣인가 이누센테라고 아, 네. 뒤에는 이누센테인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네. What is the biggest challenge you've experienced as a foreign influencer? 그러니까 인플루엔서 외국인 인플루엔서로서 그리고 네. 모델로서 가장 이게 어려웠던 부분가 뭐였다 한국에서.
2: 제가 영어로 할까요?
1: 영어로 답, 그러니까 한국어로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2: 네네. 예. 그럼 먼저
1: 나중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답을.
2: 네. 예. 먼저 제가 한국어로 할게요.
1: 네.
2: 네. 제 생각은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요.
1: 아.
2: 그래서 한국에 일하고 싶으면 예. 한국인 프랜차이즈들처럼. 한국 사람들처럼 다 우리도 외국인들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한쌈 디테일. 진짜 한국 사람들 보면 한쌈 이런 그냥 택시 이런 기사님들도 보면 나이 많아도 아직 일하고 있는 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존중하는 거는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고 아까처럼 모화 이런 cultural difference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고 한국 사람들 이런 챌린지 한국어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어 많이 배웠고 이런 것들 많이 배웠다. 배우면 이런 외국인들도 기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믿는 거 믿어.
1: 와, 그러면 이게 사실상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대충 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만큼 똑같이 열심히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들이 굉장히 다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방송이 올리고 나서 저희가 일일이 답변을 뭐 영어로 답변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미얀마에 대한 가장 그리운 것?
2: 너무 그리운 거는 엄마.
1: 엄마. 아, 그럴 것 같아.
2: 저는 제가 가족들, 부모님들도 많이 이런 저는 사랑하는 우리 너무 가까이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고 이런 편이라서 전 지금 부모님이도 건강 많이 안 좋아서 이거 더 보고 싶고 부모님 너무 보고 싶어요.
1: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골송골송해요. 엄마라는 말이 딱 말, 이게 말 나오자마자 엄마라는 말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이게 눈물 오고리 우리 휴지도 없는데 네, 우리가 눈물을 보인 우리 하나유리 씨 우리가 아 제가 올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도전, 그냥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2: 저는 처음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뭐 처음에는 언어 조금 언어죠. 어려운 거 그렇죠. 근데 혼자 제가 제일 저의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면 혼자 아파도 혼자 내가 나만 있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겠다 내가 나를 지켜줘야겠다 내가 안 아파야 우리 부모님들도 걱정 안 할게 내가 나를 잘 챙겨야겠다 이런 나는 나만 있는 거 조금 제일 힘들 것 같아. 그거밖에 조금 그거도 뭐 익숙 솔직히 한국에는 오래 살면 익숙할 거라 이런 거 잘 괜찮은 거라 아니고 근데 아픈 거는 그냥 익숙하는 느낌이 외로운 거도 익숙하는 느낌이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저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마운 마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고마운 마음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1: 와 이게 혼자서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한 번도 눈물을 안 흘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질문 자체가 너무 눈물이라는 게 가장 어려운 점, 가장 힘들었던 부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앤 카달린이라는 분이 이렇게 가장 한국에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생각이 나는데 지금 와, 이 질문까지 해주면 이 울 것 같아요. 우리 와, 아, 이 질문까지 해주면 너무 울 것 같아서
2: 저는 F이에요.
1: 에?
2: 저는 F이에요.
1: 뭐 F F이라서
2: 슬퍼도 행복해도 울어요.
1: 아 슬퍼도 행복해도 우는 F이랍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가요? 진짜 가장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가장 어려운 게 내가 한국에 혼자 와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게가 익숙해져야 되고 외로운 것도 익숙해야 되고 라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에트웨민 칸트 레드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외로울 때 어떻게 극복해요?
2: 저는 제가 솔직히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 이런 거 해도 뭐 많이 힘들 때 나들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팬들이한테 뭐 이런 좋은 모습이 이런 안 좋은 모습이 다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했어도 저 부모님한테 제가 가장 힘든 모습이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 많이 힘들거나 외로웠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저는 혼자 참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라면 저는 그냥 앉아서 이건 좋은 거, 안 좋은 거 책에 다 써요.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건 지금 제 삶에 고마운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먹고 싶은 거는 내가 돈 있어 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자는 자리 있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인 애기들이 밥도 못 먹고 안정하지 않고 이런 거 저는 항상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삶에 인생에는 해결할 수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참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1: 참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있어요. 방법이 딱 쓰는 거. 공책에서 내가 어려운 거 좋은 거 다 쓰고 고마운 게 뭔지 다 쓰고 그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야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하나 요리 씨 괜히 울릴 것 같습니다.
2: 아니에요.
1: 아무튼 정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웃고 화사하게 웃고 계신 분 우리 괜히 울렸습니다. 야, 사실은 사람 얼굴에 상처를 내고 피가 흐르게 만들고 좀비까지 만들어서 특수 분장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얀마의 최초 여성 특수 분장 아티스트입니다. 영화에도 이제 귀신 미얀마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의 탑 배우들한테 분장을 해 주셨던 분입니다. 정말 이 그 어떻게 좀비까지 만들어서 이 특수 분장 아티스트를 관심이 있어서 하시는데 네. 사실 이 뷰티 메이크업도 아니고 뭐 하필 허러 특수 분장이잖아요. 네. 이게 시작한 게 관심이 가지고 있어 시작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이유. 어떻게 된 건가요? 왜 그 태국에서 배우셨던 거죠?
2: 네. 네. 그거는 저는 어떻게 시작할 거는 솔직히 동의 안 하는 부모님이에요. 그거를 시작하는 아, 이유도.
1: 시작한 이유가 동의 안 해줬던 부모님이다. 네. 와, 이거 네. 진짜 반전에 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랍니다. 네. 아, 대단하네요. 독수 분장의 시작은 동의 안 해줬던 네. 부모님이다.
2: 제가 아기 때, 뭐 네. 이런 우리 무서운 영화들 같이 보면 네. 부모님이 아 저는 항상 무서우고 잠도 못 자고 네. 이런 거 되면 엄마 아빠가 이거 사람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저는 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보다 저는 이런 아티스트 되고 싶은 거예요.
1: 부모님 잘못이네. 네. 와, 그러면 정말 이게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특수 분장하는 것도 부모님이 알려주셨고
2: 네.
1: 아 이거 사람이 만드는 거다. 네. 아, 그럼 난 저런 사람 되고 싶다. 그럼 네. 난 특수 분장 아티스트 되겠다라고 안 돼! 라고 부모님이 네, 하셨던 돼. 거잖아요. 네, 네, 네. 결국 안 돼! 하라고 하니까 네. 더 하고 싶죠.
2: 네. 저는 못해. 뭐 여자인데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네. 아. 우리 아빠가 솔직히 아빠는 저는 대학교 때도 뭐 아빠의 회사에 일해야 네. 됐다.
1: 예.
2: 이런 것도 생각해요. 그리고 아. 뭐 여자는 집에 이런 거
1: 있어야 안정, 된다.
2: 너무 걱정 너무 많아요. 우리 아.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단단하다. 재판차 네. 이런 거 좋아해서 아. 저는 그거 시작.
1: 할 수 있다 나는.
2: 네, 이렇게 얘기한 이런 거죠. 거네요.
1: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은 어때요?
2: 처음에는 아빠가 이런 거 걱정했는데 그냥 네. 제가 태국에 나갔어요. 나가 아. 아빠 저 그래서 제가 뭐 산책들 하는 거 사진들 보냈어요. 사고 나는 거야? 아빠가 너무 아빠 엄마가 너무 놀랐어. 네 아니요 저 지금 네. 학교에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1: 그러니까 이게 예쁘게 만드는 뷰티 메이크업하고. 모델이시잖아요. 네. 인플루언서 모델이. 그리고 무섭게 만드는 특수 분장 네. 하잖아요. 두 작업은 성쿠제의 감각부터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달라요?
2: 저 그거 솔직히 저 뷰티 이런 예쁘게 이런 화장도 배웠어요. 왜냐면 아. 우리 하나만 배울 수가 없어서
1: 네.
2: 이런 버리 페인트 이런 네. 것들도 저는 다 배우고 냄정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 네. 만드는 것도 이런 거 다 네. 배워서 이거는 너무 예쁜 거 예, 예쁜 네. 것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이거는 네. 못생겨야 되고 진짜 저는 태국에 있을 때 그거 진짜 이런 사고 나는 거 이런 네. 것들도 진짜 가봤어요.
1: 아.
2: 우리 선생님이랑 가서 이런 거 진짜 그리고 피 만드는 것도 비색이 아마 네. 가을 지면 네. 갑자기 나오는 비나 그리고 오래되는 비 어떤 거 비 색깔까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배웠어요. 네.
1: 와 뭐 의사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전부 다 환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특수 분장에 작업을 하면서 네.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다 어려워요?
2: 아니요, 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뭐 스페셜 에프 이런 화장품 이런 제품도 너무 비싸요.
1: 아.
2: 돌아오로 해야 돼서
1: 네.
2: 그때는 미얀마에는 이런 스페셜 에프 이런 영화들 우리 프로덕션 바자드 많이 없어서
1: 그렇죠. 예산이 아, 낮으니까
2: 네. 아티스트는 그래서 아빠가 뭐 아티스트 할 거 메가 아티스트 할 거라 할 때 반대 동의 안 하는 거는 네. 우리 돈도 뭐 생활비도 못 받고 이런 페이도 너무 작아서 네. 근데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거고 있고 그거 그런 일하고 생활 못했어요. 뭐 제품도 많이 비싸고.
1: 그렇죠. 아 제품을 직접 사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군요.
2: 네.
1: 와.
2: 그리고 제가 이 기억하는 거는 네. 아까 제가 엄청 유명한 배우랑 네. 일할 때 배우가 이 뭐 일어나서 우리가 아침에 가서 깨워야 돼.
1: 아 깨워야 돼요?
2: 깨우고 밖에 나가고 밖에 기다리고 뭐 세 네. 시간 동안 이런 것들 이런.
1: 아 거기 가장 어렵군요.
2: 이런
1: 아,
2: 거 제일 어려운 거.
1: 이게 특수 문장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사면은 너무 비싸고 해외에서 사야 되는 거를 그것도 가장 어렵고
2: 네.
1: 페이는 너무 적고 이게 버는 거 너무 없고 그리고 유명한 배우랑 같이 일해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시간 걸리니까 가서 집에 가서 깨워야 되고
2: 네.
1: 기다 밖에서 3시간 기다려야 되고 그게 가장 어렵군요.
2: 네.
1: 와. 참 그게 저는 진짜 질문을 제가 던졌지만요. 제가 받는 답들이 네. 오늘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답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에 듣는 분들이 그 사실상으로는 촌비상초를 하나로 만드는 과정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2: 저는 좀비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아,
2: 왜냐면 왜냐면 세카 이런 것들 잘 쓴다고 우리가 실리콘 레테스랑 이런 거 실리콘한 다 만들고 이런 카트 하고 세카 이런 페인트 하고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냉장들이 만드는 거
1: 아, 내장
2: 이런 그리고 파이어밤 이런 에이, 것들 만드는 거
1: 단이나 뭐.
2: 저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1: 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를 특수 분장을 한다면 저한테는 어떤 특수 분장을 하실 건가요?
2: 어떤 제가 컨셉으로? 예쁜 메이크업만 해주고 싶어요.
1: 아,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아름다워서.
1: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네. 네.
1: 예쁜 메이크업만. 네, 그리고 그 특수 분장할 필요 없이 그, 아, 이거 갑자기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가요? 예쁘게 만들고 싶은 이유가 제가 독서 문장처럼 생겨서 그런가?
2: 아니에요, 아니에요.
1: 뭐 생겨서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2: 아니에요.
1: 아,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너무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인플루언서를 하면 독서 문장을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근데 모델의 인플루언서의 독서 문장 아티스트 강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참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2: 네.
1: 이것 중에서 이거 나다 이거는 하나율이다 라고 그러면 모델에서 인플루언서에서 독수분장 아티스트하고 강사까지 하면 누구예요? 하나율이가? 하나율이실까요?
2: 아티스트 스페셜 파미가 아티스트 하나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네. 와 특수 분장 아티스트 네. 하나유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 네.
1: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이게 저는 지금 훨씬 더 열심히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물어보니까 하나유리 씨가 되게 대단한 게가 하나 거기 있는 거거든요. 내 돈을 모델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특수 문장 아티스트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독수분장 아티스트의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을 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근데 왜 하필이면 한국이에요? 오신 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한국에 오는 네.
1: 왜 한국을 이유요? 선택했어요?
2: 저는 예전부터 한국에 뭐 촬영하려 네. 여행 가봤어요.
1: 네.
2: 네. 한국 처음.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정서 배우 오빠들 많이 좋아해요. 이정서 오빠들
1: 이정서 이정서 야 예 아 그 오빠를 보러 오기 위해서 혹시 보셨어요?
2: 아니요. 근데 아니. 오빠의 카페 이런 네. 오빠가 그때 열어놓은 카페 네. 그리고 오빠 많이 좋아해서 제가 네. 한 10년만 좋아해서 네 그래서 그 카페로 가고 오빠 가보는 습관 그리고 네. 그리고 그냥 뭐 이정서 때문에 한국도 좋아하고 네. 한국 브랜드라 많이 해봤는데 근데 진짜 이유는 제가 한국에 와서 뭐 공기 너무 아름다워 아, 나 여기 살고 싶다 저 미래에 한국에 어. 살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코로나 때 한국어 배우고 여기에 네. 연지대에서 어. 한국어 배우려 왔습니다.
1: 그러니까 코로나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2019년도에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유리 씨가. 가장 모든 일을 너무 잘 되고 있고 한국에도 와 있고 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닥쳐서 네. 일도 끊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하나유리 씨가 미얀마에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2: 저는 그때 쿠데타 시작할 때 저도 네. 좀 민주주의 사람이라서 네. 이런 거 아사나세 네. 이런 거 좀 우리는 것도 있고 있어서 네. 네.
1: 아 민주주의를 싸우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정말 쿨도 올리고 SNS에서 골도 올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 있는데 아예 이제 미얀마에 못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이런, 상황.
2: 저는 그때 제가 한국에 대학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데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다 저도 다른 친구 연예인들도 네. 다 이런 거 안산에서 이런 거 우린 거나 이런 거 다 우리가 뭐 딩몽 그리고 우리 네,
1: 그렇죠. 이런 알려드리자 네, 세상에서 예 미얀마에
2: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믿는 거에만 계속 걸을 거라서 저는 네. 다 돌아가는 생각은 아직 없을 것 같아요. 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는 생각도 없고.
1: 없고. 네. 지금 그래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입니다. 진짜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정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인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이제 미얀마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정말 민주주의 싸움을 했었던 분이지만 이것도 하나가 조용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 씨가 조용히 이어주고 계신 일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수입의 일부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교육과 먹거리를 후원하고 네.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2: 저는 그거 제가 예전에 2012년부터 네. 저는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이 난민 아기들이 밥이나 이런 거 공부이나 제가 많이 제 고향에도 많이 했었어요. 저 생일 때 우리가 같이 뭐 제가 뭐 거기 고아원에 가서 시간 같이 보내고 아기들랑 같이 놀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그때 제가 한국 와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힘들어서 네. 전쟁 때문에도 네. 난민들이 너무 많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학생인데 저는 뭐 카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1: 돈이 잘 벌지를
2: 안 먹어요. 저 안 먹고 우리 카페 한 값은
1: 커피도 안 마시고
2: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때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제가 버는 돈 저의 수입에서 저는 아기들 밥 먹이 위해도 그리고 뭐 공부할 거나 저는 많이 그냥 그거는 그냥 저의 제가 할 수 있는 거 저도 미얀마 사람이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이런 거 기부 보내고 좀 아세 제 생일에 뭐 한 달 한 번 이런 뭐 지금은 비 많이 와서 쌀 필요해서 쌀 rice bag 이런 것들도
1: 쌀도 보내주고
2: 그냥 저는 항상 이런 돈 쓸 거 예전에는 제가 많이 힘들어서 그때 그래서 지금은 커피만 마셔요. 저 그냥 커피밖에 마시고
1: 커피는 마시고 지금은 커피는 마시고 옛날에는 제가 이게 버는 게가 별로 없으니까 커피 한 잔에 아이가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차라리 커피를 안 마시고 보내는 거라는 얼굴도 아름다우시고 마음까지 아름다우시면 정말 이게 많은 일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싸웠었던 분이고 지금은 난민이 너무 많이 생겨서 하고 딱 많이 도와주셨는데 정말 알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마음도 모습과 얼굴만큼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아쉽지만 정말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정치자 여러분들한테 네. 예,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시는 분들 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잘못하는 거나 실수하는 것도 있으면 맞습니다. 너무 네. 미안합니다. 예. 이거 진짜 저의 솔직히 이야기 이런 예. 자리에 뭐 여러분들 다 만나고 네. 제스민님도 이렇게 네.

0: 필리핀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1: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걸빼기 K스토리 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이재승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휴대전화 뒷번호 뒷자리 1174님이 서울시내 영중로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시장 방면으로 가는데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다는 제보를 주셨는데요. 제보 주신 대로 영등포 시장 사거리를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서 현재 사고 처리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 없도록 부근 지나는 분들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내일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많이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홍제램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마장램프부터 고장차 지점까지 여전히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 습도는 70%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제헌절인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인데요.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저녁부터 비가 예상되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를 맞아 나들이 떠나는 분들 계속해서 기상정보 참고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편 도로는 평소 목요일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정체도 늦게 풀릴 걸로 예상되는 만큼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 쪽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 습도는 7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떤 쓸모를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오늘 가볍게 들어본 생각이었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제플린 블랙독 725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TBS의 좋은 소식이 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네요. 무슨 또 새로운, 제가 모르는 새로운 뉴스를 들으셨나? 고맙습니다. 오늘 그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요. 엄마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다. 네, 어머니? 근데 전 평생을 엄마 엄마 그러고 살아가지고 어머니라는 말이 좀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아 참. 그래서 누군가를 딱 보자마자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런 사랑. 아마 최고는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오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또 최고의 사랑은 또 어떤 방법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U2,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이어서 Pink Floyd, Comfortably Numb. 이 노래는 7748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U2 노래는 이 조슈아 트리 음반의 이제 첫 번째 수록곡인데, 이 조슈아 트리. 아, 이 음반으로 이때 당시 아일랜드가 IMF의 어떤 이런 자금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음반을 출시함으로써 그 빚을 갚았다를 다 갚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정확한 팩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음반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나간 건 사실이죠. 네, 꽃길 누나진님, 와우, 프린스의 퍼플레인 오랜만에 듣네요. 좋은 애청자들이 수준 높고 좋은 신청곡을 해주셔서 귀가 호강입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듣습니다. 저는 저니의 오픈 암스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픈 암스, 네, 잠시 후에 틀어드릴게요. 꽃마린님도 퍼플레인

분위기 짱이네요. 좋으네요. 하면서 저는 계속 권디로 부르다가 스누디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스누디로 바꿨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척 베리 쩌니 비굿인데 이 노래는 일산 멋쟁이 주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척 베리 쩌니 비굿.

척 베리, 조니 비굿, 이어서 보니 타일러, 이셔 하렐 들으셨습니다. 아, 보니 타일러, 정말 우리한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줬던 분이신데 며칠 전 7월 9일이지요. 7월 9일에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덕분에 참 좋은 음악 많이 들었는데 아쉽네요. 네. 7007번님, 모던 빈티지. 아, 그날 보내시는 문자구나. 멕시코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으시군요. 10여 년 전 멕시코 여행 갔었는데 사람들 진짜 정열적이거든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데도 연인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뽀뽀하고 포옹하고. 아니, 화장실 다녀오는 게 그렇게 애틋할 일인가요? 남미 사람들 열정에, 화끈함에 놀랐습니다. 모던 빈티지, 남미에서도 승승장구하시고 한국에서도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문게이전님께서 신청하신 곡, 제니스 푸들푸들 블루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6486번 사연입니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엔 매일 연락했는데 요즘은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습니다. 괜히 서운해서 저도 연락을 끊었더니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오래된 인연은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6486번님 좀 서운하셨겠다. 네. 연인 간에는 이런 일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비단 뭐

연인, 친구뿐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가 좀 이렇지 않을까요? 사람 간의 관계는 크던 작던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이 관계가 깨질 때 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하고는 말씀드린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그 친구가 보고 싶으시면 그냥 지금 당장 연락하시면 되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지내보는 겁니다. 즉 6486님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거죠. 자존심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 관계를 잘 생각해보면 자존심까지 세워가면서 만나야 될 그런 관계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6486님이 마음 고민하면서까지 챙겨야 하는 그런 소중한 관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인연은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이어가냐 이렇게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답을 드린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연이 아니에요. 그냥 스치는 바람 또는 잠시 내렸던 소나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6486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그 친구를 안 보면 10년 뒤에 6486님은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하나 10년 뒤 우연이라도 그 친구를 보게 된다면 6486님 어떤 기분이실까요? 네. 순우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니 오픈암스. 아까 신청해 주신 곡 이제 들어드립니다. 오늘 그 좀 친구와의 관계가 좀 서운하신 6486님번 사연이었는데요. 심정적 갑을은 다 진짜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굳이 나쁜 의미의 갑을이 아니라 서로 간에 누가 늘 주로 주도권을 갖고 있거나 양보를 하거나 성격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을이 존재를 하는데 글쎄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존심을 이런 곳에 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아까 소소하게 제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5788번님 재방송 다시 들어도 좋네요. 고민상담 다시 들어도 좋았습니다. 고민 생기면 꼭 보내겠습니다. 네, 꼭 보내주세요. 8428번님 순우디의 소소한 고민상담 좋네요. 순우디 말씀대로 어깨도 한번 토닥여 주었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고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이런 사연들도 보내주시네요. 모두 고마워요.

서바이버, 아이 오브 더 타이거. 4862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죠. T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어서 러쉬, 톰 소여. 이 노래는 아까 사연 주셨던 8428번님이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 나눔을 하면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꽃마리님, 스노디 유튜브에 K2 김성면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셨네요. 모두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벨벳 언더그라운드 헤로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2: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름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오늘부터 사흘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무덥고 습한 날이 이어져서 에어컨 사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컨 화재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제헌절이자 연휴의 시작인 오늘 이른 새벽부터 경기 동부권과 강원도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부 간선도로는 이미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20분 정도 걸리고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일나들목에서 서종부근까지 24km에 달하는 긴 구간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아휴
2: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제헌절이자 연휴의 첫날인 오늘 서울 시내는 대체로 한산하지만 북부간선도로만큼은 이른 새벽부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하월공램프에서 신내나들목 쪽으로 쭉 정체고요. 고속도로의 정체도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는데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의 정체는 새벽 5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강일에서 서종까지 24km 긴 구간 정체와 서행 이어지고 이후로도 동산요금소 부근부터 춘천분기점 쪽으로 긴 구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강일에서 서하남 휴게소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이고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의 정체도 쭉쭉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성 터널에서 양지 터널 지날 때나 덕평에서 호법 분기점 쪽으로 정체 구간 길고요. 여주 분기점 일대와 원주 일대에서도 속도 줄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제한절 아침 대체로 한산한 서울 시내지만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하월공램프에서 신내나들목 쪽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날 때나 암사대교에서 남양주 수성나들목 쪽으로 쭉 물려 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이 쭉쭉 늘고 있습니다. 강일에서 서종 쪽으로는 새벽 5시대부터 밀리기 시작했고 이후로 남춘천에서 춘천분기점 쪽으로도 정체 구간 늘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비봉에서 발안까지 15km 긴 구간 정체, 이후로도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워졌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덕평에서 호법분기점, 문막휴게소에서 원주부근까지 모두 합쳐 35km 긴 구간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재현입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가방 중에는 독특한 손잡이를 가진 그런 가방이 있습니다. 바로 대나무로 손잡이를 만든 뱀부백인데요.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셀럽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 가방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체할 방법을 찾다가 이 대나무 손잡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부족함이 오히려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위기는 때로 기회가 되고 결핍은 뜻밖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딘가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한테도 무궁무진한